세상에 온통 빨간색밖에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빨간색을 모르듯이, 거기 빨간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듯이, 거기 빨간색 아닌 거 뭔가 하나가 나타나야 그때 돼서 빨간색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온통 불법밖에 없으면, 본성밖에 없으면 본성이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걸 일러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언어에 문득 스스로 보는 이 공부에 철저할 것이지, 그렇게 분별 따라다니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가 옳으니 그러니, 우리가 옳으니 저게 옳으니, 저 조사가 맞니 이 조사가 맞니 하면서 그렇게 시시분별을 가릴 그 시간에 그냥 너 본성 확인하는 그 공부에 더 간절하게 외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면서 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실용 2년, 이제 706년이에요.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후와 중종이, 당나라 측천무후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어요. 이게 조사 육조 스님이 법을 펴고 있고, 이 이야기가 다른 스님들을 통해서 이 왕에게까지 간 거예요. 또 최천무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을 모셔서 우리나라 최고가는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을 조정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짐이,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승을 탐구하여 왔습니다. 즉, 조정에서는 이 신수 스님 있잖아요. 육조가 되지 않은 신수 스님. 그 신수 스님이 그 당시 사실은 육조 스님이 선양되기 전에는 이 신수 스님이 뭐랄까요? 메이저. 그 알아주는 그 분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행능 스님은 한동안 사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두 스님인 거예요. 스님을 청해서 궁중에서 모시면서 임금이니까 그 일승이 불이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청해 왔어요. 그런데 두 스님께서 극구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에 가면 해능이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은 스님이고, 부처님의 시민을 지금 전하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청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그 스님들이, 저희들은 법이 부족하니 저희보다 더 훌륭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바른 스님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바르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내시였던 설간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빠른 시일에 서울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이제 대사께서는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면서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를 올렸습니다.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설간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이나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설간이, 아, 이 육조 스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올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있으면 안갈것 같고, 그냥 갔다가는 임금님한테 혼날 것 같고, 어떻게 될까 하다가 임금님이 나를 보낸 이유는 육조 스님의 법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어떤 법을 설하시는지, 또 육조 스님의 법문을 본인이 듣고 잘만 할수 있으면, 직접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아서 전해드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육조 스님의 법문을 최대한 듣고 잘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에, 즉 서울에, 지금 메이저 불교계에서는, 중앙 불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질문하는 대목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즉, 그 당시 서울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반드시

0: 도를 깨달으려면 좌선에서 선정을 통해야 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선정 닦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설하기를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건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이거 앞에서 좌선에 대해서 육조 스님이 충분히 했던 법문이죠.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앉는 것이 좌선이 아니고 앉아서 선정을 성취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그랬죠.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랬단 말이야.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열반을 얻는 그런 것이 공부가 아니다. 앉는다라는 건 뭐가 앉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잖아요.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다는 거잖아요. 즉, 이건 모양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즉, 생각이, 판단, 분별심이 끊임없이 취사간택하면서 바깥을 향해서 육근이 육경을 여섯 가지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쫓아다니면서 시비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탁 멈추는 거, 분별망상을 멈추는 거, 그게 진정한 좌선이지.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다고 그게 좌선이겠습니까?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열애는 경전의 비유를 말하던 것처럼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끊임없이 오고 가더라도 그게 좌선일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좌선이 아닐 수도 있다. 열애는 아무리 오고 가도 오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오고 갈 것이 없는 이 열애의 청정선을 깨달아야 한다. 여긴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 청정한 자리, 텅 비어 고요한, 가고 오고 늙고 병들고 뭐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청정한 이 자리 확인하는 거, 이게 법이고 이게 도다. 이렇게 이제 설한 거예요. 설간이 말했다. 제가 스님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물을 겁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 이 마음의 근본,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황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뉘어 불이 붙어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법을 전할 것이니 저에게 법의 요지를 일러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사께서 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1: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 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보게 갑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보게 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0: 백조 장생 구제 종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0: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5: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부산광역시 동래구 빼곡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 작은 사찰 보림사.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보림사 주지 정찬이라고 합니다.
0: 수십 년째 환경 지키는 일을 수행처럼 이어온 정찬 스님입니다. 보림사에는 절 이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부산 1호 녹색 사찰입니다.
1: 녹색 1호는 환경연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녹색 사찰 캠페인하고 있을 때 환경연대에서 부산에도 녹색 사찰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무총장이 부산에 왔는데 내가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 부산에도 녹색 사찰 있네 하고 전화가 와서 같이 협약해서 함께 합시다 하고 제의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법당에서 협약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녹색 사찰 1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0: 녹색 사찰이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요.
1: 부산에 녹색 구매센터라고 있어요. 녹색 구매센터는 그 환경 제품만 파는데 녹색 제품만 파는데 거기 센터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내가 했던 거를 쭉 보내줬어. 넣어줬더니 그게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근데 깜짝 놀래. 아 시에서도 놀래더래. 시의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0: 모두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환경을 지켜온 덕분에 환경 분야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환경 보호에 진심인 사찰 보림사. 그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각 스님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법당에 촛불을 밝히며 예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찰 안도 밖도 캄캄할 시간인데 법당의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2: 광명은 내 주변 밖에
1: 서가
0: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해 다른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전등을 켜지 않는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정찬 스님.
1: 연불을 다 애우고 있으니까 불을 안 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전략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가 갖다주는 시주 은혜로 사는데 조금이라도 아껴야 빚을 적게 지잖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뭐 다른 뜻은 없어. 살아온 습관이 그래서 그렇지. 예.
3: 제발
0: 스님에게 아낀다는 건 필요한 만큼만 쓰고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랜 수행 속에서 몸에 밴 습관이랍니다.
4: 처음에는 좀 그랬죠. 어두우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밝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서 저도 너무 밝으면 이게 불을 끄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 닮는다고 스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0: 곁에 스님들까지 닮아간 절약 습관. 사실 전등을 끄는 일은 시작일 뿐 스님의 일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환경 실천이 숨어 있는데요. 어느새 밝아온 보림사의 아침.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은 양손에 바구니를 챙겨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사찰 한편에 자리한 작은 텃밭. 고추부터 가지까지 스님이 직접 가꾼 싱싱한 채소들이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수확해 공양 재료로 사용하고 신도들과 나누기도 한답니다.
1: 요즘에 먹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월이잖아. 그죠? 하도 농약을 많이 치니까. 우리 이 고추 정말 농약 한 번도 안 쳤어요. 그 싱싱하지요?
0: 모든 채소를 무농약으로 키우는 스님. 건강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 자, 피디님.
5: 예.
1: 고추 하나 먹어볼래요?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친환경 고추를 먹어도 괜찮아.
5: 아, 정말요?
1: 예.
5: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안 씻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되나요?
1: 약 안 쳤으니까 괜찮아. 아, 옛날에 우리 흙도 집어먹고 살았어. 코치, 코도 빨아먹어. 한번 어때요? 맛이.
5: 좀 매운데요?
1: 아, 매운 것도 날개 네. 가물어서 그래.
5: 아, 근데 어우, 되게 달게 맵네요.
1: 네, 달지. 농약을 많이 치면.

0: 농약 기운이 물레 씻겨서 어디로 가요?
1: 예? 네? 하수구로.
0: 하수구로 내려가서 강으로 가잖아. 그 우리가 수돗물을 뭘로 만들어? 강물로 만들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절에서는 불산생이잖아. 농약 안 치면 벌레들도 안 죽잖아. 근데 벌레도 없어. 깨끗해서.
2: 내 입으로 들어간 채소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를 키우는 흙과 흘러가는 물까지 생각하는 것. 스님이 농약을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장독대로 향한 정찬 스님. 보림사의 맛을 책임지는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해마다 신도들과 함께 고추장부터 된장, 간장까지 정성을 다해 직접 담그고 있답니다.
0: 장독대는 여기가 옛날에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는데 아파트로 지금 다 변했잖아요.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가는 장독대들 다 우리가 이렇게 모아온 거예요. 주워온 거예요. 주워서. 그래, 이제 장독대에다 장을 담는 거하고 플라스틱에 담는 거 틀리거든. 장독대는 숨을 쉬잖아. 온기 그릇은.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야.
2: 편리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버려질 뻔한 장독에 다시 장을 담고 사 먹던 장은 필요한 만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덜 사고 덜 버리는 습관이 어느새 환경을 지키는 생활이 됐습니다. 이제 공양을 준비할 시간. 수확을 마치고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로 공양을 준비하는데요.
0: 우리는 이런 것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퇴비장에 가서 퇴비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2: 식재료에 남은 자투리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갔다 온 신선한 채소에 직접 담근 간장을 더하는데요. 농약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손수 장까지 담그느라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몸에도 좋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 스님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밥상. 각자의 그릇에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 담는데요. 남기지 않을 만큼만 담는 것이 도림사 식구들의 작은 약속이랍니다.
3: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바냐 바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한 털의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손길과 자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히 먹고 남김없이 비우는 것. 스님에게 공양은 먹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5: 음식을 이렇게 깨끗하게 안 먹으면 스님한테 혼나요.
6: 음식물 쓰레기 안 나가게 하고.
5: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다 하기 때문에 뭐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다 씻어 먹고 있어요.
2: 도림사에서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마음으로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공양을 마치고
7: 여기에다가 생수를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수.
2: 공양간 한편에 모여 모두 무언가를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도림사 살림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데 대체 무엇일까요? 네.
7: 예, 지금 EM 발효액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EM 발효액으로 저희가 생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탁월한 게 악취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할 때나 설거지할 때 친환경 세제로도 사용할 수

0: EM이란 이로운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것으로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활용해 친환경 세제로 쓸 발효액을 만들 예정이랍니다.
1: 먼저 준비물은 쌀뜨물과 설탕과 그다음에 EM 종균과 소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쌀뜨물 한 컵 우선 부으시고요. 쌀뜨물을 부으신 다음에 설탕 두 스푼, 그다음에 종균 두 스푼. 소금은 티스푼으로 반정 정도만, 그거 많습니다. 반 정도만 드십시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을 이제 채워 주십시오.
0: 스님의 설명에 따라 찬찬히 만들어 보는데요.
1: 됐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발효되기 전 EM을 따뜻한 곳에,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놓으셔도 돼요.
0: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 EM 발효액. 누구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EM은 청소나 설거지 등 여러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2: 주방세제는 거품도 많이 나고 수질 오염도 시키고, EM은 수질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소림사는 EM만 씁니다.
0: 한 끼를 먹고 난 뒤 흘려보내는 물까지 생각하는 스님.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노림사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며 이런 작은 실천들을 특별할 것 없이 이어온 정찬 스님. 스님은 어떻게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2: 어릴 때도 집에서 시골에 옛날에 닭을 키웠거든요. 닭 알죠? 알 낳는 닭. 닭을 키우면 닭들은 꼭 마루 밑에 가서 똥을 싸. 그러면 그게 싫어서 내가 기다란 쌀을 가지고 그 마루 밑에 청소를 다 했어. 지저분한 게 싫어서.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집이 사람들 절간이라고 해서 깨끗해서.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지저분한 걸 못 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깔끔하게 하고 또 정리정돈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게 환경보호가 돼서, 환경보호인지 뭘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더러운 걸 못 보니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보니까 환경보호를 하고 살았더라.
0: 처음부터 거창한 환경보호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답니다. 깨끗이 하고 아껴 쓰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 그렇게 평생 이어온 생활이 이제 스님에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수행이 됐습니다. 스님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한 습관이 주변으로 번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2: 맞네.
3: 이딸 좀 먹어놓은 겁니다.
2: 아, 그래요?
3: 예.
2: 아, 전번에도 줘가지고 잘 썼는데.
3: 예, 스님께 드리려고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0: 이 많은 신문지를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2: 일회용, 우리 소림사는 일회용 줄이기가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안 쓰고 신문지 봉투를 접어서 신도들한테 과일이나 채소나 그걸 넣어서 줘요.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신도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더 많아.
0: 한 번 쓰고 버리며 쉽게 썩지 않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림사에서는 다 읽은 신문지를 모아 봉투로 접어 쓴답니다.
4: 스님께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종이 봉투를 만드셔가지고

0: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게 후원해 주시고 무료로 나눠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좋은 데 쓰시게끔 아 저희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문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스님 한 사람의 실천이었지만 그 뜻에 공감한 신도들이 신문지를 모으고 봉투 접는 법까지 배우면서 이제는 함께

0: 자, 3등분 해서 접었죠. 또 한번 두집어서. 그러면은 두집은 내가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네. 여기 주머니가. 여기다 손가락 마디 두 개쯤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봉투가 됐죠?
1: 버려진 신문지에 새로운 쓰임을 더한 스님. 비닐봉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법 튼튼한 봉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지 봉투는 시장 안에 있는 한 참기름 가게에 전달되는데요. 참기름을 담는데 신문지 봉투를 사용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2: 저희들이 병이 깨질까 싶어서 신문지를 쪄가지고 째가지고 말아가 드렸거든요. 근데 신문자 스님이 이걸 접어주시니까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바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신문지가 이쁘다 하고 이렇게 접어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딱 그냥 봉투 넣는 것도 신문지 안에 넣어갖고 냉장고 안에 넣어갖고 사용을 하니까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으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 그뿐만 아니라 스님은 지역 상인에게 5년째 신문지 봉투를 나눠오셨고 지금까지 나눠준 봉투만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덧 저녁 무렵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마당으로 향하는 스님. 화단에 시든 꽃과 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는 스님만의 환경보호 실천이 있습니다.
0: 이게 저기 뭐고 우리 재래종 채송화거든. 그 채송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다가 이제 다 시들고 나면 뽑아서 퇴비장에 가서 이거를 이제 같이 저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도 뭐 그런 건 수분이 많잖아. 같이 섞어 놓으면 그게 썩어. 그게 또 하나의 자연순환이라 친환경 퇴비 만드는 거예요.
1: 화단에서 뽑아낸 시든 꽃과 풀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퇴비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한 대 모아 퇴비장에 버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자연스럽게 썩으며 거름이 되는 꽃과 풀. 다시 텃밭의 흙을 살리고 새로운 작물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스님이 지켜온 환경보호 실천 중 하나입니다.
0: 저기서 사가오는 퇴비는 가축들의 분을 넣어서 냄새가 나잖아. 그지? 냄새 하나도 안 나죠?
3: 예.
0: 이건 자연비료야, 자연비료. 냄새 하나도 안 나.
1: 그런데 요즘처럼 편리한 비료도 많은 세상에 스님은 왜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든 퇴비를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편하긴 편하지만 저기 화학비료는 땅이 산성화된다니까요. 그리고 채소 맛도 틀려요. 식감이 틀려. 화학비료 한 거하고 화학비료 한 거는 쓴맛이 나와. 여기 이게 이제 자연 퇴비 쓰고 이렇게 하면 채소가 단맛이 나와.
1: 편리함보다 자연에 덜 해로운 방법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정찬 스님. 스님에게 환경보호란 어떤 의미일까요?
0: 환경보호란 지구사랑. 그 지구사랑이야, 지구사랑. 나를 보호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보호하면 되는데 자기만 보호 안 돼.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호해야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살았지. 70이 넘었으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뭘 물려줄 거예요? 나는 재산도 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부처님 재산이고.

0: 삼부 정죄지 내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라. 환경 보호가.
1: 꽃보다 줄가 시즌 2 정찬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
2: 연은지 스님이 많이 들려야
3: 많이 안 들려
2: 많이 들려.
1: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러워도 마다하지 않는 정찬수님. 이번에는 또 어떤 특별한 실천을 보여줄까요?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정찬수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4: 화분. 친구 사랑. 환경보호.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림사 조지 정찬입니다. BTN 불교TV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수준 높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LS 후원을 통하여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정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이 월정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송창식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선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수행 정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국태 민안을 발언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원사가 추모 문화제를 열고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20명은 유런의 효명 경암스님, 선호

0: 강원의 진각 법주 스님, 강원의 무경 진어 스님, 교육의 서봉 법성 스님, 포교의 성행 영일 스님, 사회의 도림 선지 스님, 복지의 성화 법륜 스님, 문화의 원충 향성 스님, 법제의 정범 현무 스님, 행정의 진화 각진 스님입니다. 이와 함께 종단 안팎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비구니 종회 의원에는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한 정관, 진상, 수경, 법회, 설회, 은광, 주석, 금회, 혜능, 서원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구룡사와 고향 열애사회주 정우 대종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희사했습니다. 정우 대종사 상좌 성화 스님을 비롯해 구룡사 주지 성륜 스님과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대신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내 네팔 이주민 법당 후원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원 복구 동참 등 네팔과 인연이 깊은 정우 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진우 스님은 네팔 돕기에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우 큰 스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 스님이 대홍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 피해 복구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주지 은광 스님을 비롯한 운문사 소임자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과 고운사 복구 기금 각각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세수 97세가 된 명성 스님의 건강 상태를 물은 진우 스님은 운문사의 아름다운 가을이 생각난다며 회주 스님의 존재가 운문사 대중에겐 긍지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광 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만기된 운문사 적금을 좋은 일로 회양하고 싶어 하셨다며 오래전 명성 스님이 직접 쓴 반야심경 표구를 선물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절하는 삼보 일배 수행이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펼쳐졌습니다. 불자들은 몸을 낮추는 수행과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부처님 진신사리를 머리에 이고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봉행된 정대의식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의 삼보 일배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씩 몸을 낮추는 불자들의 행렬이 전나무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삼보 일배는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돌아보는 하심과 참회의 수행입니다. 이윤된 진신사리는 적광전에 모셔졌고 사부대중은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2: 우리의 원력을 따지면서 무생명들이 평화하니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 평화 원력을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1: 월정사 금강경 봉시한 기도는 경전 독송과 사경, 절 수행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신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보 일배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직접 움직이며 자신을 낮추고 신심을 다지는 실천 수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천 기도회 회장 자연 스님은 몸으로 하는 수행이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일상에서 좋은 수행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살아서도 그것이 복돼야 되고 죽은 뒤에도 나를 따라가서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중요로운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험으로 그렇게 이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 삼보 일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며 각자의 원력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4: 여기서 금강경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이 기도 참여에 대한 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게참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 평상시에 뭐 108배 같은 걸 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고 오늘 같이 이렇게 파란 하늘 구름 한점 없는 날씨에 참가하게 돼서 날씨도 좋고 여러 동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금강경 봉창기도 화이팅!
1: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시고 자신을 낮춰 걸었던 전나무숲 삼보 일배.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삼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가수 송창식과 조영남, 한영애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명대사가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걷고 포교의 원력을 세웠던 천룡고찰 김천 직지사. 삼명대사의 애국 애민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대제진이 지난 10일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7: 사명대사야말로 부처님의 하신이요 중생을 사랑한 대보살이라 할 것입니다. 황악산 직조의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한 가닥의 향을 사르고 의대한 공적과 은혜에 감사드리니
6: 스님과 불자, 지역민이 함께한 가운데 사명대사의 삶과 수행,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행적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것은 헌양의식. 대웅전에서 모셔온 향불이 스님과 불자들의 손에 들려 직지사 경례를 지나 사명각으로 이어지며 사명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8: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9: 불교계와 함께 지역 사회의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사명대사가 남긴 호국의 정신과 백성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되새기는 헌양제에서는 오늘날에도 이어가야 할 사명대사의 가르침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의 상소문이 사명각 앞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당시 나라의 현실을 걱정했던 사명대사의 절절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10: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백성이 다시 제 삶을 되찾는 그날까지 신은 끝까지
6: 헌양제에 이어 마련된 문화 공연은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직지사는 앞으로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부산 지역 불자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3기의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전계대화상 지현대종사, 갈마아사리 심산스님, 교수아사리 원어스님 등 3사, 7증사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지역 사찰 신도들과 군부대 장병들도 대거 동참했으며 관정의식에는 여수 흥극사에서 채소한 감로수가 사용됐습니다. 전계대화상 지현대종사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법을 넓히는 수행 정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천태종 분당 대광사. 가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대광사 경내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광사가 지난 11일 창립 25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월도스님,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스님, 규정부장 거홍스님,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광사의 지난 25년 역사를 회고하고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경혜스님은 대광사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다양한 불사를 통해 외연을 갖춘 만큼 앞으로는 내면에 집중해 기도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월도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인 대충대종사를 7년간 시봉했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당시 부지를 둘러보던 중 대광사 터를 보고 수도권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량이 될 거라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그때부터 문화 도량을

0: 꿈꾸며 카페, 템플스테이,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1: 큰지께서 꿈꿨던 대광산은 천태의 몇몇 불자들의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 글로벌 시대에 생명을 가진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담기도 했습니다.
0: 이날 대광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기홍 신도회장이 종정예하 표창패를, 공헌도가 높은 불자들에게 총무원장 표창패와 주지스님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법회에 앞서 대광사는 경내 극락전 여식관에서 전통 사찰 음식 축제, 사계절 즐기는 사찰 음식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녹차 양갱과 오미자 찹쌀 화채, 삼색, 연근전 등 총 36가지 전통 사찰 음식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도스님은 사찰 음식은 수행의 일환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 사찰 음식이 대중과 가정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이제 앞으로는 사찰 음식만 체험할 것이 아니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0: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분당 대광사는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대표 문화 도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5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 문화제를 열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을 정취가 깊어가는 공주 계룡산 신원사. 엄숙한 범패작법과 발아춤이 나라의 안녕을 염원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길입니다. 신원사가 지난 11일 정례 중학단합 특설무대에서 마옥사 주지 원경스님,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간스님은 역사의 교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기존의 추모대제를 문화제로 확대 개편했다며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4: 오늘 추모문화제가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소중한 문화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3: 마옥사 주지 원경 스님은 추모문화제가 과거의 슬픔과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역사의 상처와 맺힌 원결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풀어내어 화해의 상생의 길로 돌리는 해원 상생의 법석입니다.
3: 추모 법회식에는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추모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6: 명성 황후의 소원으로 1879년에 다시 이 신원사가 이렇게 재건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사점이 매우 많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7: 격변의 시기를 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삶을 되새기며 지나온 역사 속에 담긴 아픔과 교훈을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어 지역 인재들을 위한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과 벼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돼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모음악회 그날의 기도 오늘의 노래에서는 가수 박시안의 나레이션을 시작으로 앙상블 아리엘과 엘볼란테, 음성 등이 출연해 비극의 역사를 위로하고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원사는 중학당 궁중산신제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며 역사의 혼을 미래 세대로 온전히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새 속에 살면서도 깊은 지혜와 방편으로 대중을 교화한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위앙종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선사가 BTN 무상사를 찾아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미국에서 서구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져온 위앙종 영화선사. 영화선사가 지난 11일 BTN 불교TV 무상사 1호 초청 법회에서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방송국 법당에서 영화 스님의 경전 강설이 전파를

0: 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승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불교 핵심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법석입니다. 스님이 2024년부터 이어온 유마경 강설은 경전 지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화 스님은 불교 수행의 두 가지 축으로 법에 대한 지식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꼽았습니다.
1: For what purpose do you want to apply what you learn into your daily life? It's in order to become a better person, a better contributor to society.
0: 특히 스님은 우리가 평소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존재가 겹겹이 쌓인 껍질에 불과하다며 오온을 통해 발생하는 집착을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기분 좋은 느낌을 돋는 본능 등 자아를 이루는 다섯 가지 층위를 이해하고 집착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며 돌파해야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1: What is wisdom? Foundation of wisdom is to there is an absence of the ego. Young people and middle-aged people are chasing after the ego, nurturing the ego, not realizing that as long there is an ego, you are suffering.
0: 또한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번뇌와 집착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 부자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좋은 느낌조차도 그 자체에 매몰되면 더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해 수행을 돕는 도구로 쓰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로 풀이됩니다.
1: But in order to continue to improve, feel even better, drop that attachment, that good feeling right there.
0: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넘어 일상에서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을 전하는 유마경 강설은 사부대중에게 실천적 지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당진 영탑사가 자연을 담은 제2회 영탑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깊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는 주지 원정스님, 김기재 당진시장, 이철수 충남도 의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원정스님은 가을밤 산사의 평온함을 음악과 함께 느끼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산사 음악회가 시민과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쉼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영탑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당진시와 면천면, 면천농협에 성금과 쌀을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두 가지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회암사지의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모스는 회암사지가 문화교류와 문화전통의 독보적 증거에 해당하는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변 경관까지 유산의 경계를 넓히고 등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산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권고사항을 반영해 2028년 2월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등재 여부는 2029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륙제 사찰인 강진 무의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무차평등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10일 봉행된 법요식에는 대응사 조실 보선 대종사, 주지 법상스님, 무의사 주지 법오스님, 이현교 강진불교 총신도회장, 윤영남 강진군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유주무주 고원에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전날에는 무의사 수륙대제를 시작한 세종대왕의 고뇌와 애민정신을 그린 국악 역사 마당극 천강에 비친 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주지 법오스님은 수륙제는 자비와 나눔으로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장엄한 불교 의식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어온 무의사 수륙대제가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길 발언했습니다. 관음종 창원 용수사 주지 혜정 스님이 80여 년의 삶을 담은 자서전 괴로움은 해탈의 씨앗입니다. 봉정법회를 지난 9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 중앙종회의장 해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자서전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펴낸 이 책이 불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혜정 스님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일평생 부처님과 용수사 도량 성취에 헌신해 오셨다며 구도 행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1985년부터 창원 천주산 기슬계 용수사를 일구며 평생 수행 정진해왔으며 관음종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현재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신비대사의 역할을 조명한 영화 나란말사비의 조철현 감독이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조철현 감독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해 2019년 영화 나란말사비를 연출했으며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린 공로로 묘원 불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2021년 BTN 불교TV의 강연 프로그램 고인사이드에 출연해 한글 창제와 작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영화계에 입문한 고인은 40년 가까이 영화 기획과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참여하며 황산벌, 사도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선

황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불일정의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 열이 열명 영가 나무

각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더.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더.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더.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2: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슬기를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삼바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불설도설창공곰도설창공예참품 십회향급십지품 십정

지방삼세부처님과 84,000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광명어 고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수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투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바로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0: 네, 예수님.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 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산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 시대부터.

0: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훈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9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명입니다. 불의회가 제41회 불의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불의상은 여성 재가불자 단체인 불의회가 1986년 제정한 상으로 불교계의 학술 연구와 보살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연구 실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해 온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상인 불의선행상을 신설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대망에서는 불의상 수상자들 모시고 그들의 멈추지 않는 자비행위에 관해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5년 넘게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해 오신 여련화 권현옥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0: 108 자위선 대표님 이렇게 지대박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지대방을 다시 찾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대방 덕분에 많은 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봉사를 10년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불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런데 이 수상 소감으로서 이 시간을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1: 불의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상이니까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의상이 굉장히 받고 싶은 저는

0: 제일 받고 싶은 상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분들이 받을 때 저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사실 발언도 좀 했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사실은 많은 봉사단체가 좀 열악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 불의상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10년의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용기를 다시 얻었다. 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 대표님은 상을 많이 그동안에 받으셨거든요. 근데 왜 꼭 이 부리상만큼은 받고 싶었을까? 상 욕심이 별로 없다고 예, 저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의사로서 네. 예. 그 봉사상을 한 7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25년 그러셨군요.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런데 저는 불교에서 주는 부처님이 주신 상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불자니까. 예. 어떻게 보면 노벨상보다 저한테는 더 그 감명받고 감명스럽고
1: 네.
0: 아, 이번 생을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잘 살아서
1: 네.
0: 나중에 연화장 세상에 갔을 때 부처님한테 칭찬 꼭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 그러시군요. 꼭 가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불의상 수상자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불의상은 나와 남이 자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불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불의란 무엇일까?
0: 네. 우주상보시로 특히 봉사를 하다 보면요.
1: 네.
0: 너와 내가 없어져요. 경계가 없어져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무주상보시로 봉사를 할 때 불의의 정신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그런
1: 네.
0: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봉사가 저의 수행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유, 너무 거룩하십니다, 우리 대표님. 다시 봐도 네. 왜냐하면 그 활동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이 의료봉사를 이렇게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셨던 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30년 지기의 죽음이 봉사를 결심하게 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0: 그 30년 지기가 같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1: 네.
0: 걔가 엄청 불자였어요.
1: 아.
0: 근데 그 친구가 유방암으로 39에 그 죽고 또 엄마도 불자였는데
1: 네.
0: 또 그 한 1년 이내에 같이 또 하늘로 가고 이러니까 제가 그 삶에 대한 어떤 허무감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출가하러 가니까 남편과 자식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1: 네.
0: 그리고 너가 잘하는 그 의료봉사로 수행을 삼아서
1: 네.
0: 이번 생에 의료봉사로 수행을 하다가 가라는 그런 그 원담 스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1: 그러셨군요. 30대에 그러니까 친구를 잃은 거네요.
0: 예, 예.
1: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때는 30대에 산부인과 의사였고.
0: 예, 예.
1: 네, 그랬는데 그 친구의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말 어떤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25년 넘게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에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간 의료봉사를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0: 예.
1: 그리고 불의상 수상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역시 앞으로 10년간 의료봉사를 더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0: 그 저희들이 끝까지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봉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초심도 잃지 않고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지.
0: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100번째 의료봉사를 가는데
1: 네.
0: 항상 갈 때마다 마지막 봉사라 생각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게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1: 네.
0: 항상 처음에는 1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는 아 내가 가더라도
1: 네.
0: 이 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젊은 불자청을 만들기 위해서
1: 네.
0: 그래서 10년을 바꾼 거예요.
1: 아, 그랬군요.
0: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그 룸비니에 약과 쌀이 필요하면 세세생생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고 가고 싶습니다.
1: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대표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08자비선.
0: 예.
1: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108자비선인데 이 108자비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자세히 해 주시죠.
0: 예. 네. 그 2008년도에 인도 첸나이라고 달마 대사 고향에 의료봉사를 세 번 가게 되었어요.
1: 네.
0: 근데 첫날 밤 꿈에 네모난 호수에 부처님 상을 건지는 그런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꾼 거예요.
1: 아.
0: 저는 아, 이 꿈을 찾기 위해서 한 2년간을 성지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룸비니 마야데비 고아 사원에 있는
1: 네.
0: 그 호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발언을 했죠. 아, 요번 이 제 생에 네. 여기에 봉사 오라는 어떤 운명인갑다 생각했는데 그때 만난 첫 환자가
1: 네.
0: 마시다와 아리라는 장애 아동이에요.
1: 네.
0: 그 친구의 수술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1: 네.
0: 이제 지인들이나 제 주위의 스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아이의 수술을 네. 하게 돼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1: 그랬군요.
0: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한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1: 네.
0: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108자비손이 시작되었고
1: 네.
0: 그 아이의 첫 시작으로 거의 한 30명 정도
1: 네.
0: 수술과 후원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0: 아니요.
1: 초대하지 않고 그 현지에서
0: 예. 예.
1: 현지에서도 수술을 못 받아서
0: 예.
1: 빨리 떠나는 아이들이 많겠네요.
0: 많죠.
1: 그럼
0: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면은 3천만 원 드는 수술 비용이 그 나라에서는 100만 원만 하면 되죠.
1: 그렇군요.
0: 예. 비행기 싹 하고 거주비.
1: 네.
0: 그런데 이제 거기는 룸비니가 인도 국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데 그 정도 돈 들면
1: 네.
0: 인도 국경으로 가서
1: 네.
0: 언충이 수술이라든지
1: 네.
0: 유방 수술이라든지 근종 수술 같은
1: 네.
0: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1: 네.
0: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0: 근데 걔들이 네. 그 저희들이 후원하지 않으면요.
1: 네.
0: 그냥 하혈하다 죽고
1: 네.
0: 또 음식이 목에 뭐 안 넘어가서 기도로 들어가서
1: 네.
0: 폐렴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1: 네. 그래서 현지를 이제 자주 가고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시게 되잖아요.
0: 예.
1: 만나게 되고
0: 예.
1: 그러셨군요. 그 네팔 의료봉사 10주년을 맞이해서 2020년 네 20년이었나요? 그때가 그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네팔 룸비니 IBS 협력 아래 그 룸비니 동산 인근에 무료로 운영되는 마야데비 여성 진료소
0: 예.
1: 네. 예, 건립을 추진하셨고
0: 예.
1: 우리 대표님이 또 마침내 그 결실을
0: 예.
1: 이루셨죠.
0: 예. 지금도
1: 그러면
0: 잘 운영되고
1: 이
0: 있습니다.
1: 마야데비 예. 여성 진료소
0: 예.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예. 사실 그
1: 네.
0: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참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여자들이 임신을 해도 자기가 임신인 줄도 모르고 유산에 대해서 하혈을 해도 왜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들고 가면
1: 네.
0: 임신인지 유산인지
1: 네.
0: 자궁 근종인지 이런 구별도 할 수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00년 전에 원택 스님께서 도와주셔서
1: 네.
0: 그 저희들이 IBS하고
1: 네.
0: 불교 무료병원입니다. 룸비니에 있는 IBS가
1: 예.
0: 인터내셔널 부디즘 소사이어티라는 불교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MOU를 맺어서 그 안에 여성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1: 그랬군요.
0: 제가 의료봉사를 1년에 두 번 가면은
1: 네.
0: 놓치니까
1: 네.
0: 이제 산부인과 의사하고
1: 네.
0: 진료소를 조그맣게 방을 만들었어요.
1: 아, 그랬군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상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0: 예예. 예.
1: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세요?
0: 그래서 처음 한 5년간은
1: 네.
0: 많은 그 원택 스님,
1: 네.
0: 만호 스님 또
1: 네.
0: 뭐 무량 감 하여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1: 예,
0: 부자님들이
1: 예. 또 부자님들하고
0: 그 코로나 이후로
1: 네.
0: 너무 길어지니까
1: 아.
0: 예. 그래서 그날에서 사실 자립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말고는 후원이 없어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조금 그 진주에 있는 진주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1: 네.
0: 선우 선빵 선우룸빈이라는 곳이 법인체로 이번에 네.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108명이 등록을 했고

0: 그대로 부족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요번에 이제 그 카트만두에서 시작된 대홍수를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0: 예.
1: 지금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0: 예.
1: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비단 IBS뿐만 아니라 이 네팔에서 의료봉사 자체가 요즘 어떻습니까? 좀 힘들다고
0: 힘들죠.
1: 들었거든요.
0: 예.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종교적인 건 아닌데,
1: 네.
0: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참 많이 나가요. 전
1: 그렇죠.
0: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네.
0: 예, 룸비니는 부처님 성지니까
1: 네,
0: 오히려
1: 맞습니다.
0: 불교가 많을 것 같죠.
1: 그렇죠.
0: 아닙니다.
1: 그렇죠.
0: 기독교가
1: 힌두교 많지 않아요?
0: 110배 더 많아요.
1: 아, 기독교가요.
0: 예. 기독교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 선교를 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야 대비 그 사원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그 네팔 정부에서는 싫어하죠.
1: 그러면 비자 같은 것도 문제가 생깁니까?
0: 비자보다 아마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1: 활동.
0: 예. 저희들은 IBS가 병원이에요. 무료 병원이니까 거기서 의료봉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 같은 데는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1: 그렇죠.
0: 그건 아마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 아,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대표님이 봉사활동을 할때 앞서서 말씀하신 백년문화재단
0: 예.
1: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우선방,
0: 예.
1: 또 우리 그참 우리가 늘 가슴에 네, 품고 있는 우리 성철 큰스님,
0: 예.
1: 예, 성철 스쿨,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0: 예.
1: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기철 차량 수급의 어려움이 우기철에는
0: 예.
1: 예, 차량 수급이 참 많이 힘든 모양이죠,
0: 예.
1: 그곳이. 그러면 이런 봉사는 차량 수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0: 한 제가 25년 가다 보니까
1: 네.
0: 네팔에 이제 지인들이 많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 봉사 때그 도와주는 그 네팔 친구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차량 이런 것도
1: 네.
0: 해주고 또그 IBS 병원의 간호사들이
1: 네.
0: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의료 봉사를 같이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이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아니고
1: 그렇죠.
0: 그 지리산 가는 그런
1: 네.
0: S길에서
1: 에.
0: 낭떠러지에서 뭐 돌이 막 굴러
1: 굴러
0: 떨어져요.
1: 떨어지고.
0: 그러니까 한번 길이 막히면 12시간
1: 서서
0: 치울
1: 있어야
0: 때까지
1: 되고.
0: 서 있어야 돼요. 그
1: 아.
0: 한번 원래는 한 8시간 걸리는 카트만두에서 룸비니까지 길이 8시간 걸리는데 어떨 때는 18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면 뭐 자동차 수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권이나 항공권을 분실한다든지 이런 또 돌발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예.
1: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0: 근데 신기하게
1: 네.
0: 부처님 하는 일에는
1: 네.
0: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0: 만약에 일주일 늦어지면 그때 작년 8월 15일 날 저희들이 그한 의료봉사팀이 한 10명 넘게 갔어요.
1: 네.
0: 그 동국대 그 한방 교수님하고
1: 네.
0: 또 경상대 이제
1: 교수님하고.
0: 교수님하고 또 여러 간호사 불자들하고
1: 네.
0: 갔는데 비행기가 늦어지면 저희들이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 한 5일간 있으려면 경비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1: 엄청나죠.
0: 그런데
1: 예.
0: 이상하게 그 우리 비행기만 떠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야, 부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매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1: 네. 아, 저런 단단한 믿음을 갖고
0: 예.
1: 있으니까, 네.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0: 예.
1: 때도 그렇게 팀들이 잘 봉사하고 돌아갈 수
0: 예.
1: 있도록 그렇게 참 부처님이 도우시는군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또 돕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활동에도 매진을 하시는데, 2015년부터 네팔 룸비니 인근에 마야 대비 고아원,
0: 예.
1: 네, 이 마야 대비 고아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다는데,
0: 예.
1: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0: 그렇죠.
1: 그럼 10년이 넘으셨네요.
0: 예.
1: 네.
0: 15년.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북쪽에서 홍수가 나도
1: 네.
0: 그 고아들이 오는 거는 그 마야대비 고아원이나 카필라 고아원으로 옵니다. 네팔
1: 아,
0: 2015년 지진 때도 걔들이 히말라야 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부모를 잃은 애들이 그 고아원으로 오거든요. 고아원으로 오면은 그 고아원에 원래 그 비구니 스님이
1: 네.

0: 코로나 때 탁발을 그 카트만두로 올라가다가 네. 버스가 추락을 했어요.
1: 아휴.
0: 저하고는 아주 절친 비구니 스님인데
1: 네.
0: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저도 갈 수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아, 하늘을 보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했죠. 아, 스님이 하늘에서 편하게 계시라고 제가 어쨌든 애들을 굶기지 않고
1: 네.
0: 꼭 배불리게 밥을 먹이겠다고.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거의 매년, 아, 매달 쌀을.
1: 매달.
0: 1년치, 하여튼 지금 6년째 매달 네. 쌀을, 쌀, 그리고 부식거리,
1: 네.
0: 우유, 이런 거는 지금 우리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108 자비손 중에서
1: 네.
0: 108 코리안 마음이라고 생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의 엄마라는 거죠.
1: 아, 네, 한국
0: 예.
1: 엄마들이 예. 십실번 모아서
0: 예. 예.
1: 그 마야대비 고아원
0: 예.
1: 어린이들을 예. 지금 예, 키우고 있는
0: 예.
1: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래서 걔들이 네. 우리들 오게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한대요.
1: 아, 그렇구나.
0: 특히 만호 스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아유,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봉사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얼굴들이 또 있지 않을까
0: 예.
1: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환자 있습니까?
0: 예.
1: 네.
0: 그 액다른 니사라는 난소 무릎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수술하는 병인데
1: 그렇죠.
0: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은
1: 네.
0: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비가 있어도 수술을 안 시켜줘요.
1: 아, 그렇군요.
0: 그 제가 세 차례나 가서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갔으니까 1년 반 동안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수술비를 대어줄 테니까 수술을 시키자. 그런데
1: 네.
0: 남편이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난소가 원래 매출이 크기만 한데
1: 네.
0: 갈 때마다 사각 크기, 수박 크기 되다가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숨을 못 쉬고
1: 축구공만 해줬겠는데요.
0: 예, 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어우,
0: 그 친구 때문에 그 마야대비 사원에서 많이 울었어요.
1: 아유,
0: 그럴 때 제가 결심을 했죠.
1: 네.
0: 액다른 니사 같은 그런 친구가 없어질 때까지
1: 네.
0: 이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1: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무력해지는 느낌도 네.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네팔의 대홍수의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뉴스가 마치 영화 같은 느낌?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다가 나중에는 그냥 가슴이 먹먹해갖고 뉴스를 볼 수 없고 너무 우리가 개미 같은 느낌? 너무 이 뭐랄까 환경의 대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래도 네팔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이고 그래서 전국 비구니회에서는 모금운동을 지금
0: 예.
1: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하고 있는데 이제 적절하게 정말 잘 전달될 곳을 찾아서
0: 예.
1: 저희들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0: 맞습니다.
1: 한참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0: 네, 20년 전이나 들고. 지금이나 잘 안 바뀌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참 뭐 문화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좀 예, 안타깝고 그러네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진다라는 그런 신념이 보여요. 이 마하데비 고아원 아이들을
0: 네.
1: 살피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복지시설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은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봉사 활동도 하시고. 최근에는 보니까 지리산 화엄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구례군 가족센터에 꿈을 키우는 장학금 사업을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의 이 멈춤 없는 자비 보시행 과연 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제 불의상을 선행상을 받으셨는데 다음은 대상 진짜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그 불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금은 모자란 지경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0: 네. 사실은 능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1: 그렇죠.
0: 이게 외로운 네. 사람들이나 좀 척박한 네. 사람들은요.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근데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했는데 또 내가 버림을 준다면은
1: 네.
0: 그건 아닌 것 같더라.
1: 아.
0: 그래서 이상하게 한 15년 넘게 하니까 자꾸 규모가 처음에는 세 군데 지금 10군데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구례는 처음에

0: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여자 그 애들이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되어서 또 화엄사에서 운영하고 또 저는 이제 불자로서 어차피 이제 절에 하는 보시라 생각하고 인연이 맺다 보니까 뭐 구례 홍수도 나고 또뭐 이러다 보니까 인연이 오래돼 자꾸 가까이서 지는 거예요.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불의 상금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의 상금이 저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요. 예.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보다는 그 구례행복센터가 즉 결손가정, 또 조손가정, 그리고 또 외국인 중에
1: 다문화
0: 다문화
1: 가정.
0: 가정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좀 외진 그런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들한테 아, 이 장학금으로 조금이라도 준다면은 얘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다는 저도 받은 거 돌려준 것뿐이에요. 제가 준거 아니에요. 불이상 장학금이에요, 사실은.
1: 근데 우리 대표님 활동하시는 걸 보면, 대표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는 가족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진짜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진짜 정말 큰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돌아가시면 꼭
0: 예,
1: 전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지역의료봉사,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의료봉사는 해외의 의료봉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해외는 아무리 자주 가고 싶어도 자주 갈수 없는 그런 거리상의 이유, 또 경비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어떤 지속적인 돌봄이 왜 필요한가? 지속적인 돌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이 부분을 아마 많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는 필요한 게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그첫 봉사가 그 보리수 동산 고아원입니다. 예, 스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인데 정말 잘합니다. 애들을 부모가 없어서 거두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 버리고 간 애들이잖아요.
1: 아,
0: 요즘은
1: 그렇지요.
0: 그래서 그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켜줘요. 그렇게 하고 또그 반야원이라고 그제에 정말로 저는 거기는 우리 한국 불교 복지의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시거든요. 거기 가면 제 가족이에요. 한 20년 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성심원이라고 산청에 그 한센 마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족하고 못 먹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친지나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장애들이 인들이 좀 많거든요.
1: 그렇죠.
0: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다가 안 가면 나를 엄청 기다려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군데 해갖고 한 매년 한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 참, 개인 생활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0: 저는 봉사가 제 수행이고 제 취미입니다.
1: 취미고, 수행이고, 또 자기 본인의 개인
0: 그래서
1: 생활이고.
0: 정말 행복해요.
1: 와. 근데 이제 2022년도 이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 봉사는 1,000회를 봉사하는 기념하는 자리라고요? 자리였고,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해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아니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또 느끼셨을까요?
0: 아니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지구별 인류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 또 이웃이 돼요. 근데 그분들의 병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다 오래되면 가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안 하면 제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간센보살님의 손발일 뿐이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이 저를 아직 손발로 필요해서 그런지 알아서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주시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불의상도 상금이 모자랄 때 받게 되고 또 선우룸빈이라는 또는 그런 법인체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이번 생을 떠나도 룸비니의 쌀과 약이 필요한 그 진주 젊은 불자들이 선우 룸비니를 통해서 계속

0: 이어갈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또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이 기회를 네. 빌어서 선우룸비니의 여유와 보살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럼요. 그 또 함께 그 후원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해야죠. 네.
0: 1년 다 돼 가는데 네. 넘었는데 108명을 벌써
1: 네.
0: 달성했습니다.
1: 코리안 마드가 생긴 감사합니다. 겁니까?
0: 예, 예.
1: 너무 감사한 예.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불의상 특별상, 불의선행상 분야 수상자이신 108 자비손 대표이신 권현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BTN 불교 TV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의료봉사를 통해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예, 하셨는데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물질적인 것보다
1: 네.
0: 예, 마음에
1: 네.
0: 어떤 평화를 많이 얻었습니다.
1: 그래서
0: 우리가 명품 어떤 그런 저기 보약이
1: 네. 네.
0: 어떤 비싼 약이라든지 그 좋은 가방이 아니고 우리 몸보다 마음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그 평상시 반야경과 건강경 사경을 해요.
1: 네.
0: 그리고 그 자비 보시행을 하면요 마음이 명품이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0: 저는 참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 것이 제 생에 제일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 그러시군요. 예, 참 우리 스님들보다 더 자비행을 실천하고 계셔서 제가 부끄럽네요.
0: 아유, 아닙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수행으로 여닫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불연 또한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불교와 부처님과 인연이 되셨을까? 부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0: 엄마가 네. 대단한 불자였습니다.
1: 그런데
0: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1: 네.
0: 부처님 나라에 봉사를 가게 되었고 이제 그 불교를 통해서 아, 요번 생에 온 목적을 알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요번 생에 부처님 손발이 되어서 너 숙제를 잘 하고 오라는 그런
1: 네.
0: 발언을 하게 되고
1: 네.
0: 그걸 느낍니다.
1: 네. 우리 저 대표님은 이 봉사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네. 우리가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만은 재작년이었죠?
0: 예.
1: 함께 인도에 의료 봉사를
0: 예.
1: 갔는데 아, 그때 그 비싼 초음파 기계에도 선뜻 그 보건소에 기증을 해 주시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집니다, 지금. 예, 참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께 있어서 이 자비란 무엇일까 여쭙고 싶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국내외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뭐 병원에서만 환자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108자비손이라는 인연을 또 단체를 만들어서 인연을 지어가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봉사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비란 과연 어떤 마음인가 네, 여쭙고 싶습니다.
0: 네. 그 큰 스님들 말씀에 배고픈 사람 밥 먼저 주는 게 불교로 한 것처럼 저는 그냥 그 배고픈 사람 있으면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게 그게 자비라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1: 네.
0: 자비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비를 할 때 제 손이 가장 따뜻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따뜻한

0: 물건을 전해줄 때 그 마음이 잘 저를 저와 그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네. 만드는 것 같아요.
1: 예. 자기 마음이 먼저 행복하죠. 예. 네. 아,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비심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 대표님의 마음 안에 ABC 원칙이 있으시다고요?
0: 예. 네,
1: 어떻게 원칙을 정하셨어요?
0: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너무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화를 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A 화를 내지 말자.
1: 그
0: 너무 잘하려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다.
1: 네.
0: 예. 이제 B는 그 사실은 이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하고 좀 상식이 달라서 약만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 맞아.
0: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봉사 잘못 온 거예요. 그냥 아, 그 사람보다 낮아지면 돼요.
1: 네.
0: 아이고 다 미래의 부처님이시구나. 막 그래 생각하고 어차피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당신이 많은 가도 어쩔 수 없다
1: 네.
0: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막 기쁘잖아요.
1: 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1: 시간이니까.
0: 예, 시가 네. 뭐냐면은
1: 네,
0: 그 크라잉 울지 말고,
1: 울지 말고.
0: 또 치프 너무 치어 좋아하지도 말고.
1: 아.
0: 그러니까 슬프고 기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어 있잖아요. 캐비티. 그래서 네가 그거를 무상을 무주상 보시를 항상 내 마음에
1: 네.
0: 갖고 있어야 어떤 바깥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1: 네.
0: 부처님 손발로서
1: 네.
0: 잘 갈 수 있는 그런 그 등불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항상 그 염불을 외웁니다.
1: 네. 그래도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 순간을 다 관하고 그렇게 항상 자기 마음을 단속하면서 사신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ABC 원칙을 잘 정해서 자기를 잘 관찰하고 사는 거 참 어떤 수행자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자이지만 제가 불자로서의 그 삶이 수행이고 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아픈 곳이 많은 것은 서로 돕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길임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08자비선이 부처님 성지에서 이어온 이 자비 실천의 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한국의 불자들과 함께 더욱더 넓혀가길 염원한다.
0: 예.
1: 라는 그런 이제 그 원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BTM 우리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보시 바라밀의 길에 함께 해달라는 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 부처님 나라 룸비니가 사실은 그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많이 열악한 곳입니다. 마야 대비도 2000년 전에 그 산용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거든요. 아직도 고생하는 그 여자들한테는 좀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룸비니에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고 배고픈 마야데비 고원, 카필라바스투 고원에 쌀을 주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국 불자님들이 우리가 불교 성지에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불자들이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1: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홍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0: 그렇죠.
1: 오지 않을까
0: 예, 예.
1: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 나도 코리안 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이제 계좌번호 꼭 필요합니다. 네,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이 예, 있으실 텐데요. 그 매년 앞으로 10년 예, 더 하도록 노력하시잖아요. 그죠?
0: 예.
1: 원을 세우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의 진정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0: 예, 저는
1: 네.
0: 부처님의 인연이 허락한다면 룸비니 IBS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거기서 열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제가 돈을 벌어야 약도 사고 쌀도 삽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그냥 후원금이 정말로 많이 모여져서 제가 가도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거기서 열반해서 다음 생에도 룸비니에 굶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시 또 와서 쌀과 약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또 다시 오셔서 꼭 의사가
0: 예,
1: 되셔야 될 것
0: 예.
1: 같아요. 금생에 익힌 게 그 의사
0: 예.
1: 일이니까.

0: 하니까
1: 네.
0: 다음 생에 오셔도 뭐 당연히 또 의사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시면서 되새기는 그 입보리 행론에 나온 구절이 있으시다고요?
1: 예.
0: 어떤 구절입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1: 그 산티데바에
0: 네.
1: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이익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란 그런 입보리 행이 있습니다. 그 말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산티데바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더 요즘 가슴에 와닿습니다.
0: 네, 앞으로도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이 다 나의 선지식이잖아요. 예, 선지식을 통해서 수행이 깊어가고 익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은 꼭그 건강하셔야 오래오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될때 의술은 곧 자비행이 됩니다. 우리 권현옥 대표님, 그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그 마음들이 모여서 108개의 손이 되고 그 손들이 다시 수많은 생명을 보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108 자비손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또 동참해 주시는 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남서 불자님, 정군내 불자님, 또 최영한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의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

이웃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0: 보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팬분들 중에 경찰 분
2: 여경 뭐?
3: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박사님을 아세요? 경사 그렇게 하거든요.
4: 사랑해요 배아경. 먹기 여왕 배아경. 따뜻한
2: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1: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꺾어서 돌려서?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3: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5: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6: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나오시는데요.
1: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낯선 문화를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런 삶을 살지? 어떻게 저런 문화를 갖게 됐을까?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떤 역사와 문화를 거쳐 지금의 삶을 살게 됐을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선을 선사할 멘토, 베일 속 여성, 그리고 이슬람의 저자, 동덕여대 오은경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0: 네, 교수님 한 주 만에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교수님 지난 시간 교수님의 강연 덕분에 네. 그저 낯설기만 했던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한 발짝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네.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그야말로 K문화, 한류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 이 학계 일정 같은 걸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해외 많이 나가실 텐데 네네. 밖에 나가시면 정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느끼시나요?
1: 그럼요. 굉장히 네.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튀르키예를 유학을 갔던 곳이 이제 89년도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올림픽 직후였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번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앙카라에 있는 그 블란사우 문화원을 다녔는데요. 네.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프랑스어 강사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베트남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한국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의아한 표정으로 한국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젊었을 때 계속 이제 한국 전쟁 참전,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모습 이런 것만 이제 보셨기
0: 너무
1: 때문에
0: 과거의 모습만 예, 예. 생각하시는 거죠.
1: 제가 이제 그 갔더니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도 복사기가 있냐. 근데 이제 네. 이분이 전혀 농담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란 나라가 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올림픽 직후니까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네. 어느 정도 경제력이 향상이 됐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0: 맞아요.
1: 또 네. 한국 사람이 먹는 거라면은 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0: 관심 있어야죠.
1: 이런 관심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0: 많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1,000만을 돌파했다고 네.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저 관광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네.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반대로 이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진 것도 느끼세요?
1: 네,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관심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앙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 ODA로 지원할 나라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네. 이제 유학생 유치 대상 국가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제 네. 한국과 어떤 역사 문화적으로 친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 통합해야 될 나라 뭐 이렇게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심리적인 거리가

0: 아직은
1: 네.
0: 굉장히 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극복해야 해줘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K 한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투르크 국가들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화 유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점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낯설게만 보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은
0: 네, 그렇죠.
1: 국가들이잖아요. 또 이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에 대해서
1: 네.
0: 이제 말씀을 드렸고, 히잡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히잡이라는 것이
1: 네.
0: 여성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다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조금 더 깊이 있게 베일에 대한 이야기를, 히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네요.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바로 청해도 될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베일이 이슬람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 착용은 누가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여성이 베일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아, 이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 아니면 이 여성이 베일 착용을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베일을 쓰지 않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보면서 이 여성은 정말 자유롭다. 언제나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베일을 쓰면 안 돼, 베일을 벗어야 돼 라고 명령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복장,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으로 그 빈칸을 채우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베일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대신 베일을 누가 쓰라고 했는가? 누가 벗으라고 했는가? 그 여성이 베일 착용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국가가 있어요? 이 어떤 국가는 여성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벗어야 돼. 그래야 근대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야.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여성에게 반드시 베일을 써야 돼. 그래야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있고 정숙한 여성이야. 자, 이제 두 명령이 겉으로는 반대로 보이죠. 하나는 해방과 세속주의를 내세우고 또 하나는 종교와 도덕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두 명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을 입을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학교에 갈 수 없다거나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벌금을 낸다던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 기준은 어느 방향으로 입게 했는가 이게 아니라요.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베일의 의미는 그 의복 하나, 천 한 장,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머리 스카프를 쓰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가족의 전통으로, 또 학교에서는 종교적 의미로, 또 거리에 나오면 저항의 상징으로 이제 이렇게 읽힐 수가 있죠. 다양한 측면에서 베일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묻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여성에게 신앙, 소속감, 돌봄, 연대, 자, 이런 걸줄 수가 있죠. 동시에 우리 집안의 여성이라면 반드시 베일을 써야 돼. 이런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식민 권력, 근대 국가는 여성의 복장을, 여성의 히잡을 문명, 후진성, 세속주의, 종교성, 이런 것의 표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명령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 이런 걸로 봐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때로는 규범을 따르고, 때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베일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협상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 여성의 히잡, 베일을 이해하려면 공동체의 규범, 국가의 권력, 그리고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베일도 이런 관계가 달라지면 이 맥락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9세기 말에 이집트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집트는 영국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낡은 사회를 개혁하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 결혼, 이혼, 복장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어떤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899년, 카심 아미는 법률가이자 개혁가였는데요. 여성 해방을 발표합니다. 카심 아미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제 일방적인 결혼,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결혼이라는 건 이제 중매 결혼이죠.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 그리고 이혼 관행. 그리고 남성이 이제 함부로 이혼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고, 여성의 격리, 그러니까 여성이 히잡을 써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남녀 유별관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당시에 상류층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집안에 격리되는 거, 이런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카심 아민의 주장을 모든 여성에게 머리 스카프를 완전히 벗으라라고 했다고 요약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또 그가 이제 문제 삼았던 거는 얼굴을 가리는 관행과 여성의 사회적 격리였는데, 여성의 얼굴과 손이 드러나야 교육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그 니캅이라고 해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런 베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베일 논쟁이 이때부터 단순히 종교적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교육, 가족법, 국가 발전과 연결된 근대화 문제 이런 것들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마민의 문제 제기는 여성 교육, 가족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어떤 그 문을 열었다, 물꼬를 띄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직접 말할 기회를 얼마나 가졌을까요? 이게 이제 100년 전 일인데요. 식민 통치자, 남성 개혁가, 민족주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여성의 해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은 새 국가를 낳고 기르는 좋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로만 규정이 되는 거죠. 서구적 근대 여성의 모습에 맞춰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남성들의 욕망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도 글을 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운동을 펼친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 기록이 그 여성들의 목소리보다는 남성 지식인의 논쟁을 더 크게 남겼습니다. 해방이 위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되는 순간, 여성은 다시 해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성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라고 대신 판단하기 전에 그 여성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대가를 감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는요, 빠르게 근대화를 추진한 대통령인데요. 국가와 사회를 빠르게 세속화하고 서구식 근대화 국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개혁을 하고 민법을 개정하고 여성 교육을 확대하고요. 정치적 권리와 보장이 여성의 공적 활동을 넓힌다라고 보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타투르크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그 여성들과 이제 여성들을 공식 석상에 등장을 시켰고요. 신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신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터키에도 신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여성의 모습을 공화국의 상징처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여성은 당연히 이제 히잡을 벗은 그런 모습이고요. 서구식 복장을 한 여성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아타투르크가 전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머리 스카프를 금지하는 그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국가가 베일을 벗은 여성을 근대적 여성의 이상으로 장려를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패체, 몸을 감싸는 차르샤프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법률상으로 여성의 히잡이 전면 금지된 거, 그리고 행정적 제한을 갖게 된 거, 그리고 사회적 압력을 갖게 된 거, 이런 건 서로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은 그 모든 신호를, 그게 이제 일종의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일상에서 함께 경험합니다. 새 공화국의 여성이라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기대 속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복장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근대성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에서 머리 스카프 규제가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해졌던 시기는 1980년대입니다.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성이 공무원이 되려면은 머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머리 스카프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 거는 아니고 대학과 이제 시기마다 좀 집행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2월 28일 여기 이제 국가안보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228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쿠데타 일환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욱 이제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머리 스카프를 쓴 학생이 강의실과 뭐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든지 학업을 중단하거나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니는 여성들도 생기고 이렇게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이제 스카프를 쓰고자 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그 장벽에 부딪힌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터키 사회가, 튀르키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하게 되면서 그 이슬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무렵 그 이후에는 대학 규제가 이제 사실상 완화되기도 했고요. 2013년도에는 공공 부문에서도 머리 스카프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로 해서 이제 머리에 스카프를 쓴 여성들이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되찾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타투르크가 금지하고 에르도안이 해방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너무 거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부, 대학, 법원, 정당, 가족, 사회 이런 게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삶은 언제나 그 복잡한 제도와 정치 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터키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존재를 하지만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세속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그 히잡을 쓴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체로 한 30%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뭐 졸업식 때 그 이제 남학생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초기 공화국에 이제 베일을
베일 벗기를 장려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기도 하고요.

1980년대 이후 대학과 공공기관의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반드시 동일한 제도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두 시기에 모두 여성의 복장, 그러니까 여성의 복장이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선택인데, 이게 사적인 선택에 머물지 않고 근대성,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표식, 기호 이런 걸로 삼았다는 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칭을 기억해 두면은 다음 사례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자, 이번엔 이제 알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제리 아시죠? 북아프리카에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벗는 행위, 쓰는 행위, 자, 이런 행위가 전부 다 정치적 의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자유로움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복장에, 그 의복에, 국가의 기준을 부여했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드러낸 여성은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여성, 머리를 가린 여성은 뒤처지고 후진적이고 뭐 정치적인 여성, 이런 여성으로 이제 분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여성의 삶보다는 머리에 무엇을 썼는가,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여성은 이제 시민이기 전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성을 상징으로 볼때그 여성의 개인의 목소리,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같은 알제리지만 프랑스 식민지배 그 시대의 알제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는 이제 1830년대부터 이제 알제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통치를 이제 문명화의 사명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일을 쓴 알제리 여성은 후진적이고 억압받는 여성이다. 이슬람 사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알제리 독립 전쟁이 한창이던 1958년 프랑스의 식민 권력은 이제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베일 벗기기 행사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동원된 알제리 여성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제 하이크를 벗기 시작했고요. 하이크라는 거는 이제 알제리 여성들이 썼던 베일이죠. 프랑스 여성들이 이 여성들을 환영하는 장면, 이런 게 연출이 됐어요. 이때 이제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는 하나죠. 분명합니다. 프랑스가 무슬림 여성을 해방하고 있다. 알제리 여성도 프랑스를 선택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부르카를 벗기고 아프가니스탄에 민주화가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사실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 여성의 자유를 조용히 보장하는 일이 아니고 여성의 몸을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무대로 사용하는 정치적 선전이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베일을 벗을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 식민 권력이 여성을 앞세워 자신을 해방자로 연출하는 일, 이거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 없이 진행되는 해방은 이거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프랑스가 아니고요.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즉 우리가 이제 FL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베일을, 여성들의 베일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일부 여성 활동가들은 유럽식 옷, 그러니까 유럽식 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뭐 근대식 복장이죠. 이런 것을 입고 프랑스인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무기, 문서, 폭발물을 운반할 때 베일을 벗은 여성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민 권력의 이제 고정관념을 이번에는 역으로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이크를 입고 또 무기를 운반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문이 강화되자 전통적인 하이크가 몸을 가리고 또 이제 물건을 숨기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같은 여성이지만 하이크를 쓰는 일, 뭐 근대식 유럽식 복장을 하는 일, 이제 이게 모두 저항의 전략이 될수 있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그 복장의 의미가 그 복장,

의복 이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행위 속에서 바뀐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를 무조건 여성해방의 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제리 민족주의, 이게 이제 여성해방의 편이었다. 이렇게 낭만화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성을 민족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상징으로 이제 여성을 기표화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민족의 이제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는 이제 서로 싸우는, 대비되는 그런 형태이지만 모두가 여성의 몸을, 여성의 복장을 정치적인 언어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한 주체였다. 이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은 이제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식민지 알제리의 역사가 오늘날 프랑스의 베일 논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그 히잡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해방과 중립을 누가 정의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남겼는데요. 그 프랑스의 현행 규정을 말할 때 조금 구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 법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눈에 띄는 종교적 표식, 표지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은 히잡을 지목한 거는 아니고 뭐 큰 십자가라든지 유대교의 뭐 키파, 시크교의 터번, 이런 여러 종교 표지를 이제 함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뭐 거리나 일반 대학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히잡, 이런 것 자체를 인류적으로 금지한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제정돼서 2011년도부터 시행된 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직접 대기사항은 이제 일반적인 히잡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까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지만 니캅이라든가 부르카가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베일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하게 되는데요. 또 이때 그 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종교적 중립 의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권리,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의 대상과 장소, 복장의 종류를 섞어서 프랑스는 이제 히잡을 전부 금지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현실에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큰 부담, 배제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랑스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히잡이 모든 장소에서 금지되는 건 아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제한되지만 얼굴을 드러내는 머리 스카프까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종교적 표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운영이나 안전,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역시 이제 국가대표팀, 학교 체육, 개별 종목 단체에 따라 이제 규정과 논쟁이 다르죠. 뉴스에서는 이제 흔히 히잡 금지다 이렇게 짧은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약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실제 권리와 의무,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자유로운가? 억압적인가? 이런 질문만으로 우리가 그 히잡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고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복장을 어떤 불이익과 함께 제안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프랑스 하면 공화주의적 세속주의, 종교 분리주의, 그러니까 라이시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공공서비스의 중립, 그리고 개인의 양심, 종교의 자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죠.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 공공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종교로부터 중립적이어야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중립의 기준이 특정한 복장과 생활 방식을 정상으로 만들고 무슬림 여성의 옷은 반복해서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식, 어때요, 여러분? 둘다좀 어렵죠? 모두 가볍게 넘길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같은 규정인데도 눈에 띄는 종교 복장을 일상적으로 입는 사람에게는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는 범위를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가와 공공서비스의 중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같은 규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집단에게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교육과 일자리,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는지 이제 이런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립 굉장히 중요한데 중립을 말할 때도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 그 책임,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가 여성에게 베일을 쓰라고 강제하는 경우, 자,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베일을 써야지만 처벌받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쉽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고, 탈레반 정권에서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좀 이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았었는데, 그 혁명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법과 제도로 강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22년도에 몇년 전에 마하사 아미니의 죽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성, 자유, 생명 이런 구호가 이제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베일을 자르거나 벗거나 뭐 자르면서 항의를 했고, 또 베일을 쓴 여성들도 국가폭력에 반대하면서 이제 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핵심이요. 베일을 썼느냐, 벗었냐,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국가가 여성의 복장을 처벌과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또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21년도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복장 규정뿐만 아니라 여성의 중등 고등교육 취업 뭐 이동 공적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광범위하게 제한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베일 문제가 또 심각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동일한 사회는 아닌데. 이제 이란 여성은 교육 전문직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베일을 쓰고도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여성의 이제 공적 삶 자체를 훨씬 더 이제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복장 규제를 이제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여성이 왜 거리에서 저항하는지, 왜 교육권의 핵심 요구가 되는지. 제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베일만으로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규제만으로 여성의 모든 문제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두 경우가 모두 이제 이 복장 규제가 교육, 직업, 이동, 안전 이런 것과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점들을 보여주죠. 이제 이게 베일 착용, 베일 문제를 단순한 천 한장의 문제, 의복의 문제, 이런 걸로 부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질문을 한번,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같은 모양의 베일, 이런 걸쓴 여성도, 이제 같은 모양의 베일을 썼는데, 히잡을 썼는데, 어떤 여성에게는 종교적 의무, 신앙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여성에게는, 이제 자신이 속한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 그 세대가 공유하는 기억,
또 문화적 존엄, 뭐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에게는 본인은 나는 베일을 쓰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기 이제 어려운 강요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여성들을 또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일을 벗으라는 사회적 압력이 강한 곳에서 또 베일을 쓰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또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성의 선택이 한번 내려지고 또 끝나는 결정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지만 그게 살면서 변화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단계나 환경이 바뀌면 역시 나의 이제 그 베일에 대한 의미나 나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베일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 뭐 유행, 패션, 또 나의 전문성, 나의 표현,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일을 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제 삶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베일을 쓰고 뭐 올림픽에 참여하고 이런 여성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여성이 자유롭다, 아니면 억압받는다, 이런 거를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여성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베일 착용을 선택했는가? 왜 베일을 쓰는가? 그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어떤 결정도 가족과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 살아가는 방식, 이게 모두 관계,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일 착용이 자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요. 무엇을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많은 자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삶의 어느 시점에서 선택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베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평생 베일을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권리, 포기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교육, 직업, 이동, 안전, 여기에 대한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가. 이걸 빼앗긴다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많이 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베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당사자가 내가 베일을 쓰는 이유, 히잡을 쓰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존중되는가. 자, 이런 측면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쓰라는 명령, 벗으라는 명령. 자, 이걸 누가 했든지 간에 이런 명령의 방향은 반대죠. 그렇지만 모두 여성의 선택은 여기에서 무화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성의 선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주의, 민족주의, 이게 서로 대립하면서도, 여성의 베일을 벗기는 그런 측면에서 뭐 동일한, 그런 전략이기도 했지만, 여성의 몸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의 기준은 여성이 베일을 착용했는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베일을 뭐 착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베일을 쓰고 벗는 그 문제를 거부하고 변경할 권리,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안, 그 밖에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 이슬람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그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서

히잡을 제한하는 것과 이란의 강제 착용은 같은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는데 두 제도는 법의 대상, 범위, 강제 정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같은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여성의 복장을 국가가 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교육, 직업상의 배제,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도가 같은 제도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제도가 국가에 의한 복장 통제라는 공통된 논리를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비교의 목적이 프랑스와 이란을 동일시하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 해방,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하든 종교와 도덕을 명분으로 하든 여성에게는 실제로 선택권이 남아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사회와 가족의 영향을 받은 선택도 자율적인가라는 측면인데요. 사실 어떤 인간의 선택도 사회와 가족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입는 옷이나 직업, 뭐 결혼, 생활 방식 모든 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택을 가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반대로 당사자가 내 선택이다라는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경, 그 사람이 속한 그 배경의 압력, 불이익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그 여성에게 실제적인 대안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될것 같아요. 쓰지 않겠다, 베일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에게서 폭력을 당하지 않는지, 베일을 벗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나 직장을 잃지 않는지, 나중에 생각이 달라졌을 때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거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고립된 선택이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거부하고 협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부인이 당사자의 삶을 대신 판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억압하게 하는 조건, 이런 것까지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베일은 억압인가 선택인가?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일은 상황에 따라서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또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의미가 한 여성의 삶에서 중첩적으로 동시에 겹쳐질 수도 있겠죠. 어떤 여성은 가족의 요구로 베일을 쓰기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쓰기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동체가,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강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여성은 베일을 쓰지 않을 자유를 원하고 다른 여성은 베일을 쓴채 교육받고 일할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베일의 모양만으로 억압과 자유를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일을 썼는가, 벗었는가 이것만으로도 그 여성의 억압과 자유를 판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결정했는가, 거부할 수 있는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 그 선택 때문에 교육과 직업, 이동과 안전을 잃지 않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는 단순히 베일을 벗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쓰거나 벗을 권리, 거부하거나 바꿀 권리, 그리고 그 선택과 무관하게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사회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베일은 억압이다. 오히려 베일 착용은 선택이다. 이런 하나의 답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도록 듣고 그 선택을 가로막는 강제와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 국가 권력의 통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이걸 보니까 베일을 썼다,
아니면 베일을 벗었다 이런 문제보다는

그 여성이 얼마나 자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여성에게 자유가 있는가의 문제를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여성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강연 전과 그리고 지금 베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같은 베일이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BTN 불교TV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으로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익한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고 나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BTN 불교TV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과 함께 나눌 통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오은경 교수님과 멋진 지혜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00

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

0: 네, 그러니 얼리 나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지요.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지금 어미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2: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들어라!
1: 멈춰라! 태자마마를 말리셔야 돼요. 태자마마! 태자마마! 우린 떠나야 됩니다. 일은 그들의 가족사입니다. 우린 절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0: 가난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아들을 강물에 뛰어 보내는 겁니다.
1: 아들을 치료시키려 보냈다지 않았는가?
0: 달아났습니다. 저희하고는 떨어져서 할 수 없었던 거죠. 모르지요. 아마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건지도. 그런데 제 입장을 좀 보세요, 대자마마. 아들을 화장해 줄 수가 없으니 구호를 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강물에 뛰어보낼 밖에요.
1: 어째서 화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지?
0: 브라만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브라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치료를 명성해주지도 않고요. 제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1: 구원? 자네도 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브라만들만 가능하지. 배달을 통해서. 거기 구원의 정의가 있긴 하지만 증거는 없네. 그런데 브라만이 진원을 염송하면 아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자넨 믿는가? 아들이 천국으로 갈 거라고?
0: 죄송하지만 대자마마, 저희는 전통을 따릅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문제에 관한은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그러는 것도 전통이긴 하지. 그건 인간이 믿음이라는 족쇄를 차고 배다라는 눈가리개로 두 눈을 완전히 가린 후에 산골짜기에 매달린 것과 같다네. 그에게 사람들이 말하지. 만약 족쇄를 풀어버리면 골짜기로 추락할 거라고. 풀지 않으면 살아남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그 믿음의 쇠사슬을 붙잡고 전통이란 명분하에 사위란 골짜기에 매달려 있어. 그렇지만 만약 진원이 천국에 가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자네가 그런 거짓말을 믿는다면 장작불을 준비해 주지. 오직 자네의 행복을 위해서만 브라만들이 올 걸세. 자네 아들의 몸은 화장을 잘 해주겠네.
0: 감사합니다.
1: 찬나.
2: 예, 태자마마.

0: 장작불이 다 탔어요. 유골은 다른의 아버지가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더 앉아 계실 거예요?
1: 나는 왜 제반 인생사에 반감이 들까? 의문은 또 왜 그리 많을까?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면 우린 왜 태어났을까? 다섯 가지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왜 잿더미로 변하고? 우린 왜 금욕생활을 싫어할까? 세상은 왜 꼭 거짓처럼 보일까?
0: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님. 죽음의 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죠.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은 혐오감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죽은 사람을 며칠간은 그리워하겠지만 곧 잊어버려요. 머저나 다른도 형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게 생명의 윤회입니다.
1: 며칠 전엔 살아있었다. 지금은 죽었어. 우린 며칠 동안 살다가 그러다 죽는 존재야.
0: 태자마마, 인간은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2: 죽음은 해와 달이 뜨는 걸 막을 수 없고 먹구름과 천둥도 막을 수 없어.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꽃은 피었다가 결국 시들어버려. 씨앗은 다시 꽃을 피우고 구름은 다시 생겨나 비를 내려. 그런 후 그들의 존재는 다시 사라지고 새 구름이 다시 생겨나면 그때 비를 보게 되지.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아. 계속 돌아가. 이제 갈까?
1: 그래, 우리 가자. 멀리 멀리.
0: 내일 아침엔 다른 샤카 왕국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주 새로운 곳으로요.
1: 아니야, 찬나. 카필라바스트로 돌아가자.
2: 이것만 빼고 다 싸도록 해. 예.
3: 찬나가 그러던데 내일 아침에 떠난다고요. 카필라바스트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2: 아니, 이곳에 관한 그 어떤 추억도 가져가고 싶지 않아.
3: 태자마마처럼 공주님도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태자마마께 지금이라도 기쁜 소식을 알려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세요. 그럼 아침 햇살처럼 빛날 거예요.
2: 아니야, 로시카. 지금 당장은 태자의 마음이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 오늘 내가 그 소식을 전한다면 태자는 아마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기뻐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태자가 행복할 때 그 소식을 알려줄 거야.
3: 공주님의 난처하신 입장이 이해되네요. 지금은 이 소식을 알릴 수 없으신 거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카필라바스트에 도착할 때쯤 모두 좋아질 테니.
2: 지금은 파자파티 왕비마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저 지금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카필라바스트까지 가기만을 바랄 뿐이야.

0: 저 산봉우리한 나무를 봐. 저것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들은 지금까지 세상 모든 걸 밖에 지켜봐. 그런데 어쩌면 저리 담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1: 그만해요. 너무 가혹해요. 그만해요. 너무 가혹해요. 제발요. 신이시오, 보호해 주소서. 가족을 어찌 먹여 살리란 말입니까?
0: 멈춰라. 그의 죄가 무엇인가?
2: 미제는 뭐냐?
0: 없다.
2: 그렇다면 왜 내 일에 간섭을 한 건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라. 아니, 너도 매 좀 맞아볼래?
3: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는가?
2: 누구든 간에 우리는 타포단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3: 이분은 샤카 연합국 수뚜다나 대왕의 아드님 시타르타 태자시다.
4: 용사소서, 태자마마.
1: 태자마마! 태자마마! 태자마마!
0: 이게 다 무슨 일인가?
4: 죄송하지만 태자마마, 타포단 왕이 모든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 태자마마, 그들은 이미 세금을 거둬갔어요.
4: 이건 추가 세금입니다. 왕실 국가가 전쟁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0: 추가 세금 징수를 중단하라. 너희는 농부에게 세금을 걷고, 상인에게도 걷고, 빈곤한 자의 음식을 강탈하고, 백성이 없는데 누구를 다스리려 하느냐? 타포단 왕에게 전하라. 태자가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태자의 명령이 내려갈 것이다. 이 곡식자를 도로 실어가서 모두 반환해라.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7: 뭘 찾고 있니, 태자? 파자 파티 왕비?
0: 아니요. 근데 어디 계시죠?
7: 파자 파티 왕비는 대왕과 함께 떠나셨다.
0: 폐하께서는요?
7: 왕비와 함께?
0: 두 분은 어디로 가셨죠?
7: 서로와 함께?
8: 얘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없이 무례하구나. 여기 없는 사람들만 묻고.
0: 죄송하지만 숙모님, 그래도
8: 괜찮다, 태자. 그런데 왜 그리 빨리 돌아온 거니? 샤카 영토 전체를 모두 다 돌아보겠다고 공언하고 떠났잖아.
0: 그랬었죠. 그런데 그리 기쁘지가 않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랍니다.
8: 아하.
7: 당장은 모면했지만 또다시 두 분의 행방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되지.
7: 어떻게 해요?
8: 연극?

0: 왜 그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발만 아프게.
1: 그게 아니고 배가 아파요.
0: 아니, 왜? 뭘 먹었는데?
1: 소식이요.
0: 소식? 무슨 소식?
1: 마마의 뱃속에 품은 소식. 어떻게 그렇게 기쁜 소식을 배 안에 숨기고만 있어요, 공주마마. 저는 이 소식을 궁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대북을 둥둥 쳐서 카필라바스도 전체가 다 알도록 하고, 페아와 왕비마마도 계신 곳에서 얼른 돌아오시게 하고. 제가 말할까요?
2: 뭘 말하고 싶은데, 로시카?
0: 그거 등불을 켜러 사원에 갈 거라고.
2: 그건 왜 하는 건데, 구파?
0: 첫 번째, 등불은 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기를 바래서고,
2: 두 번째 등불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이고, 세 번째 등불은?
1: 찬나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할게요.
2: 말을 안 해주네, 고파. 세 번째 등불은 왜 밝히는 거야?
0: 당신이 한번 말해봐.
2: 오늘이 무슨 축제일이야?
0: 아니.
2: 그럼 누구 생일인가? 내 생일?
0: 아니.
2: 당신 생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0: 아니.
2: 당신 귀걸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구나, 그런 거지?
0: 뭐라고?
2: 그럼 뭐 때문이야, 고파?
0: 이 등불은 등불 그 자체를 위해서야.
2: 등불 그 자체를 위해서?
0: 이 궁전과 그리고 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도시 전체를 가득 채워줄 그런 등불을 위해서.
2: 뭐라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고파?
0: 앞으로 당신의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
2: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고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작은 피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0: 그래.
2: 작은 요람도 하나 준비하고.
0: 그렇지.
2: 요령도 구하고. 난 녀석의 뒤를 이리저리 따라 달려가고, 녀석은 아바마마의 수염을 그냥 마구 잡아당길 거고, 녀석은 어마마마 품에서 잠이 들 거고, 어마마마는 녀석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겠지. 아, 고파! 고파! 고파! 고파! 아, 이 믿을 수 없는 행복감, 이 터질 것 같은 가슴. 이건 진심인데, 아기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봐. 우리 눈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까?
0: 그럼 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야.
2: 아바마마, 어마마마가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자.
0: 하지만 두 분이 어디 계신데 두 분은?
2: 내가 알아낼 수 있어.
0: 어떻게?
2: 대왕의 명령이라 해서 내가 자세히 따져묻지 않았지만, 내 생각엔 숙부님과 숙모님은 두 분께서 왜 궁을 비우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내가 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고파, 내 생각엔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어마마마께 먼저 알려야 돼. 어마마마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0: 뭘 하고 있어, 망갈라?
1: 뭘요?
0: 발목에 차야 할 발찌를 머리에 얹고 있지 않소? 보석의 자리를 그리 바꾸는 걸 보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만.
1: 아닌 게 아니라 생각 좀 해봐야 할 일이에요. 시타르타가 돌아오니 마음이 바빠지네요. 걱정도 되고.
0: 늘 그랬지.
1: 수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죠. 군중도 피해서 홀로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한테 물었죠. 안녕하세요, 숙모님. 여러분 모두 보고 싶었어요. 우리를 보고 싶었다고? 그 애가 숙모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불운이 덮치는 소리로 들린다고요.
2: 숙모님.
1: 무슨 일이야, 대장?
2: 숙모님, 어마마마를 당장 만나야겠어요.
0: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도 있느냐?
2: 아니요, 숙부님. 공지를 위해서요.
0: 공지?
2: 네,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어마마마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0: 그게...
1: 로힌이 강변에 계신다.
2: 로힌이 강변이요?
1: 그래. 제를 지내러 가셨어.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2: 다음에 봬요, 숙모님. 지금 떠납니다. 두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그리고요. 돌아오는 즉시 두 분께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1: 그래야지.
0: 무슨 짓을 한 거야, 망갈라? 폐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1: 내가 지금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아들한테만 말해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0: 하지만 대왕은 이 사실을 시타르타에게 오랫동안 숨겨왔어.
1: 그럼 오늘 사실이 폭로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을 떼어놓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태자는 파자파티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낳았다는 것.
0: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1: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깰 수 없는 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진실. 내가 오늘 강물에 돌을 하나 던졌거든요. 이제 파문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지켜보시라고요. 때로 망갈라는 불가능한 일을 한다니까요. 맞죠?
3: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4: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폐하.
3: 어째서요?
4: 어머니를 추모하는 의리는 아들의 권리인데 우리는 그 권리를 시타르타한테서 빼앗았잖아요.
3: 그건 사실이요. 허나 아들한테 이로운 걸 생각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가 아니겠소? 우리가 그 아이의 권리를 뺏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실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어떤 슬픔이 우리 아들을 수도자의 길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모든 슬픔에서 지켜냈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오.
4: 순간순간 저는 두려워져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2: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마마마!
3: 대장, 대자가 돌아왔어.
4: 시타르타, 베아, 시타르타가 오고 있어요.

0: 태자, 언제 돌아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1: 어떻게 된 일이야, 고파?
2: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바마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아무한테도 여기 계신 걸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건지요?
0: 정치 문제로 머리 아픈 걸 좀 피해볼까 했단다. 안 그랬다간 우디아얀 대신이 이런저런 문제로 나를 잠시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
1: 근데 이 비밀 의뢰는 뭘 위한 겁니까, 어머니?
3: 이 의뢰는 가족의 평화를 위한 겁니다.
1: 그렇다면 왜 가족과 함께 올리지 않나요?
3: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이제 완벽한 가족이네요.
1: 좋아요. 그럼 먼저 의뢰를 마치세요. 그 후엔 기쁜 소식으로 두 분께 상을 두둑히 드릴게요. 무슨 소식? 먼저 의뢰를 마친 후에 말씀드릴게요.

0: 대자마마, 이제 이걸 강물에 띄우세요.
1: 장례인가요? 죄송하지만 구루, 이 진원과 이 의뢰들은 장례를 위한 거잖아요.
0: 그래요, 사실입니다.
1: 누구의 장례식을 하고 계신 건지요? 이 팔찌와 옷과 연지는 누구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죠?

0: 무슨 말씀이세요, 어마마마?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을 하다니요.
1: 시다르타, 나는 이 슬픔을 네가 알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허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해하리라 믿는다.
0: 어마마마, 뭘 이해해요?
1: 시다르타,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다.

네 어머니는 내 언니였던 마하마야 왕비다. 너를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셨지. 나는 네 어미가 아니다. 기르기만 했을 뿐.

이 뒤틀린 운명을 보세요. 시간에 저주를요. 고파가 아기를 가져서 그래서 두 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러 온 건데 오히려 제 어머니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 인간은 진정 무기력하고 세월은 정말 무정합니다. 그렇다면 난 당신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고 언젠간 저도 사라지겠군요.

0: 도망가라!
1: 당신 생각을 말해줘요. 대왕의 동생이 온 줄 알았네요. 허나 대왕도 괜찮아요. 저한테 오늘 말씀해 주실래요? 이 목걸이가 저한테 어울리는지.
0: 목걸이와 함께 그 목을 쳐버릴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당신 성정이냐 하고 모른 척했어. 나 오늘은 만약 당신 때문에 시타르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날엔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다.
1: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아?
0: 시타르타한테 꼭 이 비밀을 그 입으로 발설해야만 했나? 우리가 간변이 있다는 말을 왜 했어?
1: 그러니까 이제 마하마야 왕비에 대한 걸 알았군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잘 된 겁니다, 베아.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 진실이 마침내 백이라에 드러난 거잖아요. 베아와 왕비 마마는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잘 됐어요. 잘 됐다고요. 그런데 베아, 저한테 고마워하시긴커녕 위협을 하시다니요.
0: 단지 경고를 하고 있을 뿐이여, 망갈라. 이런 실수를 또다시 한다면 당신이 내 동생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끗하게 내 머리에서 지워버릴 거요.
1: 하지만 전 잊지 않을 겁니다, 페아. 제가 페아 동생의 아내라는 걸요. 페아의 아내가 아닌.

0: 이 연지는 여신께 올렸던 공약물이다. 그리고 이 꽃은 항상 머리단에 장식을 하거라. 그 향기가 어머니와 아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건 아바야 여신의 부적이야. 이 부적이 네 아기, 내 손주를 보호해줄 거다. 그리고 이 보석은
1: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0: 필요하지. 네가 카필라바스투의 미래를 위해 기쁜 소식을 주었다. 네 인품으로 우리 아들을 사로잡아 수도자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했어. 이건 감사의 표시야.
1: 이런 때 눈물을 보이시면 불길합니다, 어머니.
0: 예소다라, 시타르타와 너를 함께 불렀는데 너 혼자서 왔구나.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도 이틀이나 지났단다.
1: 저한테도 아무런 말 안 해요, 어머니. 지난 이틀 동안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찬나한테도 칸타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아요. 혼잣말만 하고 있어요.
0: 야소다라, 뭘 좀 물어봐도 되겠니?
1: 그럼요, 말씀하세요, 어마마마.
0: 시타르타는 이전처럼 날 사랑할까? 나를 어머니라 불러줄까?

0: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나를 탓하지 않을까? 대왕도 걱정하고 계신단다.
1: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신 일은 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0: 대장!

0: 어디 갔던 게야? 왜 오지 않았어?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미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1: 어머니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0: 죄책감이 들었단다 시다르타.
1: 삶에 대한 의문에 휩싸여 갑작스러운 이 충격에 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 봐요.
0: 이건 그저 과정이고 곧 지나갈 거야.
1: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0: 말해라, 아들.
1: 저는 마하마야 왕비의 아들이지만 어머니 없인 존재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의 은혜를 입었고 난다한텐 죄를 지었어요. 저를 위해서 난달 멀리 하셨잖아요. 저에 대한 사랑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0: 아니다, 시다르타. 부모는 자식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랑을 할 뿐이지. 그래, 너를 야소다라와 함께 부른 이유는 나도 너한테 뭔가 귀중한 걸 주고 싶어서다. 따라오렴, 어서. 봐라, 이건 마하마야 언니의 추억이야. 널 위해 잘 보관하고 있었다.

마야 언니는 매우 아름다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언니는 항상 너를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장난감이다, 시다르타.

0: 마야 언니가 아들을 보시고 참으로 행복해 하실 거야. 언니가 마침내 평화를 얻으시겠다.
1: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나 노래를 들은 적도 없어요. 피리 소리 듣는 걸 좋아하셨다죠? 이 가락을 어머니께 바칩니다.

0: 우린 곧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야.
1: 당신의 백성들은 이미 왕국 안에서 극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0: 시타르타 태자에게 경고를 하는 바요.
2: 수도자입니다, 마만.
3: 국어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4: 자만심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될 수가 있어.
3: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4: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3: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잖아.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4: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5: 여명808, 정말 좋아요.
4: 상쾌한 아침, 참 좋은.
5: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이 분위기?
8: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653년 신라 진덕여왕 시절, 자장 스님은 설악산의 험준한 산세 속에 절을 창건하고 향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높이 솟은 구층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며 영원한 불법의 융성을 기원했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98년 거센 화마가 산사를 덮쳐 절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의상대사가 잿더미가 된 터 위에 다시 절을 세우고 선정사라 부르며 깨달음을 구하는 맑은 도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선정사 역시 1642년 또 한 번의 끔찍한 화재로 인해 무참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거듭되는 재앙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1644년 영서, 연옥, 해원 세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절을 일으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신비로운 빛이 내리쬐더니 세 스님의 꿈속에 한 신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11: 이 터는 만대에 이르러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널리 불법을 편 보량이 되리라.
10: 신인은 붉은 화마가 닿지 않을 새로운 절터를 점지해 준 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스님은 신인의 가르침에 따라 곧바로 불사를 시작했고 1647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이 점지하여 흥하게 한 절이라는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신흥사라 불렀습니다. 두 번의 거세남아도 끝내 꺾지 못했던 스님들의 간절한 발언. 그 신성한 염원 위에 신흥사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의 재앙도 없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설악산의 푸른 바람과 어우러진 신흥사의 고즈넉한 종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불멸의 서사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

0: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외람되오나 아바마마, 저는 이 전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전통 말이냐?
0: 언제든 행복하실 때면,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결혼식, 경사가 있을 때, 생일이 오든 부마경선이 있든 브라만에게 성금을 내셨습니다.
2: 그래야 아무도 우리 행복의 저주의 눈길을 보낼 수 없게 된단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놓인 모든 방해물도 제거되지. 게다가 브라만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지.
0: 그럼 브라만에게 성금을 내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나요?
3: 물론 사라집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브라만은 지상에서 신의 대인입니다. 브라만의 축복은 인간의 운명에 뚫을 수 없는 감옥 같은 겁니다.
0: 그런데 발은 어찌 되신 겁니까?
3: 아침에 집을 나서서 오다가 중간에 좀 다쳤습니다.
0: 그 말씀은 본인의 운명을 축복하는 건 잊어버리셨단 말씀이시군요.
3: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대자?
0: 이겁니다, 아바마마. 축복을 통해서 모든 장애와 불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브라만이 어떻게 자기 몸을 다치나요?
3: 그건 모욕입니다, 폐하.
0: 제 뜻은 모욕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답을 못하시는군요.
3: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0: 그 말씀은 행동이 궁극적이란 뜻이군요. 즉 우리 행동이 삶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요. 인간을 이미 행한 행동에서 구할 수 없고요.
3: 그렇죠.
0: 그렇다면 당신의 축복이 가짜라는 거네요.
3: 퇴자!
0: 미안합니다. 당신은 구루시고 모든 걸 압니다.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나 행동이 모든 걸 의미한다면 왜 브라만이 우릴 축복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지요? 또 수드라가 우릴 만지는 건 죄입니까? 찬나?
4: 예, 태자마마.
0: 이것들을 다 마차로 옮겨라. 내가 직접 배포하겠다.
4: 예, 태자마마.
0: 가지, 야소다라.

0: 아니, 뭘 하는가?
1: 베레를 올리려고요. 마마는 우리의 신입니다.
0: 나는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이 굶주리는 걸 원치 않소. 모두가 음식을 가지는 건 당연한 권리요.
1: 대자마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뭐로 보답을 해야 할지.
0: 당신의 고통, 당신의 고통을 가져가려고 왔다오.
2: 비켜! 비켜! 고통? 우리의 고통이라고?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태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본 적이 있어?

0: 차가운 땅바닥에서 담요 한 장도 없이 길고도 추운 밤을 뜬 눈으로 지샌 적이 있어? 자기 집안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적이 있냐고? 없지.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알 리가 없지, 태자. 우린 당신의 적선을 원치 않아. 우린 샤카인들이야. 우리가 먹을 음식은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거든. 황실 관리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줘.
1: 예, 태자마마. 세금이란 명목으로 우리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건도 가져간답니다.
0: 기부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의 가재도구도 강탈해. 어제는 내 담요와 살림살이까지 뺏어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 죄로 돌아가셨다고.
1: 그렇게 잔혹하게. 그 관리가 누구요?
2: 태자마마께서 여기를 인사 올립니다.
3: 백성들의 탄원 때문에 내 여기까지 왔네. 황실의 양국 배급 관리로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더군.
2: 그럴까요, 태자마마?
3: 이 많은 쌀차로를 농부도 아닌데 어찌 이 많은 쌀을 가지고 있는가?
4: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탈한 곡식입니다.
3: 그렇게 잔인하게.
2: 곡식의 반은 왕실 재무부로 갑니다.
3: 누구의 왕실 재무부?
2: 비어바우 왕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3: 비어바후의 명령은 들을 수 있는 귀로, 백성들의 원성은 듣지 않는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리라.
2: 용서하세요, 태자마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5: 태자마마, 신께서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 딸을 불구로 만드셨어요.

0: 딸의 불행한 상황 덕분에 너는 벌을 면하게 됐다. 이제 이 곡식들을 원래 주인인 마을 사람들한테 돌려주어라.
1: 물놀이표 대자마마 물놀입니다.
0: 그리고 오늘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 한 조각씩을 네가 직접 먹여주거라.

0: 이 모든 고통의 세계를 보았지쳤나? 지금까지 난 재물이 평화를 준다고 믿었다. 고통을 치유한다고. 그런데 말이야, 재물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슬프다. 재물뿐 아니라 음식을 가진 이 황실 관리도 역시 슬프다. 다시 말해서 재물도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어. 그래, 때로는 재물이 고통을 가중시키지.
1: 그래, 반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2: 헤야, 샤카고 수도다나 왕의 직사가 도착했습니다.
1: 수도다나한테 내가 회의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해라.
2: 예, 폐하. 그자가 수도다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1: 뭐라고 써있나?
2: 고살라 국왕 브라세나지, 귀국이 전쟁에 패배한 이후 양국 간의 협정을 조인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대는 전쟁 비용 전체를 배상하겠노라고.

0: 약속했습니다.
1: 그대는 우리의 모든 전쟁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2: 저는 맹세하겠습니다, 스토더나 대왕.
0: 샤카국에서는 배상을 조속히 원합니다. 당신의 답을 기다리며 샤카 연합국왕 스토더나 인자.
3: 답쟁을 보내라, 반돌. 코샬라국 전 백성이 마하코샬 대왕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고 전쟁 비용도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폐하.
3: 하지만 조만간 노력해서 모든 비용을 배상하고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쟁을 선물해 주지.
4: 마차를 세워쳤나? 저건... 수도자입니다, 마마.
5: 수도자? 수도자는 처음 본다.
4: 예, 마마. 유랑 중 가끔 이곳에 온답니다.
5: 그렇다면 음식도 필요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샤카 가문의 태자 싯다르타입니다. 음식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6: 무엇이라 불러도 좋소. 현자, 성인, 수도자, 마음대로 부르시오.
5: 혹시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6: 온 세상이 다 내 집이라오.
5: 직업은요?
6: 직업? 직업은 사람들이 가지지. 수도자는 가지지 않소.
5: 그럼 음식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6: 베풀어 주는 대로 받지요.
5: 국어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6: 수도자는 자만심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될 수가 있어.
5: 그럼 언젠가 음식을 전혀 얻지 못하면요?
6: 상관없어. 자연은 거절하는 법이 없지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없고 물은 구할 수 있고 나무는 달린 열매를 주지 않는 법이 없어.
5: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6: 마음을 극복하려 노력하지요.
5: 그건 어떤 일입니까?
6: 우리 마음은 욕망, 망상, 분노에 얽매여 있지요.
5: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6: 내가 아니라 내 여정이 알려주지. 어디든 마음 편한 곳으로. 이 곡식은 도로 가져가시오. 나한텐 필요가 없어.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부자도 보고 빈자도 봤다. 권력욕에 눈먼 천사도 보고 지성적인 브라만도. 그런데 이건 어떤 삶이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잖아.

0: 무슨 일이에요, 망갈라 숙모?
1: 왜 그래, 망갈라?
2: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기쁜 소식이라고요.
0: 망갈라 숙모님, 무슨 소식?

0: 소식인데요.
1: 웬 소동인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0: 이건 제 행운이 내는 소리랍니다. 제 동생 타프다니 소식을 보내왔어요. 자, 여기요. 읽어보시고 가져가세요.
2: 뭐라고 써있는데요?
0: 편지 내용은 존경하는 망갈라 누님, 타프다니 인사 올립니다. 티토라 국과 카필라바스트 국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강화하고자 이런 청을 드립니다. 제 딸 로히니와 누님의 아들 데바다타를 결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누님과 드러나단 마마가 이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한자리에서 만나 자세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토다나 대왕께 이 동맹관계를 합당한 의례를 갖춰 알리겠습니다.
2: 경사로운 소식입니다, 숙모님. 저도 티토라 공주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매우 아름답죠.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0: 제가 구루한테 둘의 별자리가 맞는지 봐달라고 했어요. 구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결혼은 데바다타의 운을 한층 더 상승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1: 그냥 수락을 해요, 망갈라. 나도 샤카 위에서 꼭 이 건에 대해 논의를 하겠소.
2: 그럼 이 왕실에 두 개의 상서로운 일이 있네요. 야소다라의 출산 축하형과 데바다타의 결혼. 축하해요, 망갈라 숙모.
3: 축하드려요.
4: 망갈라.
0: 네.
4: 드세요, 페어.
0: 과자를 드세요.
1: 축하 안에 드러나다.
0: 너도 하나 먹으렴. 자.
2: 이건 저한테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0: 그렇지. 이제부터 궁합이 따들썩해지겠구나. 자, 과자를 들어요.
2: 그리고 훈례 때 아미타고님도 초청합시다.
5: 망가라 행수님, 우리들한텐 다 과자를 주셨는데 이 행복의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은 잊고 계시네요. 응? 대바다다 왕자한테도 좀 주세요.
0: 내가 직접 아드립에 넣어줘야지. 축하한다, 아들. 과자를 먹으렴. 받아.
4: 됐어요, 어머니. 전 필요 없어요.
2: 받지 그래요. 이런 경사가 그리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0: 자, 먹어보렴.
4: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0: 먹으라니까.
4: 어머니!
6: 대바다타!
7: 대바다타, 이게 무슨 짓이냐?
0: 대바다타! 대바다타! 대바다타! 어찌 그렇게 방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날 밀쳐내고 망신을 주다니! 지금까지 날 그렇게 대한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네가, 아들인 네가 어떻게...
4: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0: 어째서 안 해?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해봐! 티토라는 큰 왕국이다! 샤카 왕들한테도 존경받는 나라야. 그리고 로히니 공주는 하나뿐인 외동딸이라고. 왜 싫다는 거야? 대바다타, 문제가 뭐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4: 어찌 이해를 못하세요, 어머니?
0: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4: 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6: 어째서 싫단 말이야? 어? 그런 좋은 동맹이 어딨어? 그런데 어째서 거절해?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4: 있지요.
0: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4: 왜냐면 전 아직 야소다라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야소다라를 사랑해요. 야소다라를 사랑해요.
0: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네 동생의 부인이다.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4: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제 여자로 만들 테니까.

0: 그런 천한 말을 입에 담고도 부끄럽지 않니, 대바다타? 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다 은쟁반에 담아 먹였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아내에게 눈길을 준단 말이니?
1: 봐라, 아들. 네 눈은 시타르타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왕자로만 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는 못하러 생각하느냐?
2: 제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두 분이세요. 바로 두 분입니다! 시타르타 건 다 네 거다. 네 거! 네 거! 그게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야소다라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두 분이 말 읽고 계십니다. 저는 왕좌를 원치 않아요. 그저 야소다라만을 원해요. 오직 야소다라! 야소다라!
3: 대바다타! 대바다타!
1: 저 아이를 하루빨리 결혼시켜야겠어, 망갈라. 안 그랬다가 끔찍한 일이 이 궁 안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다포단 왕에게 얼른 전갈을 보내요.

0: 다행이네. 내가 이겼다.
1: 예소다라. 예소다라 왜 그래? 예소다라? 예소다라.
0: 예소다라. 못됐어.
2: 당신 아기가 어찌 될지 상상해봤어?
3: 무슨 뜻이야? 고파?
2: 내 말은 아들인지 딸인지.
3: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다른 소망 없어.

0: 여기서 어디로 가시나요?
1: 내가 아니라 내 여정이 그곳을 말해줄 거예요. 어디든 내 마음이 편한 곳.

0: 어서 오세요, 고모님. 오는 길에 문제는 없었죠?
1: 행복의 길에 어떻게 문제가 있겠어요?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다가 여정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답니다.
0: 정말요? 머자나 이 궁예의 고모님과 저를 할머니, 할머니 하며 부를 아기가. 지중부래요. 저는 결혼 얘기만 나와도 얼굴을 붉히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임신을 했대요.
2: 조용히 해, 네루. 아니면 혼난다.
0: 들어가세요.
1: 망갈라 마마도 들어가요. 여기에 서서 오라버니를 기다리시려고요?
3: 아니요, 제 동생을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가려고요. 대바다타의 결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답니다.
1: 대바다타의 결혼?
0: 맞아요, 고모님. 이렇게 급히 마마를 부른

0: 이유는 야소다라의 출산 축하 연 때문만이 아니라 대바다테의 결혼 때문이기도 해요.
1: 축하드려요, 망갈라 마마. 그런데 신부는 누구죠?
2: 티토라 국왕 타프단의 따님이신 꼬마리 로히니 공주랍니다.
1: 미모가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3: 대바다타도 외모엔 뒤지지 않죠?
0: 망갈라 숙모님, 동생은 회의가 끝난 후에 온다는군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텐데.
2: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그냥 기다릴게요. 두 분은 들어가세요. 동생이 도착하자마자.
0: 알았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도착하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우리도 함께 환영을 해야 하니까.
2: 물론이죠.
0: 갑시다, 할마마마.
4: 어서 오세요. 카필라 파스티에 잘 오셨어요. 타포다는 가시지요.
5: 드러나던 전하, 제가 대바다타 왕자에게 청원서를 보냈는데 전하도 보셨겠지요?
4: 예, 타포다는 아이들의 별자리도 맞춰보았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마마와 제 형님 수도다나 대왕의 논의입니다. 단지 그것만 남은 겁니다.
5: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 대왕과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소.
4: 물론이죠. 환영하실 겁니다. 우선 이 회의부터 먼저 처리하십시다. 가시죠.
6: 바라숨 더 넘기! 바라숨 더 넘기!
7: 지난 회의에서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따라 코살라국 프라스나진 왕한테 칙사를 보내 약속한 대로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라스나진 왕은 비용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8: 이는 그가 협정을 파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정치를 보여줬어요.
9: 그렇다면 이제는 마커셜 대왕에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7: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마커셜 대왕이 돌아가셨답니다.
10: 그렇다면 이제 프라세나 짓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군요.
11: 이제 우리는 프라세나 짓을 믿을 수 없습니다, 페야.
8: 우리는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야. 전쟁 비용을 배상받든가 아니면 그를 포로로 잡자고요. 그런데 듣지 않으셨어요.
12: 우리는 대왕을 믿었고 대왕의 견해를 지지했어요. 투표도 했었죠. 하지만 대왕의 오만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는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말씀해보세요, 폐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우리나라 백성에게 세금 걷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13: 안 되는 이유는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12: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건 왕의 권리입니다. 괴롭힘이 아니죠.
13: 전쟁이 끝난 후에 추가 세금을 걷는 건 옳지 않아요. 괴롭힘입니다.
12: 좋아요. 내 백성을 괴롭혔다고 인정하겠소. 하지만 이런 행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당신 책임이잖아, 태자.
14: 타포단 왕.
12: 죄송합니다, 폐하. 하지만 단단파니 왕이 제안하기를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왕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대왕이 옳지 않은 정치에 대해 전 샤카국들이 대가를 치르게 생겼어요.
8: 프라세나 짓이 또 공격을 한다면 우린 어떻게 음식을 구할까요? 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쇠를 구하지요? 어떻게 무기를 만들란 말입니까?
13: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집을 약탈해도 되는 건 아니죠.
8: 거짓말이요.
13: 제가 직접 보았어요. 당신의 병사들이 불쌍한 상인들을 매질하는 장면을요. 그리고 당신의 관리들은
12: 지금은 극한 상황이요, 왕자. 지금 전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린 곧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13: 당신의 백성들은 이미 왕국 안에서 극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12: 경계를 넘지 마라, 태자. 그게 내 왕국임을 잊고 있는 것 같군.
13: 마마 역시 그게 샤카 연합국의 일부임을 잊으신 것 같군요.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12: 프라세나 지대에게

0: 협정을 제안함으로써 실수를 한 건 당신이었대죠. 소문이 맞았어. 당신은 마치 승자처럼 생각하는 건 되죠.
1: 타보단 왕, 지금 미래 샤크 왕한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오.
0: 우리는 다이겨낸 전쟁을 쳤어요. 대왕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미래의 왕 때문에. 이는 저뿐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 타포단 왕!
0: 아! 타포단 왕은 지금 시타르타 태자에게 경고를 하는 바이오. 내 왕국의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또한 나의 국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1: 당장 회의장을 나가시오, 타포단 왕! 잠시라도 더 머물렀다간 이 상황이 회의라는 걸 난 잊을 거예요!
0: 이 치욕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폐하.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지요. 당신들 둘은 샤카 연합국의 범죄자요. 그리고 당신들은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오. 분명 그렇게 될 거요.
2: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잘못했어요.
3: 이거 뭐야? 그렇게 바라보는 게
4: 아니라고요.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샤카 회의입니다.
5: 사람은 다 자기 견해를 피력할 권리가 있어요. 우월한 자, 열등한 자가 없지요.
6: 폐하, 타포단 왕은 분명 잘못된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옳습니다.
5: 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안 그럴 경우 법규에 따라 우리들 이 진태양난에서 끌어내줄 다른 사람으로 수장이 대체돼야 합니다.
7: 샤카왕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저한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말해보라, 태자.
7: 로인이 강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인도 북부와 상거래를 하는 거죠.
1: 그게 무슨 이익이 있나?
7: 그 경우 코살라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에게도 이 길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1: 마가다고?
7: 네, 이 길은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러면 며칠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상인들은 시간을 얻고 우린 부를.
1: 어떻게 말이냐?
7: 이 단축된 길을 사용하는 대가로 마가다국에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국고도 풍성해지죠. 이 길이 가져오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아바마마.
1: 뭐냐?
7: 트라세나짓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요. 프라세나짓의 매제 아닙니까? 그러니 프라세나짓은 절대 빈비사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겠죠.
5: 폐하, 태자의 제안이 매우 훌륭합니다.
8: 맞아요, 폐하. 우린 태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마가도로 가서 이 새 무역로를 빈비사라 왕과 상의할 건지요? 어떤 사람이 가든 프라세나짓은 분명히 막으려 할 테니까요.
4: 하지만 프라세나짓이 우리 회합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낸단 말이오?
9: 프라세나짓 왕의 첩자들이 우리 왕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렇다면 마가다 국으로 가서 빈비사라 왕을 만날 사람이 있겠소?
7: 제가 하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난국에 빠지셨으니 거기서 꺼내드리는 일도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쟁을 벌이지 않고요.
10: 시타르타 태자!
11: 전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전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전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전세!
10: 시타르타 태자!
11: 전세!
12: 이건 내가 아끼는 반지요. 우리 우정의 상징으로서 간직하기를 바라오.
1: 왜 문 밖에 서 있어요, 망갈라?
13: 행복을 맞이하려고요. 제 동생 타포단이 데바다타의 결혼을 상의하기 위해서 오고 있답니다.

0: 안으로 들어가요.
1: 먼저 가세요. 타프단이 도착하는 대로 나는 따라서...
0: 타프단은 오지 않아요.
1: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말해보세요.
0: 당신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소.
2: 망갈라 누님, 제 딸 로히니 공주를 누님의 아들 데바다타 왕자와 결혼시켜 카펠라 바스트와 동맹을 형성하기를 깊이 바라고 또 바랬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대왕이 회의 중 칼을 뽑아들고 저를 욕보였습니다. 이 동맹을 계속 거론하며 굴욕을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동생 타포단.
0: 망갈라! 망갈라!
3: 정말 아름다워요. 망갈라 마마도 오셨네요. 보세요, 마마. 아미타 마마께서 선물하시는 목걸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동생은 왔나요?
1: 아니요. 왜요? 그 질문은 제가 아니라 오라버니께 한번 해보시죠.
3: 무슨 일이에요?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4: 드로나다니 모든 일을 다 지켜봤어. 자초지종도 다 알고.
3: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1: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왕비마마. 제 조카 시타르타가 가문 회의에서 제 동생 타포단에게 아주 무례한 언동을 했고, 대왕은 칼을 뽑아들고 제 동생 타포단에게 회의장을 당장 나가라고 했답니다. 제 동생은 이 결혼 동맹을 거부한다는 편지만 남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4: 망갈라, 그건 정치적인 의견 충돌이요.
1: 대왕의 수법을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3: 망갈라 숙모님, 데바다타에게 더 좋은 신부감을 구해줄게요.
1: 됐어요, 마마. 바로 저기 있던 것도 빼앗아갔잖아요. 그리고 오고 싶다는 사람도 막았고요.
4: 그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의를 사적인 쟁점으로 바꿔버렸다고요.
1: 대왕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고요. 데바다타와 시타르타를 지금 차별하고 계신 겁니다.
0: 분노를 저지해요, 망갈라.
1: 결혼식 때 대왕은 약속하셨어요.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하고 나면 데바다타가 자기 몫의 왕국을 받으리라고요. 하지만 이제 의심이 드네요, 폐하. 그게 폐하 잘못만은 아니죠. 샤카 왕실의 문장이 흰 코끼리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속은 하얀 겉모습과는 아주 다른가 봅니다. 아주 많이요.
0: 진정해, 망갈라.
1: 나한테 소리치지 말아요. 회의장에서 폐하한테 했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가식을 보이고 그러십니까? 참으로 역겹습니다. 난 갑니다.

0: 하신 겁니다.
1: 히타르타 태자에게 경고하노니 차후로 내 왕국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내부 진행 절차도 방해하지 말고

0: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야?
1: 온 세상이 돌고 있는데 사람이 돼서 어찌 조용히 있을

0: 수 있겠어?
1: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표정이야?
0: 보는 곳마다 그저 충돌만 보여. 샤카 회의에선 견해의 충돌, 궁에선 가족 간의 갈등, 망갈라 숙모님도 안절부절이셔. 내 견해를 가지고 내가 타프단 왕을 욕보였고, 그래서 형의 결혼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내 느낀 것도 갈등이.
1: 망갈라 숙모님, 숙모님의 분노는 거품 같은 거야. 금방 화내셨다가 또 금방 가라앉아.
0: 그래, 고파. 하지만 난 차별을 원하지 않아.
1: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망갈라 숙모님께 잘 말씀드려볼게. 이제 웃어. 그런 거 말고 크게 웃어.
0: 왜 그래, 고파?
1: 아무것도. 아기가 말하네. 웃지 마세요. 저 신혼 중이에요, 엄마.
2: 지금처럼 그렇게 웃어 싯다른다. 네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말이야. 사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0: 시타르타 태자가 아들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1: 안 돼요, 그루. 안 돼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음악회도 없습니다. 출산 축하연은 하지 않으니까요. 왕비 마마는 야소다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군요.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눈을 뜨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

0: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4: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3: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

위로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0: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경찰
2: 같은
3: 여기 없는
2: 거 없어요. 저도 없는
3: 거
2: 같아요.
3: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4: 사랑해요 배아현 꺾인 여왕 배아현 따뜻한 가수님
3: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2: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현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6: 꺾어서 돌려서?
2: 아, 좋은데?
6: 꺾어 돌리고 사랑하고.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3: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제가 5강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 심리학, 그래서 온과 12이처, 육군, 육경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용을 하고

그 식과 의가 의식이라는 상태로 되고 수와 상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좋고 싫고 또한 나야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기원하는 것,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하셨죠? 보시의 마음, 공덕의 마음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즉 보시와 공덕의 연기로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건데, 수와 상이 오온 중에 작용을 하면서 행과 식이 아르마리로서 저장이 되고, 저장된다 그러면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연기로서 강해지고 하는 것이 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이 곧 납니다. 나의 귀함과 천함을 만드는 것도 나예요. 또 우리는 오온에 붙잘려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주인공이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수와 상이 행과 식을 통해서, 또 행과 식이 수와 상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 바라보면서 벗어나게 되는 힘이 있는 거고, 그 힘이 처음에는 보시와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와 공덕을 강조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 가서 보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게 뭐라고요? 공덕, 보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보시할 때 소원에서 이루어 주세요 하고 보시하는 돈, 이거보다 자그마한 돈이지만, 자그마한 행위지만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하는 거고, 제가 BTN 불교 TV 방송할 때 ARS에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도 제 방송 보면서 5초는 보시 하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공덕이 쌓였을 때, 쌓여 있어야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시가 어떻게 행업과 만나서 이 행업에 안 좋은 거를 탁 쳐버리고 좋은 기운으로 쫙 올라오게 하느냐,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 내용 이야기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보시경과 단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베풀면 훌륭한 과보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훌륭한 복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받겠지, 이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겠지, 나는 마음으로 보시한다. 그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보시공덕을 쌓아 있으면 훌륭한 천상에 태어나지만, 그 천상에 태어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연기하고 윤회한다. 즉 중생계의 삶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보상이나 과보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장엄하고 번뇌를 끊기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그는 번뇌를 끊고 돌아오지 않는 성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보시를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하나,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오온의 연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더큰 보시와 공덕으로서 과보가 있고, 그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라는 마음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상에 가도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아, 제가 진도가 많은데 이 말씀을 꼭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원수 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원수 지는 분들은 다시 안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분하고 원수 지죠?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지지 않아요. 친했던 사람, 알던 사람하고 원수 줘요. 왜 원수 집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보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예요. 보시해서 공덕이 있으나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왜안 줘라는 집착과 가래가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하면서 수화, 상가, 행가, 식에 보시하는 공덕의 기운이 쫙 쌓였는데 여기에 가래의 집착이 탁 작용해갖고 수화상이 다시 작용하는 거예요. 보시한 것 같고. 너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것이 중생계 중생 노름인 거지.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해줬어 하고 끝내세요.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원수 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줬다고 해서 나도 그걸 알고서 그만큼 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의 소원과 나의 선업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쌓이고 내가 갖고 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경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안 한다요. 업이라는 것은 나의 행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들판이다. 들판 생각하세요. 들판이다. 식이라는 것은 업의 알음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딱 도화지처럼 딱 넣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이다. 즉, 행과 식은 들판과 씨앗이다. 여기에 가래가 물이다. 가래가 뭔지 아시죠? 욕망. 욕구, 그러면서 이루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게 씨앗이다. 그래서 무명에 덮여 있어서 가래에 묶여 있는 중생들의 의식은 이렇게 씨앗을 주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래 속에서 업과 행위가 들판과 씨앗으로 있는데 가래가 물을 주니까 하열한 중간에 수승한 들판에 자리 잡으면서 미래의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다. 연기한다. 이 말씀 하셔요. 우리의 오온이 있습니다. 나의 오온이. 오온의 행위는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하는 가래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과 식이라는 연기로서 그것이 들판 씨앗과 같이 설명하시면서 이게 작용하면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수상이라는 좋고 싫고 만족되고 어떤 것이 딱 작용해서 물을 딱 줬듯이 주면 태어난다. 태어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과보가 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행위한 마음이 들판과 씨앗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나의 연기와 함께하면서 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래라는 수화상이 작용이 탁 되면서 좋고 싫은 게딱 작용하면 과보로서 나타나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쫙 오셨어요. 오셨는데 평소에 내가 행과 식으로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행과 식의 들판과 씨앗은 좋은 관계의 들판과 씨앗으로서 있는데 그분이 쫙 오면 좋은 느낌의 가래가 물을 딱 붓죠. 그러면 아이고 왔어요. 손 내밀고 좋아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시스템. 내가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좋지 않고 싸우고 막 인상 쓰고 해요. 그 행이 들판이 식이라는 것에 탁 돼서 씨앗으로 있는데 어떻게 인연도 안돼 어디 외나무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만났어요. 오면 수화상이 가래가 나에게 물을 딱 붓겠죠. 그러면 아이 하고 도망가든가 화내든가 불안하든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과보예요. 인과

유리라는 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원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덕이라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수와 나의 몸이라는 것으로서 피어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죠? 재물이 좋고 먹을 게 있고 그러면 복덕이 오는 거잖아요. 몸 상태, 수는 좋고 싫고 그러면서 상도 작용할 수가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 색수가 작용하는 거죠. 복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욕망의 세계,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 제가자뿐은 이것을 뭐 천대하든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분들에겐 어떤 것이 최선이겠어요? 이것을 알고 수와 상을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행가식에 복덕을 씌워 이렇게 쌓고 쌓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보시공덕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은 어디를 바라보건 제가자들이나 아니면 수행자들에게도 보시공덕을 언제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와 색과 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현명한가 아닌가에 알수 있는 거고, 고귀함과 비천함을 알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업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업을 만드는 것은 색수, 그 다음에 행식, 때가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 욕망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욕구, 욕망의 세계는 독합니다. 존재의 한계. 이 세계에 살아갈 때, 이것이 무상, 무합니다. 연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현명하게 살까? 고민하는 거죠. 그 최선은 보시와 공덕에 있고, 보시와 공덕의 최고는 제가 이 강에서 말씀드렸죠? 소유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비난받지 않는 행복, 또 하나가 뭐였더라? 까먹었습니다. 응? 이러한 욕구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재물과 소유가 있을 때 언제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그것을 베푸는 것. 그럴 때 소유와 재물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져다 준다. 전제 조건, 보시와 공덕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보시와 공덕이 중심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출가한 우리 수행자 또한 똑같아요. 수행자가 보시공덕을 할줄 모른다.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보시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 행위잖아요. 그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함이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내가 그냥 수행만 하면서 내가 니르바나 열반에 이룰 거야. 이건 착각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도 강조하신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보시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천상에 태어난데 다시 오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하나 더다 버리면 니르바나와 열반에 이른다. 이러한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에서 핵심으로 또 하나를 딱 말씀하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런 말씀을 다시 또 강조하셔요. 방일하지 않은 경. 여기에 또 방일경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보시와 공덕의 중심에 놓지만 이 중심의 바탕이 되는 뿌리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성취하게 하는 단 하나의 법이 있다. 보시공덕해서 내가 복을 얻게 하는 현세나 내세나
복덕이 쌓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싸띠일 수도 있고 알아차림과 공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 방일하지 않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이익을 모두 획득한다. 제가 법정 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책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보시 복덕에 대해서, 보시 공덕에 대해서 절대 방일하지 마세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언제나 잡아가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세 이익, 내세 이익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웃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의 뭐 원수 가지고 화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나를 괴롭히고 힘 있어서 괴롭힌다 그러면 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인연 관계에서 온 건데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수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연기일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자아가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는 영혼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관계 속에서 왔을 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한번 가서 미안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원수지고 싸우고 살아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안에서 가래가 작용했을 뿐이에요. 그걸 꼭 아시고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그걸 다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강. 제가 5강에서 이어서 오는 것을 마무리한 거고, 이 부분을 또좀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또 계속 반복을 해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오늘 6강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보시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잘안 돼서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제 얘기 나오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게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와 연계해서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제 지내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이야기를 꾸준하게 사찰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돈 벌려고 한다, 뭐 한다. 저는 그 내용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불자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5강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자눗소니경하고 생문범지경에서 바라문이요. 만약 돌아가신 친족이 아귀도에 태어났다면, 지옥 악이 있습니다. 아귀도에 태어났다면 이승의 친족이 베푼 그 보시의 음식과 공덕을 얻어 몸에 기력을 얻게 된다. 설령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는 또 이런 말씀하셔요. 인연 닿았던 사람이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데 없겠니? 이 말씀도 하시지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보시를 올린 사람에게는 그 과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의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친족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올린다고 하면 나의 오원에서 수색수상과 행식에 작용해서 선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가래의 악한 마음을 깨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보시공덕의 기운이 연기로서 쌓여가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기원하고 했을 때그 기운이 확 펼쳐지겠죠. 그래서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도분들께는 기제사 지내고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제를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극 찬성해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나 제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먹을 것 차려서 먹을 것 주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차리면 아기도에 태어나면 그걸 먹는다고까지 또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고, 저는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딘가에 태어났건 어디 있건 그것이 연결돼서 그 마음의 기운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올리는 자제분들은, 인연 있는 분들은 그 공덕이 어디 가지 않는다. 나에게 쌓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기제사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제사라는 건요, 불교만의 기제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국가에서 한 1000년간은요, 기제사를 사찰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차례예요. 차례. 달에. 이 헌다라는 개념에서 달에 제가 와서 절에서 모든 기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법회를 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경인가 사강인가 삼강 할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님께 목숨을 바치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응당 보시와 공덕을 꼭 지어드려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강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 공덕을 지어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거예요. 고려시대까지. 그걸 차례로써.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백장회의 스님이라고 계세요. 선종이 확립될 때, 그때 이제 9세기 해서 749년에서 814년에 계셨던 선사 스님인데, 선사 스님이 선종이라고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중국에서 새로운 어떠한 불교의 모습이 만들어 갈 때, 이때 선종의 스님들께서 사찰 규범서로서 만들어주신 것이 백장청규입니다. 그 백장청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을 위해 불단에 나아가 차를 올리는 의식을 행해라. 행한다. 이 말씀을 하죠. 즉, 제사 지내는 것은 이때부터도 문헌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충담사 내용인데, 왕이 사마령이라는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갔더니 충담 스님이 사마령 미륵세존께 차를 올리면서 공양을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려사에 보면 예지 길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태묘 사당입니다. 거기에 제사 지낼 때 신의를 모신 각실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린다. 즉 불교식으로 예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열전 효자 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삼년상이 조선시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슬피 울며 불상 앞에 나아가, 즉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사찰에서 삼년상을 치렀던 거예요. 불상 앞에 나아가 차와 과일을 올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생각하는 기제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제사 지내던 유교식의 모습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 1600년간 조선시대를 빼고 나머지 1000년 넘게는 이렇게 부처님께 차를 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제를 올렸던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조선시대에 바뀌었을까? 우리가 아는 기제사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까지 우리는 불교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자학의 나라로 만들려면 불교처럼 주자학자들이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처럼 무언가 그걸 지내는, 본인들의 주자학이 핵심이 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자가래라는 내용을 갖고 와서 조선시대에 제사 지내는 걸 확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주자가래에 나와요. 집을 지을 때에는 선비들, 사대부들은 먼저 사당을 세우는 것이다. 사당. 그리고 내

이게 감시를 만든다. 거기에 고조, 중조, 조, 고. 그분들의 위패를 모신다. 이것이 주작 아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봉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 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사대봉사. 그리고 그것을 사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당. 그런데 우리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이런 말을 해요. 대소신료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를 세워서 조사에게 제사 지내게 해라. 사당 세워라.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 주자 국교로 바꾸기 위해서 절에 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상례와 제례는 모두 주자 가례에 따라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제를 베푸는 일을 일절 그만다. 그러면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13년입니다. 태종실록에 보면 이 말씀하셔요. 부모의 제삿날 당하면 절대 절에 올라가 부처에게 제를 올리고 밤을 새우면서 섞여 지내는 폐단이 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1000년간 기제사는 절에 가서 지냈으니까. 세종실록에 와서도 이게 또 반복돼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다며 불교식 제를 지내는 것을 일절 금해라. 오직 유교의 제사만을 허락해라.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잘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지. 그리고 경국대전에도, 경국대전이 뭔지 알죠? 국가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종 때 이제 다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도 이야기해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에는 사당에서 제사 지내라. 이것이 왜 경국대전에 들어갔을까요? 명절 때는 차례처럼 절에 가서 제를 지냈거든. 그 하도 그게 있으니까 경국대전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 때 사당에 가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봉사라는 이제 유학자들, 우리는 사대봉사 익숙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기대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대. 그러니까 한 120년 되죠? 120년 되면은 상복을 입는 의례가 끝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혼백이 되는데 혼백은 자연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단멸론이라 그래요. 동북아 중국과 우리나라는 윤회한다는 개념이 솔직히 없었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 그래서 육체는 백이 돼서 땅으로 가는 거고 혹은 가벼우니까 자연의 바람의 기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120년 걸려요. 그러면 한 30년, 30년, 30년, 30년 하니까 4대. 그래서 4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끝나면 상복은 치워.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주자가래 사당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당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시잖아요. 4대까지. 그런데 4대가 끝나서 5대가 되면 위패를 묘소에 그냥 묻어버린다. 왜? 기운이 끝났으니까. 그래, 고조의 친이 다하면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대가 5대가 되니까 5대뿐은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주를 묻는 거를 뭐 매주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제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시제라는 것이 생겨난 거고 시제 지낼 때는 이게 충분 읽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축이라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시제는 5대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한 제니까 누구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4대 지낼 때는 우리가 충분 읽죠? 그건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자가래에도 우리는 지금 술을 올리잖아요. 그죠? 차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올리는 내용들이 주자가래에 보면 신주를 모시고 차와 탕을 올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영조 때가 되면 차가 귀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교를 탄압하니까 스님들이 살수 없게 만드는 거고 차는 스님들이 거의 재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차를 올리는 전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

실록 영조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곳이 적어서 제사 지낼 때차 쓰는 것을 바꾸자. 이것이 현존의 물을 쓰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물을 말잖아요. 우리 숭늉 만들죠? 이것이 차 지내는 것을, 차 올리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불교식에 차를 올리는 것이 이 순간부터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대봉사를 지내는데 우리 조선은 주자가래는 사대봉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경국대전에 보면 사대봉사도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평민들은 아버지만 지내고 그 칠품은 할아버지까지 지내고 육품은 3대까지만 지내고 왕족이 4대까지만 지내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원래 사대봉사라는 것이 주자가래에는 그렇게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었어요. 경국대전에 이렇게 써 있었어서 이렇게. 그런데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주자학이 완전히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한 200년간은 주자학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혼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넘어간 주자학이 자리 잡으면서 주자라는 사대부 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경국대전에 그렇게 있었어도 국법을 어기더라도 주자의 가르침이 우선이야라고 하면서 사대봉사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대봉사가 이때부터 일반화되는 거고 그리고 사대봉사가 일반화된다고 해도 일반 평민들이 사대봉사 지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이 질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일반 천민이나 일반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양반의 족보를 사갖고 와서 돈이 있으니까 나 양반 됐어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시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사대 봉사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화된 것처럼 조선 후기에 자리 잡힌 거예요. 사대봉사 오래된 거 아닙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해방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해방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도심에 와서 이제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60년대 이때는 참못 살다가 70년대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쌀밥 먹고 고깃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예 사대봉사는 익숙해지면서 상차림이 그냥 막 그냥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홍동백서 뭐 하면서 뭐 생선 막 하고 전 부치고 이거는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문화예요. 제사상 그렇게 차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찾지 않아요. 자, 제사상을 원래 유학자들이 어떻게 차리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 8일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는 절차를 두루 갖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지금 우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논어에도 나오는 거예요. 또 주자도 이런 말씀하세요. 제찬 서리도라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앞줄에 과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 차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 유교의 전통이 아닌 거예요. 태계 선생도 고종기에 이런 말씀하세요. 제사상에 유밀과 죽꿀 약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TV에 보면 약과 만드는 분 봅니다. 힘들게 만들고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마라. 그냥 정결하게 떡 하나 올려라. 태계 선생님도 이 말씀하셔요. 율곡 선생님도 제례라는 경문 요결에서 이 말씀하셔요. 제사상에 쓰는 음식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마련하는 거다. 과일을 몇 가지 쓰든 형편에 따라서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조선 후기의 명제

유대인이라고 유학자인데 이분이 가훈으로 제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제사상에 기름진 부친 전 올리지 말아라. 떡을 올리되 색들인 화려한 떡도 올리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사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공덕을 많이 쌓는 건데 저는 정말 이렇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꼰대분들이 가족의 장이라고 본인들이 그럼 그렇게 만들지. 그렇지 않고 보살님들, 여성분들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차려라 저렇게 차려라 힘들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제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사라는 전통이 얼마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건데 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사대봉사하니 뭘 하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것처럼 사대봉사한 거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것이 꼭 우리의 전통이냐? 악습은 전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이 정부 때 가정우려 준칙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때 이후 신문에서 상 차릴 때 상 차리는 용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때에 만들어진 창작품입니다. 이 어디에도 있는 어떠한 예의 지키는 상차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가정우려 진칙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신문에서 너도 나도 그냥 인기 있는 뭔가를 쓰려고 하면서 누군가가 창작해가지고 홍동백서 붉은과 이런 동쪽 흰과 이런 서쪽 조율시 대추밤 배 감 이렇게 올려놔야 돼.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도에 태어났어도 조상님을 위해서 내가 제를 올리게 되면 그건 조상님에게 간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부모님께서 목숨을 마친 뒤에 응답 봉과 공덕을 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기회사 지내지 말고 불자분들이시면 사찰에서 제 올리세요 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간 이어왔던 우리 불교에 이러한 복을 지어서 정말 기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상님을 섬기는 이 전통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음식 차리는 게 주가 아니고 오신 분들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어드리는 불교 사찰에서 보시공덕 지어드리는 핵심이 뭐겠어요?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불경 봉독하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스님들의 설법으로서 부모님 영가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러한 사찰에 또한 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를 올리는 차례로서 헌다는 부처님께 올리는 거고 그것을 나의 조상님들께 올리는 차례로서 그러한 전통이 다시 한국 불교에서 부활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사찰에서도 음식 차리고 과일 차리고 막 하는 거에 신경 쓰이니까 기제사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와서 먹을 거 이렇게 해서 올리고 끝나면 같이 나눠 먹는 문화 속에서 재 지내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비용상으로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절에 주지잖아요. 재 지내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오시는 분들이 제사 지내면서 제사상에 푸짐하게 올린 것이 꼭 우리 제사의 전통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사찰에 오건 뭘 할 때도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색수의 행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야 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좀 깬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로서 보시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제사로서 사찰에서 달에 재 올리는 차례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부활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도 공덕 부처님의 심리상 심리학 오온과 12처 육군 육경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기제사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천도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틀에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불자분들은 힘들게 제사상 그렇게 막 차리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즐겁게 절에 와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기제사, 또한 그러한 차례 지내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그러한 한국 불교의 전통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피어나고 자리 잡고 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성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락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악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계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한복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 중의 기도 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0: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

0: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0: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 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0: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는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조기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예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했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0: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의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0: 이분은 증식주사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 같이 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0: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다시

0: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3: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3: 예,
0: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3: 예.
0: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3: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3: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3: 네.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3: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3: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3: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7048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1: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0: 노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0: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에 붙여

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9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5: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구안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

0: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정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새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이 월정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금강경 독속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송창식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수행 정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국태 민안을 발언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원사가 추모 문화제를 열고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20명은 율헌의 효명 경암스님, 선원의 진각 법주스님, 강원의 무경 진어스님, 교육의 서봉 법성스님, 포교의 성행 영일스님, 사회의 도림 선지스님, 복지의 성화 법륜스님, 문화의 원충 향성스님, 법제의 정범 현무스님, 행정의 진화 각진스님입니다. 이와 함께 종단 안팎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비구니 종회 의원에는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한 정관, 진상, 수경, 법회, 설회, 은광, 주석, 금회, 혜능, 서원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구룡사와 고향 열애사회주 정우 대종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희사했습니다. 정우 대종사 상좌 성화스님을 비롯해 구룡사 주지 성륜스님과 열애사 주지 각심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0: 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대신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내 네팔 이주민 법당 후원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원 복구 동참 등 네팔과 인연이 깊은 정우 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진우 스님은 네팔 돕기에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우 큰 스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 스님이 대홍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 피해 복구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주지 은광 스님을 비롯한 운문사 소임자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과 고운사 복구기금 각각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세수 97세가 된 명성 스님의 건강 상태를 물은 진우 스님은 운문사의 아름다운 가을이 생각난다며 회주 스님의 존재가 운문사 대중에겐 긍지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광 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만기된 운문사 적금을 좋은 일로 회양하고 싶어 하셨다며 오래전 명성 스님이 직접 쓴 반야심경 푸구를 선물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 일배 수행이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펼쳐졌습니다. 불자들은 몸을 낮추는 수행과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부처님 진신사리를 머리에 이고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봉행된 정대의식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의 삼보일배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씩 몸을 낮추는 불자들의 행렬이 전나무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삼보일배는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돌아보는 하심과 참회의 수행입니다. 이윤된 진신사리는 적광전에 모셔졌고 사부대중은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2: 우리의 원력을 따지면서 무생명들이 평화하니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 평화원력을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1: 월정사 금강경 봉시한 기도는 경전 독송과 사경, 절수행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신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보일배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직접 움직이며 자신을 낮추고 신심을 다지는 실천 수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천 기도회 회장 자연 스님은 몸으로 하는 수행이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일상에서 좋은 수행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살아서도 그것이 복돼야 되고 죽은 뒤에도 나를 따라가서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중요로운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험으로 그렇게 이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 삼보일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며 각자의 원력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4: 여기서 금강경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 기도 참여에 대한 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게 참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 평상시에 뭐 108배 같은 걸 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고 오늘같이 이렇게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참가하게 돼서 날씨도 좋고 여러 동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금강경 봉창기도 화이팅!
1: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자신을 낮춰 걸었던 전나무숲 삼보일배.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삼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가수 송창식과 조영남, 한영애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명대사가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걷고 포교의 원력을 세웠던 천룡고찰 김천 직치사. 삼명대사의 애국 애민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대제전이 지난 10일 직치사에서 봉행됐습니다.
7: 삼명대사야말로 부처님의 하신이요 중생을 사랑한 대

0: 오산이라 할 것입니다. 황악산 직조의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한 가닥의 향을 사르고 의대한 공적과 은혜에 감사드리니
1: 스님과 불자, 지역민이 함께한 가운데 사명대사의 삶과 수행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행적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것은 헌양의식. 대웅전에서 모셔온 향불이 스님과 불자들의 손에 들려 직시사 경례를 지나 사명각으로 이어지며 사명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2: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3: 불교계와 함께 지역사회의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명대사가 남긴 호국의 정신과 백성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되새기는 헌양제에서는 오늘날에도 이어가야 할 사명대사의 가르침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의 상소문이 사명각 앞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당시 나라의 현실을 걱정했던 사명대사의 절절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4: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백성이 다시 제 삶을 되찾는 그날까지 신은 끝까지
1: 헌양제에 이어 마련된 문화 공연은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직지사는 앞으로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5: 부산 지역 불자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3기의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전계대화상 지현대종사, 갈마아사리 심산스님, 교수아사리 원어스님 등 3사, 7증사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지역 사찰 신도들과 군부대 장병들도 대거 동참했으며 관정의식에는 여수 흥극사에서 채소한 감로수가 사용됐습니다. 전계대화상 지현대종사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법을 넓히는 수행 정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천태종 분당 대광사. 가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대광사 경내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광사가 지난 11일 창립 2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월도 스님,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 스님, 규정부장 거홍 스님,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광사의 지난 25년 역사를 회고하고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경혜 스님은 대광사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다양한 불사를 통해 외연을 갖춘 만큼 앞으로는 내면에 집중해 기도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인 대충대종사를 7년간 시봉했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당시 부지를 둘러보던 중 대광사 터를 보고 수도권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량이 될 거라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그때부터 문화 도량을 꿈꾸며 카페, 템플스테이,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7: 큰 스님께서 꿈꿨던 대광사는 천태의 몇몇 불자들의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 글로벌 시대에 생명을 가진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담고 했습니다.
6: 이날 대광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기홍 신도회장이 종정예하 표창패를 공헌도가 높은 불자들에게 총무원장 표창패와 주지스님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법회에 앞서 대광사는 경내 극락전 여식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 축제, 사계절 즐기는 사찰 음식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녹차 양갱과 오미자 찹쌀 화채, 삼색, 연근전 등 총 36가지 전통 사찰 음식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도 스님은 사찰 음식은 수행에

0: 일환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 사찰 음식이 대중과 가정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이제 앞으로는 사찰 음식만 체험할 것이 아니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0: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분당대광사는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대표 문화도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5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 문화제를 열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을 정치가 깊어가는 공주 계룡산 신원사. 엄숙한 범패작법과 발아춤이 나라의 안녕을 염원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길입니다. 신원사가 지난 11일 경내 중학단합 특설무대에서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고종황제 명성황후 추모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신원사주지 성간스님은 역사의 교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기존의 추모대제를 문화재로 확대 개편했다며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4: 오늘 추모문화제가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소중한 문화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3: 마옥사주지 원경스님은 추모문화제가 과거의 슬픔과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역사의 상처와 맺힌 원결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풀어내어 화해의 상생의 길로 돌리는 해원 상생의 법석입니다.
3: 추모 법요식에는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추모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6: 명성 황후의 서원으로 1879년에 다시 이 신원사가 이렇게 재건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사점이 매우 많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7: 격변의 시기를 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삶을 되새기며 지나온 역사 속에 담긴 아픔과 교훈을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어 지역 인재들을 위한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과 벼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돼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모 음악회 그날의 기도 오늘의 노래에서는 가수 박시안의 나레이션을 시작으로 앙상블 아리엘과 엘볼란테, 윤성 등이 출연해 비극의 역사를 위로하고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원사는 중학당 궁중산신제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며 역사의 혼을 미래 세대로 온전히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새 속에 살면서도 깊은 지혜와 방편으로 대중을 교화한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위앙종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 선사가 BTN 무상사를 찾아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미국에서 서구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져온 위앙종 영화 선사. 영화 선사가 지난 11일 BTN 불교TV 무상사 1류 초청 법회에서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방송국 법당에서 영화 스님의 경전 강설이 전파를 타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승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불교 핵심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법석입니다. 스님이 2024년부터 이어온 유마경 강설은 경전 지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화 스님은 불교 수행의 두 가지 축으로 법에 대한 지식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꼽았습니다.
9: For what purpose do you want to apply what you learn into your daily life? It's in order to become a better person, a better contributor to society.
8: 특히 스님은 우리가 평소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존재가 겹겹이 쌓인 껍질에 불과하다며 오온을 통해 발생하는 집착을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기분 좋은 느낌을 돋는 본능 등 자아를 이루는 다섯 가지 층위를 이해하고 집착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며 돌파해야

0: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1: What is wisdom? Foundation of wisdom is there is an absence of the ego. Young people and middle-aged people are chasing after the ego, nurturing the ego, not realizing that as long there is an ego, you are suffering.
0: 또한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번뇌와 집착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 부자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좋은 느낌조차도 그 자체에 매몰되면 더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해 수행을 돕는 도구로 쓰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로 풀이됩니다.
1: But in order to continue to improve, feel even better, drop that attachment, that good feeling right there.
0: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넘어 일상에서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을 전하는 유마경 강설은 사부대중에게 실천적 지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당진 영탑사가 자연을 담은 제2회 영탑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깊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는 주지 원정 스님, 김기재 당진 시장, 이철수 충남도 의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원정 스님은 가을밤 산사의 평온함을 음악과 함께 느끼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 시장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산사 음악회가 시민과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쉼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영탑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당진시와 면천면, 면천농협에 성금과 쌀을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두 가지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회암사지의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모스는 회암사지가 문화교류와 문화전통의 독보적 증거에 해당하는 등재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변 경관까지 유산의 경계를 넓히고 등재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산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권고사항을 반영해 2028년 2월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등재 여부는 2029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륙제 사찰인 강진 무의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무차평등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10일 봉행된 법요식에는 대응사 조실 보선 대종사, 주지 법상 스님, 무의사 주지 법오 스님, 이현교 강진불교 총신도회장, 윤영남 강진군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유주무주 고원에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전날에는 무의사 수륙대제를 시작한 세종대왕의 고뇌와 애민정신을 그린 국악 역사 마당극 천강에 비친 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주지 법오 스님은 수륙제는 자비와 나눔으로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장엄한 불교 의식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어온 무의사 수륙대제가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길 발언했습니다. 관음종 창원 용수사 주지 혜정 스님이 80여 년의 삶을 담은 자서전 괴로움은 해탈의 씨앗입니다. 봉정법회를 지난 9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 중앙종회의장 해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자서전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펴낸 이 책이 불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혜정 스님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일평생 부처님과 용수사 도량 성취에 헌신해 오셨다며 구도 행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1985년부터 창원 천주산 기슭에 용수사를 일구며 평생 수행 정진해왔으며 관음종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현재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신비대사의 역할을 조명한 영화 나란말싸미의 조철영 감독이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조철영 감독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해 2019년 영화 나란말싸미를 연출했으며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린 공로로 묘엄 불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2021년 BTN 불교TV의 강연 프로그램 고인사이드에 출연해 한글 창제와 작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영화계에 입문한 고인은 40년 가까이 영화 기획과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참여하며 황산벌, 사도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논산 반야산 관촉사에서는 10월 24일 관촉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은진 미륵부처님 헌공다례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 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늘은

불교TV, BTN, 붓다의 소중한 회원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과 가르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소중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부처님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24년 동안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했고요. 그다음 9년 동안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 지금은 미술치료사, 마음 힐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와, 중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1: 네, 예.
0: 저거 인연이 깊으네요. 중학교에 계셨잖아요.
1: 네.
0: 제가 중이잖아요. 아이고 재밌어라. 좀 괜찮았나요?
1: 네.
0: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불자님 모시고 네. 하나하나 소중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김지현 불자님께서 네.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또 네.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상처들 때문에 오늘의 저가 있기도 하고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듯 저도 그 상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상처에서 피어난 연꽃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0: 아니,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고 상처가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1999년 IMF 때 저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0: 힘들죠.
1: 예예. 예.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보면 거기 뛰어내려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0: 아이고.
1: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고1,
0: 예.
1: 아들이 중2.
0: 예.
1: 그런데 그런 애들을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애들이 나를 믿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딱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나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어찌 나 하나뿐이겠느냐. 내가 공부를 했어. 나 자신도 구하고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0: 이야, 정말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네요.
1: 네.
0: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네. 정말 지하철에다 몸을 던지고 네, 싶을 네. 정도로 네. 힘들었던 네. 시절에 네. 아이들을 보면서 네. 또 마음을 추스리시고
1: 네.
0: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떻게 나 하나뿐이겠느냐.
1: 예, 예.
0: 내가 공부해서 나 자신도 구제하고
1: 예.
0: 다른 힘든 사람도 구제해줘야겠다.
1: 예, 예.
0: 그게 보살심이잖아요. 그게 보리심이잖아요.
1: 네.
0: 진짜 훌륭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게
1: 예, 예.
0: 또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니까 영어교사를 명퇴를 했거든요. 그 24년 동안 영어교사로 지내다가 명퇴를 하고 그 다음 학교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로 역할을 하면서 애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은 뭐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도 있고 전공이 상담심리다 보니까 내가 정년 후에는 조그마한 상담실을

0: 열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애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중학교 있었으니까
1: 예.
0: 애들이 저보다 머리가 더 좋잖아요. 제가 맨날 어떨 땐 당할 때도 있고, 아,
1: 한참
0: 이래가지고,
1: 머리 팍팍 돌아갈 때죠, 애들이.
0: 아, 이래가, 이래서 내가 상담 못 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딜레마에 앉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 상담 못 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술 치료를 만나게 됐어요.
1: 미술 치료.
0: 예. 그래서 저희 상담에다가 미술을 딱 합치니까
1: 예.
0: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
0: 예. 그게
1: 야.
0: 상담 심리에다가 미술 치료를 합치니까 너무 막 멋있어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 힘 받으신 거네요.
0: 예. 그러면서 접었던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미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미술치료 박사 과정에 제가 이제 들어갔고, 18년도에 수료를 했습니다. 논문을 못 써가지고 졸업은 못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은 항상 상담에다가 미술치료가 들어있으니까 훨씬 이게 효과가 많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더 옛날보다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쁘고 그랬습니다.
1: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의
0: 예.
1: 콜라보. 야, 그
0: 네.
1: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0: 상담 심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1: 그렇죠.
0: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하고 이런 거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려 하면 상담 심리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1: 아, 말로 하는 거는.
0: 예. 근데 그림은,
1: 그림은.
0: 그냥 그리면
1: 예.
0: 내 마음이 그림 속에 나와요.
1: 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온다.
0: 그래서 그림이 마음이에요.
1: 야.
0: 그림.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볼수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의 형태와 색깔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1: 이야, 눈으로 볼수 없는
0: 마음을
1: 마음을 그림을
0: 그림으로.
1: 통해서 보는 거군요. 멋있다.
0: 그러면서 이 내담자가 좋아지면은 그림이 변합니다.
1: 더 좋게 변하겠네요. 이야, 김지연 불자님 직접 그 그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네요. 예, 볼까요?
0: 네. 아, 제가, 저도 이제 68세, 저도 노인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보다는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 어르신 미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어르신들, 노인분들.
0: 노인.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제 미술 치료의 목적은 이제 미술이 시각, 그또 가면 만들기 하고 뭐 이런 가면 청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뇌 건강에 좋네요. 치매에도 좋겠네요.
0: 그래서 저기 보면은 테이프를 잘라가 물레방아처럼 된거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고 어르신들이 선으로 연결하는데 저걸 또 연상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옛날에 집에서 물레 돌리는 거라고 막 사기의 이야기를 하세요.
1: 진짜 그렇게도 보이네요.
0: 그래서 이게 연상작용을 하니까 뇌가 활성화되고요.
1: 좋다.
0: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프리다 칼로의 사진인데 어르신들은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주면서 한번 젊은 시절의 나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막 화장도 하고 막 색종이도 찢어가지고 붙이고 하는데 얼마나 다들 자신만만하고 화려해요.
1: 좋다.
0: 그러면서 저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 집에 갈 때.

0: 다 가져가세요.
1: 아,
0: 내가 너무 이뻐. 이러면서.
1: 예.
0: 그리고 저맨 끝에는 또 어르신들도 잘안 들리고 또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면봉에다가 물감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찍거든요.
1: 아,
0: 나뭇잎을.
1: 면봉에다,
0: 면봉에다가
1: 물감을
0: 물감을
1: 찍어서.
0: 찍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찍는 행위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1: 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찍는군요.
0: 예.
1: 예. 근데
0: 그래서
1: 그림으로 찍으니까 훨씬 마음이 정화가
0: 예.
1: 되겠네요.
0: 그리고
1: 예.
0: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1: 작품이 되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찍었는데 하나의 예쁜 작품이
0: 작품이
1: 됐잖아요.
0: 됐어.
1: 상처 속에서
0: 변한?
1: 연꽃이 피어난 거네요. 아, 좋다. 멋있다.
0: 그래서 이런 미술 치료에 제가 너무 흥미를 느끼고
1: 예.
0: 최고다 싶어서 미술 치료 박사 과정에 들어갔던 거예요.
1: 이야, 정말 탁월한 선택이네요. 그러면, 미술 치료 심리 상담사로서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제가 교직이었으니까 연금도 나오잖아요.
1: 야,
0: 예, 그래서
1: 좋겠다.
0: 저는 요즘에 뭘 많이 하느냐면
1: 예.
0: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활동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1: 불교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봉사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보시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짓게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
0: 감사합니다.
1: 김지연 부처님께서 복을 많이 지으시네요. 아유, 참으로
0: 네,
1: 찬탄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렇게 좋은 활동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힘든 시기에, 정말 그 힘들었던 시기에, 지하철에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에, 정말 그 고비를 잘 넘기시고, 지금 보면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이세요. 너무 얼굴이 즐거워 보이세요. 그래서, 아, 상처 속에서 핀 연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연꽃이 되셨네요. 다시
0: 감사합니다.
1: 한번 훌륭하십니다라고
0: 부처님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처님 덕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길을 찾다. 아, 이게 또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68년을 살아오면서
1: 예.
0: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도 지옥 같은 고통도 제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운 것도 마음이었어요.
1: 마음.
0: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이한 마음,
1: 한마음.
0: 이한 생각을
1: 예.
0: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길을 찾다.
1: 이야, 불교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네요. 지옥도 마음이요, 극락도 마음이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 김지연 불자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0: 저는 고향이 경상도예요.
1: 경상도요. 예.
0: 저희 할머니는 통도사에
1: 통도사.
0: 많이 다니셨고
1: 통도사 불자님이셨네요.
0: 어릴 때는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면 아,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1: 예.
0: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4월 초파일만 부처님 뵈러 가고.
1: 예.
0: 근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또 불교를 공부하니까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는 보다는, 물론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1: 예.
0: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1: 맞습니다.
0: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님이구나.
1: 아, 맞습니다.
0: 그걸 제가 이제 나이가 들

0: 들면서
1: 예.
0: 알게 되고,
1: 위대한
0: 우리
1: 스승님.
0: 부처님 진짜 대단하시다.
1: 대단하시다.
0: 예,
1: 예.
0: 그런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0: 예.
1: 본격적으로 깊이 공부하게 된또그 인연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0: 저는 2000년도에
1: 예.
0: 그때 가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또 저희 아들이 그때 사춘기였어요.
1: 오.

0: 제 친구가 조계사에서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하니까 가보라
1: 뭐
0: 그러더라고요.
1: 불교 대학
0: 아,
1: 같은
0: 불교 대학 말고
1: 예.
0: 신입 처음으로 한,
1: 불교 입문? 예, 불교 입문.
0: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불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처님 절에 가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1: 부처님 가르침에 물들었네요. 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0: 그래서
1: 훌륭하십니다.
0: 부처님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셨어요.
1: 아, 나침반.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 이야기하면 우리 불자님 울컥하셨는데 제 지금 하는 이야기에 분명히 동감하실 텐데 내가 부처님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렇죠. 부처님 못 만났으면 우리 어쩔 뻔했을까? 부처님 덕분에 정말 큰 의지가 되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으셨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울컥하신 거죠. 울지 마, 울지 마. 저도 마음이 찡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래서 좋았다. 부처님 가르침 참 이래서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욕심이 참 많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1: 다 욕심
0: 아,
1: 많죠.
0: 막그 탐진치 그래서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든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이제 며칠 좀 자고 나면 그리고 가만히 자 저를 돌아보죠. 아,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욕심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제 속에서 이렇게 되물어 봐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1: 무상.
0: 다 변한다.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나, 너,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이 세상을 떠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1: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네. 뭐,
0: 다
1: 네
0: 죽는,
1: 나네는 어차피 죽을
0: 다
1: 건데, 뭐.
0: 죽는데? 다 죽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놓아지고, 쉬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1: 놓아지고, 쉬어지고,
0: 쉬어지고,
1: 편안해지더라. 이야, 최고의 말씀입니다.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요. 진심으로
0: 감사합니다.
1: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0: 고통 속에서.
1: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피어난 영꺼.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 다 마음이 맞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도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제가 그 앞에는 초파일 신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삶에서 부처님이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공경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공경심이 생겨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26년 됐거든요. 26년? 26년째 아침에 뭐 거의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다음 향, 초, 다기를 부처님께 올리고
1: 그러면 집에
0: 집에
1: 불단을 모셨군요.
0: 조그만
1: 잘하셨네요.
0: 올리고 그다음 보시금 그 저금통 있거든요. 저금통에 이제 보시금을 좀 넣고 이제 절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저는

0: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1: 이야.
0: 그게 1번이에요. 이제 첫 번째 절할 때는.
1: 예.
0: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가족.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거.
1: 예.
0: 이렇게 이제 이 세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 이렇게.
1: 제대로 하시네요.
0: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시금이.
1: 예.
0: 이제 모이잖아요. 저는 항상 1,000원씩 이렇게.
1: 예.
0: 이제 넣는데.
1: 예.
0: 그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절에서 많은 이렇게 뭐 기도도 붙이고 이러는데 저는 만 원이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원을 모은 거를 항상 가지고 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무상사에 계시는 보살님이 저를 좀 유심히 보셨나 봐요.
1: 아.
0: 다른 분들 그냥 이렇게 내는데 이분 맨날 1,000원짜리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부피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아마 저를 유심하게 본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거의 한 26년?
1: 26년을?
0: 예, 그냥 루틴이죠, 루틴.
1: 예. 첫 번째 절을 올릴 때 모든 존재가
0: 예,
1: 행복하기를. 두 번째 절을 올릴 때 우리 가족들
0: 가족,
1: 편안하기를.
0: 엄마, 아버지, 예, 뭐, 가족 다.
1: 세 번째 절을 할 때 내가 바라는
0: 걸.
1: 예. 예. 그리고 항상 예. 모아둔 보시금을 예, 이렇게 예. 좋은 곳에 보시하시고.
0: 예, 예, 예.
1: 이야, 찐불자. 야,
0: 네.
1: 우리 김지연 불자님 찐불자임을 인정합니다. 아, 참으로, 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0: 아니에요.
1: 예. 정말 이번 생에 이 수승한 훌륭한 공덕을 짓고 계시고 첫 번째 키워드였던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불자님을 보면서 마음에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도 끝에 만난 땡땡. 저게 초성 퀴즈.
0: 네.
1: 저 이제 제가 맞춰야 되는데.
0: 네.
1: 예. 아, 기도 끝에 만난 땡땡.
0: 네.
1: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초성이죠.
0: 예, 예.
1: 예. 그래서 아, 땡땡이 아무리 봐도 이형 이형이 아, 도대체 뭐지? 그래서 기도 끝에 만난 우리가
0: 예.
1: 이제 상처에 받았을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위안을 받으니까 상처 기도 끝에 만난 위안?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아닌가 저도 알아요.
0: 예, 예, 예.
1: 그럼 우리 불자님이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0: 의도한 것은 아닌데
1: 예.
0: 꼭 필요한 순간에 오는 만남이라든지 사건.
1: 어?
0: 뭘까요?
1: 기도 끝에 만난 인연?
0: 네.
1: 와. 힌트가 너무 너무 아주 적절해서 인연이구나.
0: 네.
1: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인연하면요, 저희 딸이 2003년도 고3 때
1: 예.
0: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1: 오.
0: 저는 그때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1: 아,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0: 예. 하, 저는 부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1: 아, 열심히 절에 했는데. 가기 싫었겠다.
0: 네, 열심히 했는데
1: 예.
0: 하, 뭐가 문제였을까?
1: 예.
0: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1: 아.
0: 우리 딸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수능생과 그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 이야.
0: 그리고 그 맨 끝에 저희 딸도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1: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0: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금도 좀 모으고 이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논술고사가 있잖아요.
1: 논술고사.
0: 예. 논술고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애를 가르쳤던 논술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비었어.
1: 오.
0: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무료로
1: 이야.
0: 3시간을 논술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1: 이야,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0: 예,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오셔서 3시간을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1: 이야.
0: 기적 아니에요?
1: 정말 신기하다.
0: 예.
1: 그때 논술 선생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0: 갑자기 무료 3시간 해주고 예. 가셨는데
1: 그
0: 그날
1: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0: 그대로 나온 거예요.
1: 야.
0: 그래서 저희 딸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1: 야, 불자님, 우리가 흔히

0: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남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나에게 더큰 행복이 찾아오더라. 우리 부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왜 떨어졌을까? 왜잘안 됐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고,
1: 기도하고
0: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더큰
1: 더
0: 공덕을
1: 크네요. 그
0: 얻었네요.
1: 논술 선생님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0: 불자님 너무
1: 그래서
0: 멋있네요.
1: 저는 그 논술 선생님이 관세음 보살이 보낸 귀한 인연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0: 진짜 귀한 인연이네요.
1: 귀한 인연.
0: 그러기 쉽지 않은데. 관세음 보살 바쁘실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보내느라고. 어디로 보낼까? 진짜
1: 진짜
0: 신기하고.
1: 기적이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3시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0: 기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쓰셨는데,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놀라운 가피도 여러 번 체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썰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지? 그리고
0: 그렇죠.
1: 사람들이 뭐 신기한 이야기 해도 아니야? 저거 뻥이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코끝으로 향을 피우지도 않는데 미묘한 향 냄새가 이렇게 점주를 돌리거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0: 저그 느낌 알아요.
1: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아, 잘못 맡았나 보다. 그걸 또 잤는데 세
0: 향을
1: 번을
0: 피우지도 않았는데.
1: 피우지도 않았는데 세 번을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제 방에 딱 오면서 향 피우셨어요?
0: 피우지도 않았는데.
1: 네. 아니요, 안 피웠어요. 이렇게 향 냄새. 그리고 어떤 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동료 교사가 자기 향수 발랐어? 이러고 나보고. 그리고 또한 번은 저희 올케가 울산에 있는데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형님 잠깐만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너왜 그래? 이러는데 지금 향 냄새가 난다면서 내가 이걸 찾아야 된다면서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온 우리 집 베란다고 뭐 앞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미묘한 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 있죠.
1: 이런 걸저 어디 가서 이야기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잘안 믿는 거예요. 피식 설마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분명히 맡았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0: 근데 본인만 맡은 게 아니라
1: 주위
0: 전혀
1: 사람도
0: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1: 주위에 있는
0: 그
1: 사람들도
0: 향기를 맡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다.
1: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맡을 때 저는 못 맡아요.
0: 그 팔만대장경이나 그런 불교설화에 이렇게 염불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덕을 지을 때 향냄새가 자욱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제가 우리 BTN에서 소나무 방송 진행하면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기도하면서 향을 피우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향냄새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저는.
1: 감사합니다.
0: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행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맑은 향냄새가 피지우지도 않은 맑은 향냄새가 주변에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나 봅니다. 또 가족하고 관련된 놀라운 또 가피가 있었단 얘기를 들었어요.
1: 2000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시골에 있던 제 동생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로 큰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착하고 뭐 효자인 동생이라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했더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제 귀에 수가 일어나야지.
0: 수가?
1: 수가 일어나야지. 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벌떡 일어나니까 새벽 2시에.
0: 아, 숙이 누굴 뜻하는 거예요?
1: 어렸을 때 제 이름.
0: 아, 어렸을 때 예. 우리 김지영 예, 부장님이 예. 숙이라고. 아,
1: 예, 예. 예.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0: 수가.
1: 아, 수가 일어나야지. 오. 이렇게 귀에서 딱 들려놓고 딱 일어나니까 오. 새벽 2시였어요. 오. 정각 2시. 예.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바로 샤워하고 막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거든요.
0: 간절하게. 예.
1: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동생이 회복은 됐어요.
0: 예.
1: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말이 어야면 누나 나 그때 진짜 위중했어.
0: 아.
1: 진짜.
0: 정말 위독했을 때 그 예, 예. 시기에 귀에서 누가?
1: 할머니가.
0: 수가 할머니 목소리가 예. 수가 일어나야지 해서 딱 깬 뒤에 예, 네. 느낌 이상해서 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셨고 예. 그래서 동생분이 그렇게 회복을 하셨나 예. 보다.
1: 그래서 아. 동생이 이러더라. 누나 내 생명은 누나가 살렸어.
0: 아우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또 관련된 묘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1: 저희 할머니가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0: 아, 예. 네.
1: 그래서 딸이랑 같이 이제 마지막 49대 회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기차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새벽에 꿈꿨어. 그렇게 뭐 이러니까 내가 엄청 큰 강에 어떤 할머니랑 배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보고 너 애기 갖고 싶어? 이러고서 우리 딸이 예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하늘을 봐.
0: 예.
1: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엄청 크고 밝은 달이 떠 있더래요.
0: 아, 큰 달이.
1: 예예. 예. 그러면서 네가 애기를 가지려면 저 달을 네 배 속에 넣어야 돼.
0: 달을 배 속에 예. 넣어라.
1: 그러면서. 예. 배를 까.
0: 배를 까. 너무 적나라한데요.
1: 그래서 얘가 네. 그 배를 이렇게
0: 우통을 깠겠죠. 예. 배를
1: 까니까 까는데 하늘에 있던 그 슈퍼문이
0: 예. 큰 달이
1: 예. 예. 자기 배 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0: 오, 배를 깠더니 쑥 들어온 거예요.
1: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일어났대요.
0: 오.
1: 그때가 우리 할머니 49세 마지막 해양 날이었어요.
0: 막제 때.
1: 예, 예.
0: 막제 때 태몽을 꿨네요.
1: 예, 예.
0: 야.
1: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요. 외손녀.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0: 예.
1: 저희 할머니가 다리를 약간 저셨어요.
0: 돌아가신 할머니가.
1: 예, 예, 예. 예. 왼쪽 다리였거든요. 예. 조금. 그리고 깨금발을 조금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런데 아기 놓으면 이제 그 신생하고 아주 어리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외손녀 어렸을 때 오른발로 왼발을 계속 마사지하는 거예요.
0: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아팠던 그 발을 그 다, 똑같이 아기가
1: 똑같이.
0: 야.
1: 뭐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기가 네. 보통 애기 그렇게 안 하거든요.
0: 안 하죠.
1: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아기가 조금 그럴 때가 되니까 할머니가 약간 어릴 때는 깨금발을 했거든요.
0: 예, 깨금발.
1: 예, 이렇게 하는 거. 깨금발을 하고 걷기도 했고요.
0: 그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똑같은 예, 걸음으로.
1: 예, 예.
0: 야.
1: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할머니는 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예.
1: 귤과 문어를 좋아했거든요. 우리 외손녀가 다른 과일을 안 먹어요. 귤만 먹어요.
0: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1: 예.
0: 야.
1: 다른 과일을 먹으면 엘러지가 일어나요. 귤, 문어. 어떻게 식성도 그렇게 똑같은지.
0: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식성도 예, 예. 똑같고
1: 예.
0: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1: 아,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예. 어렸을 때.
0: 예.
1: 그래서 저는 때로 예. 어머 우리 할머니가.
0: 다시 오셨나?
1: 내 외손녀로 오셨나?
0: 오셨나? 한번 물어보지. 너 전생에 내 할머니냐?
1: 그런데 더 웃긴 신기하다. 것도 있어요.
0: 예.
1: 우리 할머니가 예. 저를 13살까지 키웠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교사니까 저 직장을 나가잖아요. 제가 우리 외손녀를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
0: 신기하네.
1: 할머니가 나를 키우고 이제 내가 우리 외손녀를 키우고
0: 예. 그러면서, 마치 은혜 갚듯이
1: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걸 뭐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윤회도 있고.

0: 환생도 있고
1: 예.
0: 인과도 있다.
1: 예.
0: 이런 거를 믿게 됐어요.
1: 인연법입니다.
0: 예, 예.
1: 인연법입니다.
0: 그래서
1: 예.
0: 우리 외손녀를 볼 때는 늘 내 마음속에 이만큼
1: 예.
0: 전생에 우리 할머니였다.
1: 요만큼
0: 예, 예.
1: 요만큼이지만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0: 예, 예.
1: 닮은
0: 예,
1: 그러니까 우리 따님이
0: 예.
1: 돌아가신 할머니
0: 예.
1: 돌아가신 할머니 49제 날에 생생하게
0: 태몽을 꾸고
1: 달이 뱃속으로
0: 네,
1: 쑥
0: 예.
1: 들어와서 따님이
0: 예.
1: 딸을 낳았는데
0: 예.
1: 그 모습이
0: 예.
1: 어떤 행동거지나
0: 예.
1: 식성이나 많은 부분이
0: 예.
1: 돌아가신 비슷해요. 할머니를 너무 닮으셨다.
0: 예.
1: 그러니까 뭐 아니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0: 예, 예.
1: 아 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0: 이런 생각이
1: 근데 저는 믿고 싶어요.
0: 네.
1: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0: 네.
1: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김지연
0: 네.
1: 불자님
0: 네.
1: 사랑해서
0: 네.
1: 얼굴 한번 다시 보려고
0: 네.
1: 그렇게 손녀로
0: 네.
1: 다시 세상에 오셨나 봅니다.
0: 네.
1: 예,
0: 저도
1: 참으로
0: 그런 생각을
1: 미워합니다.
0: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진짜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난
0: 네.
1: 이야기를
0: 네.
1: 들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김지연 불자님께서
0: 네.
1: 그 힘들었던 시절에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0: 네.
1: 또 심리상담사로 미술치료를 통해서 환한 연꽃으로 꽃을 피우신 이 지금 이 모습이
0: 예.
1: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0: 네.
1: 공식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0: 네.
1: 김지연 불자님
0: 네.
1: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저에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1: 평범한 일상.
0: 예.
1: 예.
0: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발로 화장실 가고 제 할 일을 하고 또 수업이나 강의를 아무 탈 없이 집에 오는 것. 옛날에는 뭐 크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게 갚인 줄 알았는데
1: 예.
0: 요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1: 예.
0: 그 평범한 일상이
1: 예.
0: 저에게는 가피입니다.
1: 평범한 일상.
0: 일상. 예.
1: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마음을 다스려서 인생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우리 불자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마음속에 환한 연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

0: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9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2: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 표준협회, 한국 웰니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4: 한국 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 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 평화 생명 존중 위령 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는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5: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4: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네, 저희 오늘 제4회 한강 생태계를 살리는 한강산사 락문화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로요. 오늘 축제 이름에 걸맞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생태계를 살리는 오늘 일원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맞다야 아빠와

0: 저희 바로 인사말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산사락문화축제 봉행위원장이자 한국불교 태고종 종무원 부원장이신 해명 스님의 인사말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구의 뜻깊은 행사에 경기 동부 교구 여주 이천 양평 하남 광주 구리 가평 남양주 주지스님들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강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륙제와 방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자비의 뜻을 되새기고 경기 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설판 법석으로 이어지는 가수들의 공연을 통해 즐거움과 화합을 나누며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연과 생명 그리고 음악이 주는 울림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회와 웃음이 바로 이 축제를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축제로 이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늘

0: 부처님의 건강과 행복과 부처님의 자비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년 10월 4일 한강 산산락 문화축제 봉행위원장 해명 합장드립니다.
1: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봉행사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이신 현중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여러분과 함께 한강 산사락 문화축제를 열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봉행사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경기 동부교구 수륙문화축제를 빛내주기 위해 동참해 주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도성 큰스님과 영산제 보존의 고문이신 선암스님, 영산제 보존의 회장이신 현성스님 또 이렇게 오셔서 매년 도감으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본 열리는 한강 산사랑 문화축제는 교구의 8개 시군의 주지스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함께 또 주관을 해주시고 그러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주지스님들이 많이 동참은 못하셨지만 하여간 우리 그 락축제가 지금 이제 제4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대중스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한강 산사랑 문화축제는 경기 동부권을 넘어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이 흐르는 지역의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시키고 살려내고자 하는 교구 주지스님들의 원력을 담은 뜻깊은 행사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신류불성의 생명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있는 만물들과 고혼들에게 불법을 강설하여 해탈로 이끌고자 하는 우주 허공 법계에 울려지는 대법석입니다.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대에 돌입하여 생태계를 살리는 수륙대제로 이곳 남한강에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설판법석을 열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고 매년 환희롭습니다. 생명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느낄 기회가 될 것인 금일 방생으로 자연재해와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하심으로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교구 주지스님들의 원력을 함께 담아 기원을 올립니다. 동참해 주신 경기도민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여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70년 병원년 10월 4일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현중합장.
1: 이어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께서 치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행정부원장 도성스님께서 대독으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원장님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이 감싸는 이곳 여주 대신섬에서 제4회 한강산사랑 문화축제가 여법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법석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나 자신을 미루어 남을 해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언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고 중생이 행복하면 부

육체가 행복하다 하셨으니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과 기천이었고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봉행하는 수륙제

0: 우리는 눈앞의 편리함 속에 자연을 훼손하며 생명의 근원인 강과 산을 병들게하는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숨쉬지 않는 곳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남한 강변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과 방생의 공덕이 오염되고 지친 한강을 살리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온기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아울러 오늘 축제 준비에 불철주야 노고를 다해주신 경기동부 교구종무원장 현중스님과 봉행위원장 해명스님 그리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중스님께서는 평소 투철한 정법정신과 원력으로 교구 발전을 이끌어 오셨으며 이번 한강산사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불교를 아름답게 해통시키는 매우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스님의 헌신과 정성으로 경기 도문과 불자 여러분이 하나로 화합하는 소중한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동부교구가 종단의 중심교구로 더욱 도약하고 여주지역 불자들의 든든한 정신적 기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늘 함께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을 하십시오. 불기 2570년 10월 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대독.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축사의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제 보존의 회장이시고 봉원사 주지이신 현성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주 강가 이포부에서 제4회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맞이하여 경기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륙제, 방생법회와 문화축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경기동부교구종무원장 현중스님과 각 사함 주지스님들, 용상 대덕 큰스님들, 관계자 불자 모든 분들, 불심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강의 맑은 물결은 생명의 근원이요 산사의 고요한 숨결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제 1회부터 수륙제 도감을 맡으면서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을 위로하며 연불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이고 등락하도록 발언을 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는 소중한 장으로 한강 산사 락 문화축제를 봉행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소원으로 경기 동부교구의 크나큰 공덕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주강 이포부의 한강물에 놓여지는 생명들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 덜어지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합장.
1: 계속해서 마음을 듬뿍 담은 고불문을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동부교구지방종회 의장이신 법성스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모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만하신 우주에서 충만하신 아시는 곳에 없으신 곳이 만사에 등 평산한 수륙제 편안하고 주지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찬란하신 떠오르는 광명의 빛을 누리시는 비춰주신 오늘

0: 경기 동부 종무원 직원 일동 여주 하남 모신 생태 마을을 살리는 비구 방생 비구니 방생 수록제로 설판 법석을 봉행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의 발전을 섭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희야 본사 서가모니불
1: 자 이제 사홍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생태계를 살리는 제4회 한강산사 락문화축제 시민참여음악회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 한강산사 락문화축제 시민음악회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0: 감사합니다.
1: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감성으로 첫 번째 무대의 문을 열어봤다면요. 이제는 여기에 흥을 더해볼 시간입니다. 가수 제이린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0: 건강하시고요. 네,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제이 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 가수분은요, 전국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분입니다. 탄탄한 가창력을 검증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래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 공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 박상현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박수!

0: 여기 오신 여러분들 서로에게 박수.
1: 네, 이번에는요 불교계의 이명웅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그의 우주 속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가수 송우주 씨를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0: 감사합니다.
1: 자, 이번 무대에서는요 전통의 그런 흥과 또 현대의 흥을 함께 합쳐서 볼까 합니다. 가수 이미리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2: 흥타령으로 흥 뛰어드리겠습니다.

절시가 좋다. 비밀이 예쁘다. 좋아 좋아.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개발공사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부산광역시 동래구. 빼곡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 작은 사찰, 보림사.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보림사 주지 정찬이라고 합니다.
0: 수십 년째 환경 지키는 일을 수행처럼 이어온 정찬 스님입니다. 보림사에는 절 이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부산 1호 녹색 사찰입니다.
1: 녹색 1호는 환경연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녹색 사찰 캠페인하고 있을 때 환경연대에서 부산에도 녹색 사찰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사무총장이 부산에 왔는데 내가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 부산에도 녹색 사찰이 있네 하고 전화가 와서 같이 협약해서 함께 합시다 하고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법당에서 협약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녹색 사찰 1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0: 녹색 사찰이란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요.
1: 부산에 녹색 구매센터라고 있어요. 녹색 구매센터는 그 환경 제품만 파는데 녹색 제품만 파는데 거기 센터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내가 했던 거를 쭉 보내줬어. 넣어줬더니 그게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근데 깜짝 놀래. 아 시에서도 놀래더래. 시의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0: 모두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환경을 지켜온 덕분에 환경 분야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환경 보호에 진심인 사찰 보림사. 그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각, 스님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법당에 촛불을 밝히며 예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찰 안도 밖도 캄캄할 시간인데 법당의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2: 광명운내 주변 법계
0: 서가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해 다른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전등을 켜지 않는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정찬 스님.
1: 연불을 다 애우고 있으니까 불을 안 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전략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우리가 어디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도가 갖다주는 시주 은혜로 사는데 조금이라도 아껴야 빚을 적게 지잖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뭐 다른 뜻은 없어. 살아온 습관이 그래서 그렇지.
3: 예. 시방
0: 스님에게 아낀다는 건 필요한 만큼만 쓰고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랜 수행 속에서 몸에 밴 습관이랍니다.
4: 처음에는 좀 그랬죠. 어두우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밝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서

0: 저도 너무 밝으면 이렇게 불을 끄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 닮는다고 스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1: 곁에 스님들까지 닮아간 절약 습관. 사실 전등을 끄는 일은 시작일 뿐, 스님의 일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환경 실천이 숨어 있는데요. 어느새 밝아온 보림사의 아침. 그런데 아침부터 스님은 양손에 바구니를 챙겨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사찰 한편에 자리한 작은 텃밭. 고추부터 가지까지 스님이 직접 가꾼 싱싱한 채소들이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수확해 공양 재료로 사용하고 신도들과 나누기도 한답니다.
2: 요즘에 먹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월이잖아. 그죠? 하도 농약을 많이 치니까. 우리 이 고추 정말 농약 한 번도 안 쳤어요. 그 싱싱하지요?
1: 모든 채소를 무농약으로 키우는 스님. 건강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2: 자, 교수님.
3: 예.
2: 고추 하나 먹어볼래요?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친환경 고추를 먹어도 괜찮아.
3: 아, 정말요?
2: 예.
3: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 씻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되나요?
2: 약 안 쳤으니까 괜찮아. 아, 옛날에 우리 흙도 집어먹고 살았어. 코지, 코도 빨아먹어. 한번 어때요? 맛이.
3: 좀 매운데요?
2: 아, 매운 것도 날개 네. 다 물어서 그래.
3: 아, 근데 어우 되게 달게 맵네요.
2: 예, 달지. 농약을 많이 치면 그 농약 기운이 물레 씻겨서 어디로 가요? 예?
3: 하수구로.
2: 하수구로 내려가서 강으로 가잖아. 그 우리가 수돗물을 뭘로 만들어? 강물로 만들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절에서는 불산생이잖아. 농약 안 치면 벌레들도 안 죽잖아. 근데 벌레도 없어. 깨끗해서.
1: 내 입으로 들어간 채소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를 키우는 흙과 흘러가는 물까지 생각하는 것. 스님이 농약을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장독대로 향한 정찬 스님. 보림사의 맛을 책임지는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해마다 신도들과 함께 고추장부터 된장, 간장까지 정성을 다해 직접 담그고 있답니다.
2: 장독대는 여기가 옛날에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는데 아파트로 지금 다 변했잖아요.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가는 장독대들 다 우리가 이렇게 모아온 거야. 주워온 거야. 주워서 그래 이제 장독대에다 장을 담는 거하고 플라스틱에 담는 거 틀리거든. 장독대는 숨을 쉬잖아. 옹기 그릇은.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야.
1: 편리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버려질 뻔한 장독에 다시 장을 담고 사 먹던 장은 필요한 만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덜 사고 덜 버리는 습관이 어느새 환경을 지키는 생활이 됐습니다. 이제 공양을 준비할 시간. 수확을 마치고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로 공양을 준비하는데요.
2: 우리는 이런 것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퇴비장에 가서 퇴비를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1: 식재료에 남은 자투리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갔다 온 신선한 채소에 직접 담근 간장을 더하는데요. 농약 없이 건강하게 키우고 손수 장까지 담그느라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몸에도 좋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 스님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밥상. 각자의 그릇에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덜어 담는데요. 남기지 않을 만큼만 담는 것이 도림사 식구들의 작은 약.

0: 속이랍니다.
1: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바냐 바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한 털의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손길과 자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히 먹고 남김없이 비우는 것. 스님에게 공양은 먹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3: 음식을 이렇게 깨끗하게 안 먹으면 스님한테 혼나요.
4: 음식 쓰레기 안 나가게 해서.
3: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다 하기 때문에 뭐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내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다 씻어 먹고 있어요.
0: 노림사에서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마음으로 밥그릇을 깨끗이 비워냅니다. 공양을 마치고
5: 여기에다가 생수를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수.
0: 공양간 한편에 모여 모두 무언가를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도림사 살림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데 대체 무엇일까요? 네.
5: 예, 지금 EM 발효액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EM 발효액으로 저희가 생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탁월한 게 악취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할 때나 설거지할 때 친환경 세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EM이란 이로운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것으로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활용해 친환경 세제로 쓸 발효액을 만들 예정이랍니다.
5: 먼저 준비물은 쌀뜨물과 설탕과 그다음에 EM 종균과 소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쌀뜨물 한 컵 우선 부으시고요. 쌀뜨물을 부으신 다음에 설탕 두 스푼, 그다음에 종균 두 스푼. 티스푼으로 반정 정도만, 그거 많습니다. 반 정도만 드십시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을 이제 채워 주십시오.
0: 스님의 설명에 따라 찬찬히 만들어 보는데요.
5: 됐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발효되기 전 EM을 따뜻한 곳에,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놓으셔도 돼요.
0: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 EM 발효액. 누구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EM은 청소나 설거지 등 여러 곳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6: 주방 세제는 거품도 많이 나고 수질 오염도 시키고 EM은 수질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도림사는 EM만 씁니다.
0: 한 끼를 먹고 난 뒤 흘려보내는 물까지 생각하는 스님.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노림사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며 이런 작은 실천들을 특별할 것 없이 이어온 정찬 스님. 스님은 어떻게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6: 어릴 때도 집에서 시골에 옛날에 닭을 키웠거든요. 닭 알죠? 알라는

0: 닭. 닭을 키우면 닭들은 그 마루 밑에 가서 똥을 싸. 그러면 그게 싫어서 내가 깃털한 쌀비를 가지고 그 마루 밑에 청소를 다 했어. 지저분한 게 싫어서.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집이 사람들이 절간이라고 해서 깨끗했어. 그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지저분한 걸못 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깔끔하게 하고 또 정리정돈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게 환경보호가 됐어. 환경보호인지 뭘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더러운 걸못 보니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보니까 환경보호를 하고 살았더라.
1: 처음부터 거창한 환경보호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답니다. 깨끗이 하고 아껴 쓰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 그렇게 평생 이어온 생활이 이제 스님에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수행이 됐습니다. 스님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한 습관이 주변으로 번져가는 모습도 볼수 있는데요.
0: 맞네.
2: 몇달 정도 먹어놓은 겁니다.
0: 아, 그래요?
2: 예.
0: 아, 전번에도 줘가지고 잘 썼는데.
2: 예, 스님께 드리려고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1: 이 많은 신문지를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0: 일회용, 우리 도림산에 일회용 주르기가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비닐봉투를 안 쓰고 신문지 봉투를 접어서 신도들한테 과일이나 채소나 그걸 넣어서 줘요.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신우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더 많아.
1: 한번 쓰고 버리며 쉽게 썩지 않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림사에서는 다 읽은 신문지를 모아 봉투로 접어 쓴답니다.
3: 스님께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종이봉투를 만드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게 후원해 주시고 무료로 나눠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데 쓰시게끔 저희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문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스님 한 사람의 실천이었지만 그 뜻에 공감한 신도들이 신문지를 모으고 봉투 접는 법까지 배우면서 이제는 함께하는 환경보호 실천이 됐습니다.
0: 자, 이렇게 여기 신문지 접신 돼 있죠? 4분의 1. 예. 접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3등분을 똑같이 하세요.

0: 자, 3등분 해서 접었죠. 또 한번 두 집에서. 그러면은 두 집은 내가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네. 여기 주머니가. 여기다 손가락 마디 두 개쯤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봉투가 됐죠?
1: 버려진 신문지에 새로운 쓰임을 더한 스님. 비닐봉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법 튼튼한 봉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지 봉투는 시장 안에 있는 한 참기름 가게에 전달되는데요. 참기름을 담는데 신문지 봉투를 사용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2: 저희들의 병이 깨질까 싶어서 신문지를 쪄가지고 째가지고 말아가 드렸거든요. 근데 신문자 스님이 이걸 접어주시니까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바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신문지가 이쁘다 하고 이렇게 접어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딱 그냥 봉투 넣는 것도 신문지 안에 넣어갖고 냉장고 안에 넣어갖고 사용을 하니까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으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 그뿐만 아니라 스님은 지역 상인에게 5년째 신문지 봉투를 나눠오셨고 지금까지 나눠준 봉투만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덧 저녁 무렵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마당으로 향하는 스님. 화단에 시든 꽃과 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는

0: 박수님만의 환경보호 실천이 있습니다.
1: 이게 저기 뭐고 우리 재래종 채송화거든. 그 채송화가 이렇게 예쁘게 펴 있다가 이제 다 시들고 나면 뽑아서 퇴비장에 가서 이거를 이제 같이 저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도 뭐 그런 건 수분이 많잖아. 같이 섞어 놓으면 그게 썩어. 그게 또 하나의 자연순환이라 친환경 퇴비 만드는 거예요.
0: 화단에서 뽑아낸 시든 꽃과 풀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퇴비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한 대 모아 퇴비장에 버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자연스럽게 썩으며 거름이 되는 꽃과 풀. 다시 텃밭의 흙을 살리고 새로운 작물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스님이 지켜온 환경보호 실천 중 하나입니다.
1: 저기서 사가오는 퇴비는 가축들의 분을 넣어서 냄새가 나잖아. 그지? 냄새 하나도 안 나지요?
2: 예.
1: 이건 자연비료야, 자연비료. 냄새 하나도 안 나.
0: 그런데 요즘처럼 편리한 비료도 많은 세상에 스님은 왜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든 퇴비를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아, 편하긴 편하지만 저기 화학비료는 땅이 산성화된다니까요. 그리고 채소 맛도 틀려요. 식감이 틀려. 화학비료 한 거하고 화학비료 한 거는 쓴맛이 나와. 여기 이게 이제 자연 퇴비 쓰고 이렇게 하면 채소가 단맛이 나와.
0: 편리함보다 자연에 덜 해로운 방법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정찬 스님. 스님에게 환경보호란 어떤 의미일까요?
1: 환경보호란 지구사랑. 그 지구사랑이야, 지구사랑. 응? 나를 보호하는 거고. 응?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보호하면 되는데 자기만 보호 안 돼.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호해야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살았지. 70이 넘었으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뭘 물려줄 거예요? 난 재산도 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부처님 재산이고 산부 정제지 내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깨끗한 국토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라 환경 보호가.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정찬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3: 저는 이제 스님이 많이 들려야
1: 많이 안 들려.
3: 많이 들려.
0: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러워도 마다하지 않는 정찬 스님. 이번에는 또 어떤 특별한 실천을 보여줄까요?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는 정찬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1: 화분. 지구 사랑. 환경보호.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림사 조지 정찬입니다. BTN 불교TV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수준 높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LS 후원을 통하여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 803 은빛문화제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팬분들 되게 경찰 같은

0: 따뜻한 같은 분?
1: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2: 어, 온탕 냉탕 둘 다 둘 다 있는 여자.
3: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4: 꺾어서 돌려서?
1: 아, 진짜.
2: 어, 좋은데?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1: 너무...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8: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정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새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이 월정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금강경 독속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사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송창식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수행 정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국태 민안을 발언했던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원사가 추모 문화제를 열고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직능대표와 비구니 종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각 전문 분야를 대표할 20명의 직능대표와 10명의 비구니 의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20명은 율헌의 효명 경암스님, 선원의 진각 법주스님, 강원의 무경 진어스님, 교육의 서봉 법성스님, 포교의 성행 영일스님, 사회의 도림 선지스님, 복지의 성화 법륜스님, 문화의 원충 향성스님, 법제의 정범 현무스님, 행정의 진화 각진스님입니다. 이와 함께 종단 안팎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비구니 종회 의원회는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한 정관, 진상, 수경, 법회, 설회, 은광, 주석, 금회, 혜능, 서원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구룡사와 고향 열애사회주 정우 대종사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희사했습니다. 정우 대종사 상좌 성화스님을 비롯해 구룡사 주지 성륜스님과 열애사 주지 각심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대신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내 네팔 이주민 법당 후원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원 복구 동참 등 네팔과 인연이 깊은 정우 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진우스님은 네팔 돕기에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우 큰 스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스님이 대홍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에 피해 복구 성금을 쾌척했습니다. 주지 은광스님을 비롯한 운문사 소임자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네팔과 고운사 복구기금 각각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세수 97세가 된 명성스님의 건강 상태를 물은 진우스님은 운문사의 아름다운 가을이 생각난다며 회주스님의 존재가 운문사 대중에겐 긍지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광스님은 회주스님께서 만기된 운문사 적금을 좋은 일로 회양하고 싶어 하셨다며 오래전 명성스님이 직접 쓴 반야심경 푸구를 선물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새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 일배 수행이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펼쳐졌습니다. 불자들은 몸을 낮추는 수행과 금강경 독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와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 부처님 진신사리를 머리에 이고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봉행된 정대의식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의 삼보 일배 수행이 시작됩니다.

0: 세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씩 몸을 낮추는 불자들의 행렬이 전나무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3부 1배는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돌아보는 하심과 참회의 수행입니다. 이윤된 진신사리는 적광전에 모셔졌고 4부 대중은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1: 우리의 원력을 따지면서 무생명들이 탱화하니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 탱화 원력을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0: 월정사 금강경 봉시한 기도는 경전 독송과 사경, 절 수행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신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부 1배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을 직접 움직이며 자신을 낮추고 신심을 다지는 실천 수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 봉치한 기도회 회장 자연 스님은 몸으로 하는 수행이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일상에서 좋은 수행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살아서도 그것이 복돼야 되고 죽은 뒤에도 나를 따라가서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중요로운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험으로 그렇게 이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삼보 일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며 각자의 원력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3: 여기서 금강경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 기도 참여에 대한 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게 참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평상시에 뭐 108배 같은 걸 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고 오늘같이 이렇게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참가하게 돼서 날씨도 좋고 여러 동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금강경 봉창기도 화이팅!
0: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자신을 낮춰 걸었던 전나무숲 삼보 일배.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5: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삼명대사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문화대제전이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가수 송창식과 조영남, 한영애 등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명대사가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걷고 포교의 원력을 세웠던 천룡고찰 김천 직지사. 삼명대사의 애국 애민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대제전이 지난 10일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7: 사명대사야말로 부처님의 하신이요 중생을 사랑한 대보살이라 할 것입니다. 황악산 직조의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 한 가닥의 향을 사르고 의대한 공적과 은혜에 감사드리니
6: 스님과 불자, 지역민이 함께한 가운데 사명대사의 삶과 수행,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행적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것은 헌양의식. 대웅전에서 모셔온 향불이 스님과 불자들의 손에 들려 직지사 경례를 지나 사명각으로 이어지며 사명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8: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9: 불교계와 함께 지역 사회의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사명대사가 남긴 호국의 정신과 백성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되새기는 헌양제에서는 오늘날에도 이어가야 할 사명대사의 가르침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사명대사의 상소문이 사명각 앞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당시 나라의 현실을 걱정했던 사명대사의 절절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10: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백성이 다시 제 삶을 되찾는 그날까지 신은 끝까지 나.
6: 헌양제에 이어 마련된 문화 공연은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직지사는 앞으로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5: 부산 지역 불

0: 불자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제9회 3기의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전계대화상 지현대종사, 갈마아사리 심산스님, 교수아사리 원어스님 등 3사, 7증사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지역 사찰 신도들과 군부대 장병들도 대거 동참했으며, 관정 의식에는 여수 흥극사에서 채소한 감로수가 사용됐습니다. 전계대화상 지현대종사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모든 중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법을 넓히는 수행 정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와 함께 전통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천태종 분당 대광사. 가을 기운이 물씬 풍기는 대광사 경내가 불자들의 환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광사가 지난 11일 창립 2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월도 스님,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 스님, 규정부장 거홍 스님,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광사의 지난 25년 역사를 회고하고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경혜 스님은 대광사 창립 25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다양한 불사를 통해 외연을 갖춘 만큼 앞으로는 내면에 집중해 기도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인 대충대종사를 7년간 시봉했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당시 부지를 둘러보던 중 대광사 터를 보고 수도권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도량이 될 거라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도 스님은 그때부터 문화 도량을 꿈꾸며 카페, 템플스테이,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2: 큰스님께서 꿈꿨던 대광사는 천태의 몇몇 불자들의 공간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 글로벌 시대에 생명을 가진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부를 했습니다.
1: 이날 대광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기홍 신도회장이 종정예하 표창패를 공헌도가 높은 불자들에게 총무원장 표창패와 주지 스님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법회에 앞서 대광사는 경내 극락전 여식원에서 전통 사찰 음식 축제, 사계절 즐기는 사찰 음식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녹차 양갱과 오미자 찹쌀 화채, 삼색, 연근 전등총 36가지 전통 사찰 음식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도 스님은 사찰 음식은 수행의 일환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 사찰 음식이 대중과 가정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 이제 앞으로는 사찰 음식만 체험할 것이 아니고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1: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분당 대광사는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대표 문화 도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5회 고종 황제 명성황후 추모 문화제를 열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화합과 미래를 발언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을 정치가 깊어가는 공주 계룡산 신원사. 엄숙한 범패작법과 발아춤이 나라의 안녕을 염원했던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넋을 기립니다. 신원사가 지난 11일 경내 중학단합 특설무대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공주시 사업연합회장 천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고종 황제 명성황후 추모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간 스님은 역사의 교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기존의 추모 대제를 문화제로 확대 개편했다며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4: 오늘 추모 문화제가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소중한 문화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3: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추모 문화제가 과거의 슬픔과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역사의 상처와 맺힌 언결

0: 나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풀어내어 화해의 상생의 길로 돌리는 해원 상생의 법석입니다.
1: 추모 법요식에는
2: 해주시고
1: 박수현 충청남도 도지사,
3: 인사드립니다.
1: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이준 의친왕
3: 기념사업회를 위하여
1: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해
3: 이 모두의
1: 추모의 뜻을
3: 화합과
1: 함께했습니다.
3: 희망으로
4: 명성 황후의 소원으로 1879년에 다시 이 신원사가 이렇게 재건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사점이 매우 많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5: 격변의 시기를 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삶을 되새기며 지나온 역사 속에 담긴 아픔과 교훈을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역 인재들을 위한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과 벼감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돼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모음악회 그날의 기도 오늘의 노래에서는 가수 박시안의 나레이션을 시작으로 앙상블 아리엘과 엘볼란테, 윤성 등이 출연해 비극의 역사를 위로하고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원사는 중학당 궁중산신제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며 역사의 혼을 미래 세대로 온전히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세속에 살면서도 깊은 지혜와 방편으로 대중을 교화한 유머거사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위양종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선사가 BTN 무상사를 찾아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에서 서구 대승불교의 초석을 다져온 위양종 영화선사. 영화선사가 지난 11일 BTN 불교TV 무상사 1호 초청 법회에서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방송국 법당에서 영화 스님의 경전 강설이 전파를 타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승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불교 핵심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법석입니다. 스님이 2024년부터 이어온 유마경 강설은 경전 지식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화 스님은 불교 수행의 두 가지 축으로 법에 대한 지식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꼽았습니다.
7: For what purpose do you want to apply what you learn into your daily life? Is in order to become a better person, a better contributor to society.
6: 특히 스님은 우리가 평소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존재가 겹겹이 쌓인 껍질에 불과하다며 오온을 통해 발생하는 집착을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기분 좋은 느낌을 돋는 본능 등 자아를 이루는 다섯 가지 층위를 이해하고 집착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며 돌파해야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7: What is wisdom? Foundation of wisdom is to there is an absence of the ego. Young people and middle-aged people are chasing after the ego, nurturing the ego, not realizing that as long there is an ego, you are suffering.
6: 또한 수행 과정에서 겪는 번뇌와 집착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 부자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좋은 느낌조차도 그 자체에 매몰되면 더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해 수행을 돕는 도구로 쓰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로 풀이됩니다.
7: But in order to continue to improve, feel even better, drop that attachment, that good feeling right there.
6: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넘어 일상에서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을 전하는 유마경 강설은 사부대중에게 실천적 지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당진 영탑사가 자연을 담은 제2회 영탑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깊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는 주지 원정 스님, 김기재 당진 시장, 이철수 충남도 의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원정 스님은 가을밤 산사의 평온함을 음악과 함께 느끼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 시장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산사 음악회가 시민과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쉼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영탑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당진시와 면천면, 면천농협에 성금과 쌀을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양주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두 가지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회암사지의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모스는 회암사지가 문화교류와 문화전통의 독보적 증거에 해당하는 등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변 경관까지 유산의 경계를 넓히고 등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산청은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권고사항을 반영해 2028년 2월까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등재 여부는 2029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륙제 사찰인 강진 무의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무차평등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10일 봉행된 법요식에는 대응사 조실 보선 대종사, 주지 법상 스님, 무의사 주지 법오 스님, 이현교 강진불교 총신도회장, 윤영남 강진군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유주무주 고원에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전날에는 무의사 수륙대제를 시작한 세종대왕의 고뇌와 애민정신을 그린 국악 역사 마당극 천강에 비친 달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주지 법오 스님은 수륙제는 자비와 나눔으로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장엄한 불교 의식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어온 무의사 수륙대제가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길 발언했습니다. 관음종 창원 용수사 주지 혜정 스님이 80여 년의 삶을 담은 자서전 괴로움은 해탈의 씨앗입니다. 봉정법회를 지난 9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도각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자서전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펴낸 이 책이 불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혜정 스님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일평생 부처님과 용수사 도량 성취에 헌신해 오셨다며 구도 행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1985년부터 창원 천주산 기슬계 용수사를 일구며 평생 수행 정진해왔으며 관음종 중앙종회 의원을 거쳐 현재 비구니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신비대사의 역할을 조명한 영화 나란말사비의 조철현 감독이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조철현 감독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한글 창제와 신미대사에 관한 자료를 연구해 2019년 영화 나란말사비를 연출했으며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린 공로로 묘원 불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2021년 BTN 불교TV의 강연 프로그램 고인사이드에 출연해 한글 창제와 작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영화계에 입문한 고인은 40년 가까이 영화 기획과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참여하며 황산벌, 사도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기원 한마당 음악회를 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24일과 25일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00

161번입니다. 포항 불교사암 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암 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명입니다. 불의회가 제41회 불의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불의상은 여성 재가불자 단체인 불의회가 1986년 제정한 상으로 불교계의 학술 연구와 보살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연구 실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해 온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상인 불의선행상을 신설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대망에서는 불의상 수상자들을 모시고 그들의 멈추지 않는 자비행위에 관해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5년 넘게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해 오신 열연화 권현옥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0: 108 자위선 대표님 이렇게 지대방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지대방을 다시 찾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대방 덕분에 많은 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봉사를 10년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불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런데 이 수상 소감으로서 이 시간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1: 불의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상이니까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의상이 굉장히 받고 싶은, 저는 제일 받고 싶은 상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분들이 받을 때 저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사실 발언도 좀 했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사실은 많은 봉사단체가 좀 열악합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 불의상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10년의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서 용기를 다시 얻었다. 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 대표님은 상을 많이 그동안에 받으셨거든요. 근데 왜 꼭 이 불의상만큼은 받고 싶었을까? 상 욕심이 별로 없다고 예, 저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의사로서 네. 예. 그 봉사상을 한 7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25년 그러셨군요.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런데 저는 불교에서 주는 부처님이 주신 상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불자니까. 네. 어떻게 보면 노벨상보다 저한테는 더 그 감명받고 감명스럽고
0: 네.
1: 아, 이번 생을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잘 살아서
0: 네.
1: 나중에 연화장 세상에 갔을 때 부처님한테 칭찬 꼭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러시군요. 꼭 가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불의상 수상자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불의상은 나와 남이 자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불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불의란 무엇일까?
1: 네. 우주상보시로 특히 봉사를 하다 보면요.
0: 네.
1: 너와 내가 없어져요. 경계가 없어져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무주상보시로 봉사를 할 때 불의의 정신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그런
0: 네.
1: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봉사가 저의 수행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유, 너무 거룩하십니다, 우리 대표님. 다시 봐도 네. 왜냐하면 그 활동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이 의료봉사를 이렇게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셨던 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30년 지기의 죽음이 봉사를 결심하게 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1: 그 30년 지기가 같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0: 네.
1: 걔가 엄청 불자였어요.
0: 아.
1: 근데 그 친구가 유방암으로 39에 그 죽고 또 엄마도 불자였는데
0: 네.
1: 또 그 한 1년 이내에 같이 또 하늘로 가고 이러니까 제가 그 삶에 대한 어떤 허무감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출가하러 가니까 남편과 자식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0: 네.
1: 그리고 너가 잘하는 그 의료봉사로 수행을 삼아서
0: 네.
1: 이번 생에 의료봉사로 수행을 하다가 가라는 그런 그 원담 스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0: 그러셨군요. 30대에 그러니까 친구를 잃은
1: 예,
0: 거네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때는 30대에 산부인과 의사였고
1: 예, 예.
0: 네, 그랬는데 그 친구의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말 어떤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새 25년 넘게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에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간 의료봉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불의상 수상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역시 앞으로 10년간 의료봉사를 더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 그 저희들이 끝까지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봉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초심도 잃지 않고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100번째 의료봉사를 가는데 네. 항상 갈 때마다 마지막 봉사라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게 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항상 처음에 1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아 내가 가더라도 네. 이 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젊은 불자청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10년을 바꾼 거예요.
0: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그 룸비니에 약과 쌀이 필요하면 세세생생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고 가고 싶습니다.
0: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대표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08자비선.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108자비선인데 이 108자비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자세히 해 주시죠.
1: 예. 네. 그 2008년도에 인도 첸나이라고 달마 대사 고향에 의료봉사를 세 번 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첫날 밤 꿈에 네모난 호수에 부처님 상을 건지는 그런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꾼 거예요. 아. 저는 아, 이 꿈을 찾기 위해서 한 2년간을 성지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룸비니 마야데비 고아 사원에 있는 네. 그 호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발언을 했죠. 아, 요번 이 제 생에 네. 여기에 봉사 오라는 어떤 운명인갑다 생각했는데 그때 만난 첫 환자가 네. 마시다와 아리라는 장애 아동이에요. 네. 그 친구의 수술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네. 이제 지인들이나 제 주위의 스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아이의 수술을 네. 하게 돼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0: 그랬군요. 예.
1: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한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108자비손이 시작되었고 네. 그 아이의 첫 시작으로 거의 한 30명 정도 네. 수술과 후원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아니요. 초대하지 않고 그 현지에서
1: 예. 예.
0: 현지에서도 수술을 못 받아서 예. 빨리 떠나는 아이들이 많겠네요.
1: 많죠.
0: 그럼
1: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면은 3천만 원 드는 수술 비용이 그 나라에서는 100만 원만 하면 되죠.
0: 그렇군요.
1: 예. 비행기 싹 하고 그 주비.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룸비니가 인도 국경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데 그 정도 돈 들면 네. 인도 국경으로 가서 네. 언청이 수술이라든지 네. 유방 수술이라든지 근종 수술 같은 네.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1: 그런데 걔들이 네. 그 저희들이 후원하지 않으면요, 네. 그냥 하혈하다 죽고 네. 또 음식이 목에 뭐 안 넘어가서 기도로 들어가서 네. 폐렴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0: 네. 그래서 현지를 이제 자주 가고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시게 되잖아요. 예. 만나게 되고 예. 그러셨군요. 그 네팔 의료봉사 10주년을 맞이해서 2020년 네 20년이었나요? 그때가 그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네팔 룸비니 IBS 협력 아래 그 룸비니 동산 인근에 무료로 운영되는 마야데비 여성 진료소
1: 예.
0: 네. 예, 건립을 추진하셨고 예. 우리 대표님이 또 마침내 그 결실을 예. 이루셨죠.
1: 지금,
0: 예.
1: 지금도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0: 마야데비 예. 여성 진료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예. 사실

0: 그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참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여자들이 임신을 해도 자기가 임신인 줄도 모르고 유산에 대해서 하혈을 해도 왜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들고 가면 임신인지 유산인지 자궁 건종인지 이런 구별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년 전에 원택 스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저희들이 IBS하고 불교 무료병원입니다. 룸비니에 있는 IBS가 인터내셔널 부디즘 소사이어티라는 불교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MOU를 맺어서 그 안에 여성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제가
1: 그랬군요.
0: 의료봉사를 1년에 두번 가면은 놓치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하고 진료소를 조그맣게 방을 만들었어요.
1: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상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세요?
0: 그래서 처음 한 5년간은 많은 그 원택 스님, 만호 스님 또어뭐 무량 감 하여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1: 예,
0: 한국 부자님들이.
1: 스님들께서 또
0: 근데 이제
1: 부자님들하고
0: 그 코로나 이후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날에서 사실 자립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말고는 후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조금 그 진주에 있는 진주 불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우 선방 선우 룸빈이라는 곳이 법인체로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8명이 등록을 했고 그런대로 부족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요번에 이제 그 카투만두에서 시작된 대홍수를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지금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비단 IBS뿐만 아니라 이 네팔에서 의료봉사 자체가 요즘 어떻습니까? 좀 힘들다고
0: 힘들죠.
1: 들었거든요.
0: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종교적인 건 아닌데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참 많이 나가요. 전
1: 그렇죠.
0: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룸비니는 부처님 성지니까 오히려
1: 맞습니다.
0: 불교가 많을 것 같죠?
1: 그렇죠.
0: 아닙니다.
1: 그렇죠.
0: 기독교가
1: 힌두교 많지
0: 백
1: 않아요?
0: 열배더 많아요.
1: 아, 기독교가.
0: 기독교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 선교를 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야 대비 그 사원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그 네팔 정부에서는 싫어하죠.
1: 그러면 비자 같은 것도 문제가 생깁니까?
0: 비자보다 아마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1: 활동.
0: 저희들은 IBS가 병원이에요. 무료 병원이니까 거기서 의료봉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 같은 데는 교회를 위해서 하니까
1: 그렇죠.
0: 그건 아마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대표님이 봉사활동을 할때 앞서서 말씀하신 백년 문화재단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우 선방. 또 우리 그참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성철 큰 스님. 성철 스쿨.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기철 차량 수급의 어려움이 우기철에는 차량 수급이 참 많이 힘든 모양이죠. 그곳이. 그러면 이런 봉사는 차량 수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0: 한 제가 25년 가다 보니까 네팔에 이제 지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 봉사 때그 도와주는 그 네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차량 이런 것도 해주고 또그 IBS 병원의 간호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의료봉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이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아니고
1: 그렇죠.
0: 그 지리산 가는 그런 S길에서 낭떠러지에서 뭐 돌이 막 굴러 떨어져요.
1: 굴러떨어지고.
0: 그러니까 한번 길이 막히면 12시간
1: 서서
0: 치울
1: 있어야
0: 때까지
1: 되고.
0: 서 있어야 돼요. 한번 원래는 한 8시간 걸리는 카트만두에서 룸비니까지 길이 8시간 걸리는데 어떨 때는 18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면 뭐 자동차 수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권이나 항공권을 분실한다든지 이런 또 돌발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0: 근데 신기하게 부처님 하는 일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만약에 일주일 늦어지면 그때 작년 8월 15일 날

0: 저희들이 그한 의료봉사팀이 한 10명 넘게 갔어요.
1: 네.
0: 그 동국대 그 한방 교수님하고
1: 네.
0: 또 경상대 이제
1: 교수님하고.
0: 교수님하고 또 여러 간호사 불자들하고
1: 네.
0: 갔는데 비행기가 늦어지면 저희들이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 한 5일간 있으려면 경비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1: 엄청나죠.
0: 그런데
1: 예.
0: 이상하게 그 우리 비행기만 떠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야, 부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매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1: 네. 아, 저런 단단한 믿음을 갖고
0: 예.
1: 있으니까, 네.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0: 예.
1: 때도 그렇게 팀들이 잘 봉사하고 돌아갈 수
0: 예.
1: 있도록 그렇게 참 부처님이 도우시는군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또 돕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활동에도 매진을 하시는데, 2015년부터 네팔 룸빈 인근의 마야데비 고아원,
0: 예.
1: 네, 이 마야데비 고아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다는데,
0: 예.
1: 그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0: 그렇죠.
1: 그럼 10년이 넘으셨네요.
0: 예.
1: 네.
0: 15년.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북쪽에서 홍수가 나도
1: 네.
0: 그 고아들이 오는 거는 그 마야데비 고아원이나 카필라 고아원으로 옵니다. 네팔
1: 아,
0: 2015년 지진 때도
1: 네.
0: 걔들이 히말라야 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1: 네.
0: 부모를 잃는 이런 애들이 그 고아원으로
1: 예.
0: 오거든요. 고아원으로 오면은 그 고아원에 원래 그 비구니 스님이
1: 네.
0: 코로나 때 탁발을 그 카트만두로 올라가다가
1: 네.
0: 버스가 추락을 했어요.
1: 아휴.
0: 저하고는 아주 절친 비구니 스님인데
1: 네.
0: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저도 갈 수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했죠. 아, 스님이 하늘에서 편하게 계시라고 제가 어쨌든 애들을 굶기지 않고 꼭 배불리게 밥을 먹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거의 매년, 매달 쌀을,
1: 매달.
0: 1년치, 하여튼 지금 6년째 매달 쌀, 그리고 부식거리, 우유, 이런 거는 지금 우리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108자비손 중에서
1: 네.
0: 108 코리안 마음이라고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엄마라는 거죠.
1: 네, 한국 엄마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마야데비 고아원 어린이들을 지금 예, 키우고 있는 거네요.
0: 그래서
1: 그러니까.
0: 걔들이
1: 네.
0: 우리들 오게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한대요.
1: 아,
0: 특히 만호
1: 그렇구나.
0: 스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1: 아, 그러셨군요. 아유,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봉사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얼굴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환자 있습니까? 네.
0: 그 액다른 니사라는 난소무릎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수술하는 병인데
1: 그렇죠.
0: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은
1: 네.
0: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1: 절대
0: 수술비가 있어도
1: 수술을.
0: 수술을 안 시켜줘요.
1: 아, 그렇군요.
0: 그 제가 세 차례나 가서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갔으니까 1년 반 동안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수술비를 대어줄 테니까 수술을 시키자. 근데
1: 네.
0: 남편이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난소가 원래 매출이 크기만 한데
1: 네.
0: 갈 때마다 사각 크기, 수박 크기 되다가
1: 아.
0: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숨을 못 쉬고
1: 축구 공만 해줬겠는데요.
0: 죽었습니다. 제가
1: 어우,
0: 그
1: 세상에.
0: 친구 때문에 그 마야데비 사원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럴
1: 아유,
0: 때 제가 결심을
1: 세상에.
0: 했죠. 액다른 니사 같은 그런 친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1: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참 무력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네팔의 대홍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뉴스가 마치 영화 같은 느낌?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다가 나중에는 그냥 가슴이 먹먹해갖고 뉴스를 볼수 없고 너무 우리가 개미 같은 느낌? 너무 이 뭐랄까 환경의 대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래도 네팔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이고 그래서 전국 비구니회에서는 모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적절하게 정말 잘 전달될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0: 맞습니다.
1: 한참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0: 20년
1: 생각이
0: 전이나
1: 들더라고요.

0: 잘 안 바뀌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네. 참 뭐 문화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좀 예, 안타깝고 그러네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진다라는 그런 신념이 보여요. 이 마하대비 고아원 아이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복지시설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은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봉사 활동도 하시고 최근에는 보니까 지리산 화엄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구례군 가족센터에 꿈을 키우는 장학금 사업을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의 이 멈춤 없는 자비 보시행 과연 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제 불의상을 선행상을 받으셨는데 다음은 대상 진짜 받으셔야 되겠다.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그 불의상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금은 모자란 지경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2: 네. 사실은 능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0: 그렇죠.
2: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나 적박한 사람들은요.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했는데 또 내가 버림을 준다면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한 15년 넘게 하니까 자꾸 규모가 처음에는 3군데 지금 10군데 되는 거예요.
0: 네.
2: 근데 이제 구례는 처음에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여자 그 애들이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되어서 또 화엄사에서 운영하고 또 저는 이제 불자로서 어차피 이제 절에 하는 보시라 생각하고 인연이 맺다 보니까 뭐 구례에 홍수도 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인연이 오래돼 자꾸 가까이서 지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의 상금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의 상금이 저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요.
0: 네.
2: 예.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보다는 그 구례 행복센터가 특히 결손가정, 또 조손가정, 그리고 또 외국인 중에
0: 다문화가정,
2: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좀 외진 그런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들한테 이 장학금으로 조금이라도 준다면은 얘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저도 받은 거 돌려준 것 뿐이에요. 제가 준 거 아니에요. 불의상 장학금이에요, 사실은.
0: 근데 우리 대표님 활동하시는 걸 보면 대표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지원해 주시는 가족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진짜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진짜 정말 큰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돌아가시면 꼭 전해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지역의료봉사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의료봉사는 해외의 의료봉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해외는 아무리 자주 가고 싶어도 자주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상의 이유 또 경비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어떤 지속적인 돌봄이 왜 필요한가 지속적인 돌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아마 많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는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그 첫 봉사가 그 보리수 동산 고아원입니다. 예, 스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인데 정말 잘합니다. 애들을 부모가 없어서 거두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 버리고 간 애들이잖아요.
0: 아, 그렇죠.
2: 요즘은. 그래서 그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켜줘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반야원이라고 그제에 정말로 저는 거기는 우리 한국 불교 복지의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2: 참 잘하시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제 가족이에요. 한 20년 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성심원이라고 산청의 한센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족하고 못 먹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친지나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장애들이 인들이 좀 많거든요.
0: 그렇죠.
2: 대부분이 그래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다가 안 가면 나를 엄청 기다려요.
0: 아.
2: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군데 해갖고 한 매년 한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0: 아유, 참 개인 생활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저는 봉사가 제 수행이고 제 취미입니다.
0: 취미고 예, 수행이고 예. 또 자기 본인의 개인 예. 생활이고.
2: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0: 와, 근데 이제 2020

0: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지구별 인류예요.
1: 네.
0: 근데 가까이 가면 또 이웃이 돼요.
1: 네.
0: 근데 그분들의 병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또 오래되면 가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안 하면 제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손발일 뿐이다.
1: 네.
0: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1: 어.
0: 정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아직 손발로 필요해서 그런지 알아서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주시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부리상도 상금이 모자랄 때 받게 되고 또 선우룸빈이라는 또는 그런 법인체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요번 생을 떠나도 룸비니의 쌀과 약이 필요하는 그 진주 젊은 불자들이 선우 룸비니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또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 기회를 빌어서 선우 룸비니의 여유와 보살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럼요. 그 또 함께 그 후원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해야죠.
0: 네. 1년 다 돼가는데 넘었는데 108명을 벌써 달성했습니다.
1: 고량마드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불의상 특별상, 불의선행상 분야 수상자이신 108자비손 대표이신 권현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BTN 불교 TV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의료봉사를 통해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에 어떤 평화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어떤 그런 저기 보약이 어떤 비싼 약이라든지 그 좋은 가방이 아니고 우리 몸보다 마음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그 평상시 반야경과 금강경 사경을 해요.
1: 네.
0: 그리고 그 자비 보시행을 하면요 마음이 명품 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참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 것이 제 생에 제일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 그러시군요. 예, 참 우리 스님들보다 더 자비행을 실천하고 계셔서 제가 부끄럽네요.
0: 아유, 아닙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수행으로 여닫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불연 또한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불교와 부처님과 인연이 되셨을까? 부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0: 엄마가 대단한 불자였습니다.
1: 그런데
0: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처님 나라에 봉사를 가게 되었고, 이제 그 불교를 통해서 요번 생에 온 목적을 알은 것 같아요. 요번 생에 부처님 손발이 되어서 너 숙제를 잘 하고 오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고 그걸 느낍니다.
1: 네, 우리 저 대표님은 이 봉사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네, 우리가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만은 재작년이었죠.
0: 예.
1: 함께 인도에 의료 봉사를 갔는데 그때 그 비싼 초음파 기계에도 선뜻 그 보건소에 기증을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집니다 지금. 예, 참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께 있어서 이 자비란 무엇일까 여쭙고 싶고 또 수많은 환자들을 국내외를

0: 활동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뭐 병원에서만 환자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108자비손이라는 인연을 또 단체를 만들어서 인연을 지어가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봉사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비란 과연 어떤 마음인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1: 큰 스님들 말씀에 배고픈 사람 밥 먼저 주는 게 불교로 한 것처럼 저는 그냥 그 배고픈 사람 있으면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게 그게 자비라 생각하고요.
0: 네.
1: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0: 네.
1: 자비이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를 할 때 제 손이 가장 따뜻해지잖아요.
0: 그렇죠.
1: 따뜻한 물건을 전해줄 때그 마음이 저와 그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0: 네.
1: 만드는 것 같아요.
0: 예. 자기 마음이 먼저 행복하죠. 네. 정말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비심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 대표님의 마음 안에 ABC 원칙이 있으시다고요? 예. 어떻게 원칙을 정하셨어요?
1: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면
0: 네.
1: 너무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화를 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A 할 일이 말자. 너무 잘하려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다.
0: 네.
1: 이제 B는 사실은 이좀못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하고 좀 상식이 달라서 약만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0: 맞아.
1: 그런데
0: 네.
1: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봉사 잘못 온 거예요. 그냥 그 사람보다 낮아지면 돼요.
0: 네.
1: 아이고 다 미래의 부처님이시구나. 막 그래 생각하고 어차피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당신이 많은 가져도 어쩔 수 없다
0: 네.
1: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막 기쁘잖아요.
0: 네.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게 있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시가
0: 사람이니까.
1: 예
0: 네.
1: 시가 뭐냐면은
0: 네, 시.
1: 크라잉 울지 말고
0: 울지
1: 또
0: 말고.
1: 치프 너무 치어 좋아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슬프고 기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어 있잖아요. 캐비티.
0: 그렇죠.
1: 그래서 네가 그거를 무상을 무주상 보시를 항상 내 마음에 갖고
0: 네.
1: 있어야 어떤 바깥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부처님 손발로서 잘 갈수 있는 그런 그 등불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항상 그 염불을 애웁니다.
0: 네. 그래도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 순간을 다 관하고 그렇게 항상 자기 마음을 단속하면서 사신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ABC 원칙을 잘 정해서 자기를 잘 관찰하고 사는 거참 어떤 수행자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불자이지만 제가 불자로서의 그 삶이 수행이고 또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아픈 곳이 많은 것은 서로 돕는 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길임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08자비손이 부처님 성지에서 이어온 이 자비 실천에 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을 한국의 불자들과 함께 더욱더 넓혀가길 염원한다. 라는 그런 이제 그 원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BTM 우리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보시 바라밀의 길에 함께 해달라는 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그 부처님 나라 룸비니가 사실은 그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많이 열악한 곳입니다. 마야 대비도 2000년 전에 그 산용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거든요. 아직도 고생하는 그 여자들한테는 좀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룸비니에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고 배고픈 마야데비 고아원 카필라바스투 고아원에 쌀을 주는 것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0: 네.
1: 한국 불자님들이 우리가 불교 성지에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불자들이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합니다.
0: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홍수를 통해서 또더 많은 아이들이
1: 그렇죠.
0: 고아원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도 코리안 마음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이제 계좌번호 꼭 필요합니다. 네,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매

0: 내년 앞으로 10년 예, 더 하도록 노력하시잖아요.
1: 예.
0: 그죠? 원을 세우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의 진정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거든요.
1: 예, 저는 부처님의 인연이 허락한다면 룸비니 IBS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거기서 열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제가 돈을 벌어야 약도 사고 쌀도 삽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제가 그냥 후원금이 정말로 많이 모여져서 제가 가도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거기서 열반해서 다음 생에도 룸비니에 굶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시 또 와서 쌀과 약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또 다시 오셔서 꼭 의사가
1: 예예
0: 되셔야 될것 같아요. 금생에 익힌 게그 의사 일이니까 다음 생에 오셔도 뭐 당연히 또 의사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시면서 되새기는 그 입보리 행론에 나온 구절이 있으시다고요?
1: 예.
0: 어떤 구절입니까? 소개해 주시죠.
1: 그 산티데바의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이익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란 그런 입보리 행이 있습니다. 그 말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산티데바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더 요즘 가슴에 와닿습니다.
0: 앞으로도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이 다 나의 선지식이잖아요. 예, 선지식을 통해서 수행이 깊어가고 익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은 꼭그 건강하셔야 오래오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될 때, 의술은 곧 자비행이 됩니다. 우리 권현옥 대표님, 그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그 마음들이 모여서 108개의 손이 되었고 그 손들이 다시 수많은 생명을 보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108 자비손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또 동참해 주시는 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남서 불자님, 정군내 불자님, 또 최영한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의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니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제와 산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출연진의 음악 공연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36-5700번입니다.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오는 10월 25일 무량사 만수산 산신제 및 김시습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무량사에서 설잠이란 법명으로 출가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매월당 설잠 스님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팔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낯선 문화를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런 삶을 살지? 어떻게 저런 문화를 갖게 됐을까?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떤 역사와 문화를 거쳐 지금의 삶을 살게 됐을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선을 선사할 멘토, 베일 속 여성, 그리고 이슬람의 저자, 동덕여대 오은경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0: 네, 교수님 한 주 만에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교수님 지난 시간 교수님의 강연 덕분에 네. 그저 낯설기만 했던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한 발짝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네.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그야말로 K-문화, 한류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 이 학계 일정 같은 걸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해외 많이 나가실 텐데 네네. 밖에 나가시면 정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느끼시나요?
1: 그럼요. 굉장히 네.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튀르키예를 유학을 갔던 곳이 이제 89년도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올림픽 직후였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번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앙카라에 있는 그 블란사우 문화원을 다녔는데요. 네.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프랑스어 강사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베트남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한국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의아한 표정으로 한국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젊었을 때 계속 이제 한국 전쟁 참전,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모습 이런 것만 이제 보셨기
0: 너무
1: 때문에
0: 너무 과거의 모습만 예, 예. 생각하시는 거죠.
1: 제가 이제 그 갔더니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도 복사기가 있냐? 근데 이제 네. 이분이 전혀 농담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란 나라가 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올림픽 직후니까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네. 어느 정도 경제력이 향상이 됐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0: 맞아요.
1: 또 네. 한국 사람이 먹는 거라면은 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0: 관심 있어야죠.
1: 이런 관심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선진국이 됐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0: 많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1,000만을 돌파했다고 네.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저 관광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네.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반대로 이 유라시아 투르크 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진 것도 느끼세요?
1: 네,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관심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앙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 ODA로 지원할 나라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수출하는 나라 그리고 네. 이제 유학생 유치 대상 국가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제 네. 한국과 어떤 역사 문화적으로 친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 통합해야 될 나라 뭐 이렇게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심리적인 거리가 아직은 네.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극복해야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K-한류 이런 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투르크 국가들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화 유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낯설게만 보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은 네,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 히잡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히잡이라는 것이 여성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여성의 몸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다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조금 더 깊이 있게 베일에 네. 대한 이야기를, 히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네. 거예요.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바로 청해도 될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베일이 이슬람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 착용은 누가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여성이 베일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아, 이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 아니면 이 여성이 베일 착용을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베일을 쓰지 않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보면서 이 여성은 정말 자유롭다. 언제나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베일을 쓰면 안 돼, 베일을 벗어야 돼라고 명령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복장,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으로 그 빈칸을 채우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베일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대신 베일을 누가 쓰라고 했는가, 누가 벗으라고 했는가, 그 여성이 베일 착용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었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국가가 있어요? 이 어떤 국가는 여성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벗어야 돼. 그래야 근대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야.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여성에게 반드시 베일을 써야 돼. 그래야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있고 정숙한 여성이야. 자, 이제 두 명령이 겉으로는 반대로 보이죠. 하나는 해방과 세속주의를 내세우고 또 하나는 종교와 도덕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두 명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을 입을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학교에 갈 수 없다거나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벌금을 낸다던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 기준은 어느 방향으로 입게 했는가 이게 아니라요.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베일의 의미는 그 의복 하나, 천 한 장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머리스카프를 쓰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가족의 전통으로, 또 학교에서는 종교적 의미로, 또 거리에 나오면 저항의 상징으로 이제 이렇게 읽힐 수가 있죠. 다양한 측면에서 베일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묻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여성에게 신앙, 소속감, 돌봄, 연대 자 이런 걸 줄 수가 있죠. 동시에 우리 집안의 여성이라면 반드시 베일을 써야 돼 이런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식민 권력, 근대 국가는 여성의 복장을 여성의 히잡을 문명, 후진성, 세속주의, 종교성 이런 것의 표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명령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 이런 걸로 봐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때로는 규범을 따르고 때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베일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협상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 여성의 히잡 베일을 이해하려면 공동체의 규범, 국가의 권력, 그리고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베일도 이런 관계가 달라지면 이 맥락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9세기 말에 이집트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집트는 영국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낡은 사회를 개혁하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 결혼, 이혼, 복장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어떤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899년 카심 아미는 법률가이자 개혁가였는데요. 여성 해방을 발표합니다. 카심 아미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제 일방적인 결혼,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결혼이라는 건 이제 중매 결혼이죠.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 그리고 이혼 관행, 그리고 남성이 이제 함부로 이혼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고, 여성의 격리, 그러니까 여성이 히잡을 써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남녀 유별관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당시에 상류층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집안에 격리되는 거 이런 관행을
비판

했습니다. 그러나 카시마민의 주장을 모든 여성에게 머리 스카프를 완전히 벗으라라고 했다고 요약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또 그가 이제 문제 삼았던 것은 얼굴을 가리는 관행과 여성의 사회적 격리였는데, 여성의 얼굴과 손이 드러나야 교육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그 니캅이라고 해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런 베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베일 논쟁이 이때부터 단순히 종교적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교육, 가족법, 국가 발전과 연결된 근대화 문제 이런 것들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마민의 문제 제기는 여성 교육, 가족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어떤 그 문을 열었다, 물꼬를 띄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직접 말할 기회를 얼마나 가졌을까요? 이게 이제 100년 전 일인데요. 식민 통치자, 남성 개혁가, 민족주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여성의 해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은 새 국가를 낳고 기르는 좋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로만 규정이 되는 거죠. 서구적 근대 여성의 모습에 맞춰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남성들의 욕망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도 글을 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운동을 펼친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 기록이 그 여성들의 목소리보다는 남성 지식인의 논쟁을 더 크게 남겼습니다. 해방이 위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되는 순간, 여성은 다시 해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성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라고 대신 판단하기 전에 그 여성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대가를 감수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는요, 빠르게 근대화를 추진한 대통령인데요, 국가와 사회를 빠르게 세속화하고 서구식 근대화 국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개혁을 하고 민법을 개정하고 여성 교육을 확대하고요. 정치적 권리와 보장이 여성의 공적 활동을 넓힌다라고 보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타투르크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그 여성들과 이제 여성들을 공식 석상에 등장을 시켰고요. 신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신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터키에도 신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여성의 모습을 공화국의 상징처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여성은 당연히 이제 히잡을 벗은 그런 모습이고요. 서구식 복장을 한 여성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아타투르크가 전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머리 스카프를 금지하는 그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국가가 베일을 벗은 여성을 근대적 여성의 이상으로 장려를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패채, 몸을 감싸는 차르샤프 이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법률상으로 여성의 히잡이 전면 금지된 거, 그리고 행정적 제한을 갖게 된 거, 그리고 사회적 압력을 갖게 된 거, 이런 건 서로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은 그 모든 신호를, 그게 이제 일종의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일상에서 함께 경험합니다. 새 공화국의 여성이라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기대 속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복장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근대성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에서 머리 스카프 규제가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해졌던 시기는 1800년, 1980년대입니다. 1980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성이 공무원이 되려면은 머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머리 스카프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 거는 아니고, 대학과 이제 시기마다 좀 집행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2월 28일, 여기 이제 국가안보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228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구테타 이란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욱 이제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머리 스카프를 쓴 학생이 강의실과 뭐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든지 학업을 중단하거나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발을 쓰고 학교에 다니는 여성들도 생기고 이렇게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이제 스카프를 쓰고자 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이제 그 장벽에 부딪힌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터키 사회가, 트르키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하게 되면서 그 이슬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무렵 그 이후에는 대학 규제가 이제 사실상 완화되기도 했고요. 2013년도에는 공공 부문에서도 머리 스카프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로 해서 이제 머리에 스카프를 쓴 여성들이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되찾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타투르크가 금지하고 에르도안이 해방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너무 거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부, 대학, 법원, 정당, 가족, 사회 이런 게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개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삶은 언제나 그 복잡한 제도와 정치 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터키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존재를 하지만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세속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그 히잡을 쓴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체로 한 30%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뭐 졸업식 때 그 이제 남학생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초기 공화국에 이제 베일 벗기를 장려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기도 하고요. 1980년대 이후 대학과 공공기관의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반드시 동일한 제도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두 시기에 모두 여성의 복장, 그러니까 여성의 복장이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선택인데 이게 사적인 선택에 머물지 않고 근대성,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표식, 기호 이런 걸로 삼았다는 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칭을 기억해 두면은 다음 사례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자, 이번엔 이제 알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제리 아시죠? 북아프리카에 그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벗는 행위, 쓰는 행위, 자, 이런 행위가 전부 다 정치적 의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자유로움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복장에, 그 의복에, 국가의 기준을 부여했는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드러낸 여성은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여성, 머리를 가린 여성은 뒤처지고 후진적이고, 뭐 정치적인 여성 이런 여성으로 이제 분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여성의 삶보다는 머리에 무엇을 썼는가,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여성은 이제 시민이기 전에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성을 상징으로 볼 때 그 여성의 개인의 목소리,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이제 같은 알제리지만 프랑스 식민지배 그 시대의 알제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는 이제 1830년대부터 이제 알제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통치를 이제 문명화의 사명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일을 쓴 알제리 여성은 후진적이고 억압받는 여성이다. 이슬람 사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알제리 독립 전쟁이 한창이던 1958년 프랑스의 식민 권력은 이제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베일 벗기기 행사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동원된 알제리 여성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제 하이크를 벗기 시작했고요. 하이크라는 거는 이제 알제리 여성들이 썼던 베일이죠. 프랑스 여성들이 이 여성들을 환영하는 장면 이런 게 연출이 됐어요. 이때 이제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는 하나죠. 분명합니다.

프랑스가 무슬림 여성을 해방하고 있다. 알제리 여성도 프랑스를 선택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부르카를 벗기고 아프가니스탄에 민주화가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사실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 여성의 자유를 조용히 보장하는 일이 아니고 여성의 몸을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무대로 사용하는 정치적 선전이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베일을 벗을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 식민 권력이 여성을 앞세워 자신을 해방자로 연출하는 일, 이거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 없이 진행되는 해방은 이거는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프랑스가 아니고요.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즉 우리가 이제 FL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베일을, 여성들의 베일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일부 여성 활동가들은 유럽식 옷, 그러니까 유럽식 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뭐 근대식 복장이죠. 이런 것을 입고 프랑스인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무기, 문서, 폭발물을 운반할 때 베일을 벗은 여성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민 권력의 이제 고정관념을 이번에는 역으로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이크를 입고 또 무기를 운반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문이 강화되자 전통적인 하이크가 몸을 가리고 또 이제 물건을 숨기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같은 여성이지만 하이크를 쓰는 일, 뭐 근대식 유럽식 복장을 하는 일, 이제 이게 모두 저항의 전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는 그 복장의 의미가 그 복장, 의복 이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행위 속에서 바뀐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를 무조건 여성해방의 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제리 민족주의, 이게 이제 여성해방의 편이었다. 이렇게 낭만화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성을 민족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상징, 으로 이제 여성을 기표화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민족의 이제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는 이제 서로 뭐 싸우는, 대비되는 그런 형태이지만 모두가 여성의 몸을, 여성의 복장을 정치적인 언어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한 주체였다. 이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은 이제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식민지 알제리의 역사가 오늘날 프랑스의 베일 논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그 히잡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해방과 중립을 누가 정의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남겼는데요. 그 프랑스의 현행 규정을 말할 때 조금 구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 법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눈에 띄는 종교적 표식, 표지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은 히잡을 지목한 거는 아니고 뭐 큰 십자가라든지 유대교의 뭐 키파, 시크교의 터번 이런 여러 종교 표지를 이제 함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뭐 거리나 일반 대학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히잡 이런 거 자체를 인류적으로 금지한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제정돼서 2011년도부터 시행된 법은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직접 대기사항은 이제 일반적인 히잡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까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지만 니캅이라든가 부르카가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베일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하게 되는데요. 또 이때 그 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종교적 중립 의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권리,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의 대상과 장소.

복장의 종류를 섞어서 프랑스는 이제 히잡을 전부 금지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현실에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큰 부담, 배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랑스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히잡이 모든 장소에서 금지되는 건 아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제한되지만 얼굴을 드러내는 머리 스카프까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종교적 표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운영이나 안전,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역시 이제 국가대표팀, 학교 체육, 개별 종목 단체에 따라 이제 규정과 논쟁이 다르죠. 뉴스에서는 이제 흔히 히잡 금지다 이렇게 짧은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약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실제 권리와 의무 이게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자유로운가? 억압적인가? 이런 질문만으로 우리가 그 히잡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고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복장을 어떤 불이익과 함께 제안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프랑스 하면 공화주의적 세속주의, 종교 분리주의, 그러니까 라이시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공공 서비스의 중립, 그리고 개인의 양심, 종교의 자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죠.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 공공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종교로부터 중립적이어야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중립의 기준이 특정한 복장과 생활 방식을 정상으로 만들고 무슬림 여성의 옷은 반복해서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식, 어때요, 여러분? 둘다좀 어렵죠? 모두 가볍게 넘길,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같은 규정인데도 눈에 띄는 종교 복장을 일상적으로 입는 사람에게는 학교와 직업을 선택하는 범위를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공공 서비스의 중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같은 규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집단에게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교육과 일자리,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는지 이제 이런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립 굉장히 중요한데 중립을 말할 때도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 그 책임,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가 여성에게 베일을 쓰라고 강제하는 경우? 자,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베일을 써야지만 처벌받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쉽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고, 탈레반 정권에서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좀 이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았었는데, 그 혁명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반드시 히잡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법과 제도로 강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22년도에 몇년 전에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성, 자유, 생명 이런 구호가 이제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베일을 자르거나 벗거나 뭐 자르면서 항의를 했고 또 베일을 쓴 여성들도 국가폭력에 반대하면서 이제 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핵심이요. 베일을 썼느냐, 벗었냐,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국가가 여성의 복장을 처벌과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21년도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복장 규정뿐만 아니라 여성의 중등 고등교육 취업, 뭐 이동 공적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광범위하게 제한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베일 문제가 또 심각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동일한 사회는 아닌데 이제 이란 여성은 교육 전문직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베일을 쓰고도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여성의 이제 공적 삶 자체를 훨씬 더 이제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복장 규제를 이제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여성이 왜 거리에서 저항하는지, 왜 교육권의 핵심 요구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베일만으로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규제만으로 여성의 모든 문제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두 경우가 모두 이제 이 복장 규제가 교육, 직업, 이동, 안전 이런 것과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점들을 보여주죠. 이제 이게 베일 착용, 베일 문제를 단순한 천 한장의 문제, 의복의 문제 이런 걸로 부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질문을 한번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같은 모양의 베일 이런 걸쓴 여성도 이제 같은 모양의 베일을 썼는데 히잡을 썼는데 어떤 여성에게는 종교적 의무, 신앙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여성에게는 이제 자신이 속한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 그 세대가 공유하는 기억, 또 문화적 존엄, 뭐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에게는, 아, 본인은 나는 베일을 쓰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기 이제 어려운 강요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여성들을 또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일을 벗으라는 사회적 압력이 강한 곳에서 또 베일을 쓰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또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성의 선택이 한번 내려지고 또 끝나는 결정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지만 그게 살면서 변화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단계나 환경이 바뀌면 역시 나의 이제 그 베일에 대한 의미나 나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베일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 뭐 유행, 패션, 또 나의 전문성, 나의 표현,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일을 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제 삶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베일을 쓰고 뭐 올림픽에 참여하고 이런 여성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여성이 자유롭다 아니면 억압받는다 이런 거를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여성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베일 착용을 선택했는가? 왜 베일을 쓰는가? 그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어떤 결정도 가족과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 살아가는 방식, 이게 모두 관계,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일 착용이 자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요. 무엇을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많은 자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삶의 어느 시점에서 선택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베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평생 베일을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권리, 포기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교육, 직업, 이동, 안전 여기에 대한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가. 이걸 빼앗긴다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많이 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베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당사자가 내가 베일을 쓰는 이유, 히잡을 쓰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존중되는가. 자,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쓰라는 명령, 벗으라는 명령. 자, 이걸 누가 했든지 간에 이런 명령의 방향은 반대죠. 그렇지만 모두 여성의 선택은 여기에서 무화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성의 선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주의, 민족주의 이게 서로 대립하면서도 여성의 베일을 벗기는 그런 측면에서 뭐 동일한 그런 전략이기도 했지만 여성의 몸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의 기준은 여성이 베일을 착용했는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베일을 뭐 착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베일을 쓰고 벗는 그 문제를 거부하고 변경할 권리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안, 그 밖에서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 이슬람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그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서 히잡을 제한하는 것과 이란의 강제 착용은 같은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엄밀하게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는데 두 제도는 법의 대상, 범위, 강제 정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같은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여성의 복장을 국가가 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교육, 직업상의 배제,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도가 같은 제도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제도가 국가에 의한 복장을 국가에 의한 복장 통제라는 공통된 논리를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비교의 목적이 프랑스와 이란을 동일시하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 해방,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하든 종교와 도덕을 명분으로 하든 여성에게는 실제로 선택권이 남아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사회와 가족의 영향을 받은 선택도 자율적인가? 라는 측면인데요. 사실 어떤 인간의 선택도 사회와 가족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입는 옷이나 직업, 뭐 결혼, 생활 방식 모든 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택을 가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반대로 당사자가 내 선택이다라는 말에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경, 그 사람이 속한 그 배경의 압력, 불이익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그 여성에게 실제적인 대안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쓰지 않겠다, 베일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에게서 폭력을 당하지 않는지 베일을 벗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나 직장을 잃지 않는지 나중에 생각이 달라졌을 때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고립된 선택이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거부하고 협상하고 변경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부인이 당사자의 삶을 대신 판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억압하게 하는 조건 이런 것까지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베일은 억압인가 선택인가?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일은 상황에 따라서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또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의미가 한 여성의 삶에서 중첩적으로 동시에 겹쳐질 수도 있겠죠. 어떤 여성은 가족의 요구로 베일을 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라고 강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여성은 베일을 쓰지 않을 자유를 원하고 다른 여성은 베일을 쓴 채 교육받고 일할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베일의 모양만으로 억압과 자유를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일을 썼는가 벗었는가 이것만으로도 그 여성의 억압과 자유를 판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결정했는가, 거부할 수 있는가,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 그 선택 때문에 교육과 직업, 이동과 안전은 잃지 않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는 단순히 베일을 벗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쓰거나 벗을 권리, 거부하거나 바꿀 권리, 그리고 그 선택과 무관하게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사회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베일은 억압이다, 오히려 베일 착용은 선택이다, 이런 하나의 답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도록 듣고 그 선택을 가로막는 강제와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 국가 권력의 통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이걸 보니까 베일을 썼다 아니면 베일을 벗었다 이런 문제보다는 그 여성이 얼마나 자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여성에게 자유가 있는가의 문제를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여성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전과 그리고 지금 베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같은 베일이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BTN 불교TV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으로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익한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하고 나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BTN 불교TV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과 함께 나눌 통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오은경 교수님과 멋진 지혜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처님께 베풀 때에는 기쁘고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친구에게 베풀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어팬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인연법,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하죠.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인연법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우리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들이다. 내가 지은 업이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내가 지은 업을 내 스스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세계, 이 인과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없이 이념법, 인과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념법하고 인과법하고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뭐 이념법, 인과법, 연기법 뭐 이런 단어를 선택할 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굵직굵직한 그 뜻의 흐름은 이념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결국 같은 뜻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순간이 지금 내 삶의 흐름이 몹시도 괴롭고 힘들다면 지금 이런 상황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며 나쁜 업의 결과라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 나쁜 업의 에너지를 소위 말하는 업장, 이 나쁜 업보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소멸하고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염불해라, 기도해라. 둘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셋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께 의지해라,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기도, 그 기도라는 기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기도라는 말이 우리 팔만대장경에 기구라는 말도 있고요, 기청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자가 바랄기, 바랄도,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에서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건 딴 종교에서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옛 스님들도 기도라는 단어를 쓰셨던 흔적이 있고요. 바라는 거. 그리고 한문 경전에도 기구, 바랄기, 구할구, 바랄구, 기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청, 바랄기, 바랄청, 청할청, 바랄청, 원할청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불교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도 그것도 좀 편협된 생각입니다. 기도와 비슷한 단어들,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뜻의 기도와 비슷한 여러 단어들, 대표적인 게 기구, 뭐 기청, 기원 이런 뜻들이 우리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에도 옛날 큰 스님들이 사용하셨던 분명한 문헌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희도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기구라는 말을 더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구합시다 이런 표현을 썼겠죠.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기청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청합시다 라고도 표현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더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사람들 눈높이에 맞

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어요. 수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은 크게 둘로 나누자면 자력 수행, 타력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력은 자기 스스로의 힘, 자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을 자력 수행이라고 합니다. 참선 혹은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명상법, 불교 명상법, 이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비춰보거나 자기 마음을 닦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닦는 수행법, 참선이나 명상 같은 수행법이 자력 수행에 들어갑니다. 기도는 타력 수행입니다. 남, 타, 힘, 력, 남에게, 다른 존재에게 힘을 받는 겁니다. 다른 존재에게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존재, 남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을 뜻하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힘을 빌린다.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바로 타력 수행입니다.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 망상, 욕망,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힘이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업장이 두터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위대한 불보살님,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께 힘을 받아서 불보살님의 도움으로 수행을 한다. 이게 타력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핵심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과 중생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님께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빌린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거룩한 불보살님께 그 에너지, 불보살님의 자비한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을 받아서 우리 중생들이 불보살님의 도움을 얻어서 수행을 하는 것, 이게 타력 수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력 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타력 수행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흐르는 강물과 서쪽에서 흐르는 강물이 가는 방향이 달라도 결국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이 자력 수행이건 타력 수행이건 과정은 좀 다르게 느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 산 정상에서 깨달음의 봉우리에서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된다 라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렵고 막 수준 높은 그런 아주 묘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당장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을 맺게 해드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라는 방송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력수행, 기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력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크게 4대 기도법이란 게 있습니다. 불교의 4대 기도법,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 없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 기도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4대 기도법이 무엇이냐? 첫째, 염불. 둘째, 경전. 셋째, 주력, 주문, 진언.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주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체투지, 절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수행법. 그래서 염불, 경전, 주력, 오체투지, 절. 이 네 가지 4대 기도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불교의 기도법이 염불일 겁니다. 염불,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부처님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염불이라는 기도, 염불이라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 생각마다 늘 부처님을 생각해라.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염불할 때 소리를 내야만 효과가 있나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내는 것만의 장점이 있고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는 또 소리 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도 당연히 효험이 있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왜냐? 소리를 내냐 안 내냐, 염불할 때 소리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마음을 간절하게 집중하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막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걸까요? 딴 생각하면서 소리 내는 사람일까요?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염불, 생각 생각마다 생각마다 염불에 집중하는 게 더 올바른 기도일까요? 당연히 소리를 내냐 내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얼만큼 집중하느냐, 얼만큼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불이 가장 대중적인 기도법, 수행법이라는 것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알아요. 그죠? 사실 절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수경이 뭔지 금강경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절에 안 다녀본 사람들조차도,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만큼 염불이라는 게 대중적인 수행법이라는 거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중요한 거는 불보살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염불에서 효험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약사열애불, 약사부처님 이름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장보살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최고일까요? 결국 아미타 부처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아미탑을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해요. 지장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지장보살이 최고라고 해요.

가장 제가 가장 스스로 가장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가장 친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불보살님을 선택하고 간절하게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게 염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끼리 불자님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 관세음보살이 더 나, 야 지장보살이 더 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법문할 때마다 가끔씩 드리는 이야기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하세요. 지장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불자들을 그들을 옹호해라, 지장보살님을 도와드려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라 하세요.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하세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하고 엄청 친하세요, 둘이. 그래서 둘이 신도가 관세음보살 불렀다고 지장보살이 삐지지 않고요. 신도가 지장보살 불렀다고 관세음보살이 삐지고 이런 거 없어. 이런 건 다 중생들이 이렇게 망상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엄청 친하세요. 불자님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보살님들은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십니다. 그게 불보살님의 자비심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보살들의 이름을 부른 이 공덕으로 저 불자가 깨달음의 인연을 심었구나. 착하다, 착하다 하시지 너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다른 부처님 이름 불러? 너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다른 보살님 이름 불러?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불교 공부를 헛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너무나 거룩한 대자대비심, 자비심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어느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도 진심으로 다 함께 기뻐하신다. 이게 제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해한 우리 불보살님들의 모습이에요. 불보살님들은 질투, 시기, 당연히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집착이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저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할까? 어떻게 해야 저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제할까? 오직 대자대비, 자비심만 있으신 분들이지. 그래서 어느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도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스님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지장보살이 땡기고 지장보살 부르다 보면 관세음보살 땡기고 또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이나 100일이나 6개월이나 1년씩 시간을 딱딱 정해서 기도를 해보라고 해요. 염불을. 뭐 예를 들어 100일이면 처음 100일 기도는 관세음보살 염불해보고 그 다음 100일 기도는 지장보살 염불해보고 그렇게 골고루 100일이나 6개월이나 1년씩 끊어가지고 자꾸 염불하다 보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마음이 친근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염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을 내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염불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님 저는 꼭 극락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해주면 또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불보살님을 이름을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내 간절한 마음

마음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전. 경전 기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 천수경처럼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금강경처럼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구. 이런 식으로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독경이라고 불러요. 독경, 독송이라고도 하고요, 독경이라고도 해요. 이게 독경기도. 두 번째, 손으로 베끼는 거. 우리 불자님들도 사경, 백길사, 경전의 내용을 베낀다 해서 백길사,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경을 하셔가지고 또 가피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손으로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베끼는 것은 사경. 그 다음에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부처님 경전,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 뜻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꼼꼼하게 꿰뚫어 보는 것을 강경이라고 불러요. 강경, 볼간자를 써서 강경. 그래서 독경은 소리내면서 쭉쭉 읽어나가는 게 독경이고요,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은 사경이고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한 뜻은 무엇인가? 무상심심 미묘법 패천만건안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바라옵니다 하면서 마치 종이가, 내 눈빛에 종이가 뚫리듯이 그 경전을 꼼꼼하게 이렇게 내가 사유를 하면서 그 경전을 읽는 것에 강경이라고 불러요. 강경.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입으로 외우는 독경,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자꾸 입으로 외우고 자꾸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강경이 돼요. 부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과정이 바로 강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경전을 읽는 독경,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비추어보는 강경.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님, 어떤 경을 읽고 사경해야 더 효험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 답이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신도들한테 천수경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불자들한테 금강경하라고 가르쳐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지장경하라고 가르쳐요.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법화경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골고루 해봐라 라고 해요. 어떤 분은 법화경이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금강경 독송으로 다 회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시다가 법화경 가르침에 푹 빠지셔서 말년에는 법화경에 귀의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불자님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지장경을 읽고 큰 가피를 체험한 뒤에 저는 평생 지장보살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장경을 독송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평생 지장경 독송하신 분이 있고, 스님 저는 천수경이 너무 좋아요 해서 평생 천수경 독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골고루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력, 주력은 말 그대로 주문이에요. 주문의 힘. 근데 불교에서는 주문이란 표현보다는
진언이라고.

뭐예요? 참진자, 말씀원자, 진언. 그리고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고요. 좀 긴 주문을 우리가 다라니라고도 해요. 다라니. 저 음절이 길면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친부 다라니, 뭐 사다라니, 능엄 다라니, 뭐 다라니라는 표현이 맞죠? 수구성취 진언, 뭐 수구성취 다라니라고도 부르고요. 온만이 밤매움이나 광명진언처럼 조금 짧으면 진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냥 뭐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까 진언이라고 하든 다란이라고 하든 만트라,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하든 그 주문,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그 언어로 이루어진 그 주문을 외움으로써 불보살님의 신묘한 가피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문, 불교 주문, 진언, 다라니가 사실 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불교의 다라니, 진언을 다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무슨 뜻인지 해석한 분들도 있고요. 또 능엄주, 그 긴 능엄주도 단어 단어가 다 무슨 뜻인지 다 해석해 놓은 게 인터넷에도 있고 불교 서점에서도 책으로 출판된 게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신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를 때가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옛 큰 스님들은 진언, 다라니, 불교 주문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 왜냐? 주문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경전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는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문, 다른 말로 진언, 다라니, 만트라에는 그 소리 자체에 불보살님의 핵심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마음을 집중하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주문을 외워도 반드시 불보살님의 신묘한 에너지, 가피, 그런 마음의 깊은 선정, 삼매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큰 스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소리, 음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주문의 발음이 인도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틀렸어요. 인도의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넘어오고 중국의 발음이 한국 발음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주문의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문의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더라도 우리 남모라 단나따라야야 남마깔야 이렇게 우리 발음하잖아요. 완전 엉터리예요. 인도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불교학자들이 신묘장구 다라니의 정확한 발음, 음절 이런 것 다 뭐 책으로도 나왔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은 바에 의하면 주문은 정확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주문은 불보살님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불보살님과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하나의 방편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하면 엄마가 딱 왜 아기야 왜 하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기가 발음이 틀려서 엄마한테 엠마! 엠마 하면 엄마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엄마 부르는구나. 왜? 엄마는 알잖아요. 얌마!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맘마!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애기가 엄마라는 발음을 잘 못해서 맴마! 해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엄마조차도 애기의 틀린 발음을 듣고 아, 애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부르는구나, 엄마조차도 아는데 거룩하신 위대한 불보살님이 불자들 발음이 좀 틀렸다고 그걸 못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가피를 얻으신 큰 스님들이 많으세요. 기록에 의하면 의상대사께서도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 때에도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셨던 큰 스님들이 많고 조선시대에도 많고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해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으신데 발음이 엉터리이고 발음이 엉터리라서 효험이 없다면 왜 우리나라에 혹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인도의 발음과 틀린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웠는데도 왜 가피 받은 분들이, 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아,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기가 발음이 서툴려서 엄마의 이름을 잘못 불러도 엄마는 아기의 엉터리 발음을 듣고서도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구나 라는 걸 엄마도 알듯이 거룩하신 위대한 불보살님들도 불자들이 인도에서 전해진 원래 발음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불보살님은 다 꿰뚫어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이 온만이 밤매움.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는 온만이 빠드매움이래요. 온만이 빠드매움. 근데 빨리 발음하면 온만이 빤매움. 온만이 빤매움. 이렇게 된대요. 티베트는 온만이 뱀매움. 온만이 뱀매움. 뱀매움 한대요. 한국 발음은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빠드매움이라고 하든 온만이 뱀매훔이라고 하든 온만이 밤매훔이라고 하든 인도 발음을 했건 중국 발음을 했건 티베트 발음을 했건 한국 발음을 했건 너무나 깨달음을 얻거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한 그 신비의 소리 옴만이 밤매움이라고 하든 옴 자레줄의 준제 사바하 부림이라고 하든 옴 아리다라 사바하라고 하든 옴 아루늦게 사바하라고 하든 그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만트라 다라니를 외울 때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불교는 그 성철스님 이후로 수십 년 전에 가야산의 호랑이라고 불리우셨던 한국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성철 큰스님의 그 영향으로 삼천배 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태어났죠. 그 어른들이 그러신데 그 전에도 절을 하는 불자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이 정도였지는 않았대요. 근데 성철 스님 이후로 성철 스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삼천배를 해라. 내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절을 한 번이라도 더 올리면 업장이 소멸하게 된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하는 걸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께 먼저 삼천배를 해라. 부처님께 간절히 절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내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오체투지, 절 수행법의 참으로 신비로운 가피에 대해서 제가 자주자주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셨어요. 매일매일 108배를 하거나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3000배를 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득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수행법, 염불, 경전, 주력, 절, 이걸 4대 기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님,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염불은 염불대로 좋고, 경전은 경전대로 좋고, 주력은 주력대로 좋고, 절은 절대로 좋다. 이 모든 기도법의 핵심은 하나더라. 제가 어떻게 해야 기도바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바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큰 스님들 책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스님들 기도 법문도 저도 엄청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던 수행이 깊으신 큰 스님들께서 기도바를 빨리 받고 싶냐? 기도바를 크게 받고 싶냐? 핵심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하나라고 했어요. 간절함. 간절함.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신심, 믿음, 믿는 마음, 신심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지성, 지극한 정성, 지성이라고도 표현하셨고 공경,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거의 핵심은 한결같은 그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일심,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한마음. 그 부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염불하고 경전을 독경하고 사경하고 주문, 진언, 만트라 나란히를 외우고 그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릴 때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미묘한 가피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염불도 좀 해보고요. 독경, 사경도 좀 해보고요. 진언, 다란이도 좀 외워보시고 부처님께 절도 좀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기도법이 딱 체계적으로 중심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심. 한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꾸준히 꾸준히 닦으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0: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노력하라. 영원한 안락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마음의 불안이나 방임, 나태, 이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근본을 알고 규명하여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여명천사, 여명808, 리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이분한테 말이든 모르든 얻어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답 여자들만 하잖아. 이거 봐, 대답을. 그럼 이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분 편을 드는 겁니다. 아무리 이분이 잘못했어도 남편이 어디 서 있어야 되냐면 여기 서 계셔야 돼요. 여기. 이분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분의 동생 필요 없어요. 이분의 여동생 필요 없어요. 더 미워. 이분의 친구들 다 필요 없어요. 이분의 부모는요? 필요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보고 오직 한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사랑을 드려야 될 사람이 이분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이분한테 자기의 인생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봐, 여자들만 대답하잖아요, 또. 아내의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거기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안 하는 게 당연한가 봐요. 안 해요. 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시던

0: 안 하시던 여러분 자유예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우리 거사님은 아내분하고 존댓말 쓰세요?
1: 예, 쓰고 있어요.
0: 약간 늦게 나오는데 대답이?
1: 카톡으로 말하고
0: 필요할 때만 존댓말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사달라고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존댓말 해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존댓말이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정에서 굉장히 이 부부도 그렇고 자제분들과도 그렇고 거리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 존댓말을 사용해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번. 아 뭐! 듣죠? 이거 존댓말로 바꿔보자. 오늘 퀴즈예요. 어떻게 바꾸... 여러분 정답 맞춰보세요. 어떻게 바꾸실래요? 아 뭐!
2: 왜요?
3: 아 왜요?
0: 아 왜요? 어 그래요. 아 왜요? 좋아요. 아씨 짜증나. 이건 어떻게 바꾸실래요? 요 뉘앙스 살리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 짜증나 씨. 아 뭐? 요거를 존댓말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2: 화나요.
0: 화나요. 네 화나요. 화나요. 아 어쩌라고. 뭘로 바꿔야 될까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제가 우리 특히 사춘기 자제분들이 부모님한테 자주 쓰는 짜증의 멘트들을 제가 웃자고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존댓말로 대치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말로 했을 때 설정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존댓말로 했을 때 설정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법을 할 때에도 절대로 과격한 말투를 쓰지 말라 그러세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들로 설법을 하라고 가르치세요. 제자들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찍는 도끼는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다. 그래서 처음 출가하면 예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입을 닫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예쁜 말을 하면 100점이라고 할 때 입을 담으면 50점은 가요. 근데 입만 떼면 파토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존댓말을 여러분에게 저는 가는 데마다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제분들이 부모님께 존댓말 쓰는 거 꼭 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존댓말 하는 거 저 정말 꼭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야 그거 엄마한테 그거 했어? 전화했어 엄마한테? 라고 아내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고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집안을 만드실지 여러분이 고르세요. 야 저기 엄마 전화했어? 아 내가 하랬잖아 전화. 왜 안 해?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야 난 놀았냐? 그런 집안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애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아 이번에 엄마가 실수했네. 요렇게. 그런 집안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존댓말을 얘기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왜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께 기존에 받았던 교육에 대한 반발도 분명히 거기에는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존중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큰 마음에 울림이 없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의협이 아름답게 발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은 나한테 반말을 하고 나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발이 우리 한국인들의 저 정서에는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존댓말 더 많이 하죠. 우리보다 더 극존칭이잖아요. 존댓말이 있다는 건 아름답고 격식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도 반말 안 합니다. 이거 존댓말 이거 배우셔야 되는 분들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불자들한테 할게 아니고 스님들한테 하라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 중에 불자분들한테 말을 놓는 스님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뭐 친하고 가깝고 인연이 깊어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스님들도 존댓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보면 불자들에게 스님이 반말로 하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저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항상 예의 있게 대하고 또 절에 찾아오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기들한테도 처음 보는 애기들이 있으면 그 애기들한테도 존댓말로. 이거는 상대방을 높임과 동시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특히 부부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애초부터 야자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화통화할 때만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전화통화할 때만이라도 우리 존댓말 한번 해보자. 극존칭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극존칭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데 존댓말로 해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 입에 도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끼 대신 아름다운 말로 채워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의 있고 정말 젠틀하고 정말 따뜻하고 우리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문 열고 휴대폰 일단 들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제 재연해 볼까요? 제가 얼마나 웃긴지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말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죠, 문은? 뒤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뒤에 누가 오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행위가, 업이 그 사람의 무엇을 결정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어요. 신구의 삼업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건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아함경에 나와요. 아, 뭐! 라는 얘기를 부모에게 하는 아이의 신분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존댓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오늘 뭐 시어머니 얘기도 했지만 또 친구가 만나서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존경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르는 누군가에게, 버스를 타면서 운전하시는 기사님에게, 그분을 존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깊은 면을 우리는 모르니까. 하지만 존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또그 제자들이 불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바라봤을까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과연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승가는 과연 어떤 말투를 사용했을까? 어떤 몸가짐을 가졌을까? 어떤 뜻을 가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저는 오늘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어떤 말투를 가져야 할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거친 말을 하는 게
사내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것과 아름다운 건 달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좀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까운 분들. 아셨죠? 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나 만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가 해보세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이거 저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참 따뜻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처님의 이 불교의 교리를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산해진미에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불가가, 이 승단이, 또 사부대중이 2600년을 흘려왔던 이 위대한 집안의 문화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신분이 높으며 따뜻하고 유쾌한지를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도의 그 당시에 비구니 스님보다 비구 스님들이, 남자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이 남성들이 불교를 이끌어오면서 만들어진 이 문화가 2000몇 년입니까? 26년이죠? 네,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저는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절에. 근데 제가 출가를 해서 이 절집안의 어른 스님들을 뵙고 수많은 스승님들을 뵈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따뜻함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근데 저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제가 행여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른들께서 설명해 주신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싫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가 만나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문화가 절집안에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 대한민국으로 확대시키고 싶어요. 이거는 부처님 믿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에 나오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스님들께서는 이 정말 대장부를 교육시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투를 쓰셨구나. 그걸 배운 스님들은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대화하셨구나. 불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실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은요. 항상 아내분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 존댓말, 그리고 편지 쓰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서로가 그렇게 아끼는 정말 따뜻한 가정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은 다 제가 어른들께 배운 내용이잖아요. 제가 들고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들도 감사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거를 가슴에 담아가시는 걸 보면 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행복하고 이렇게 정말 고귀한 말과 행동과 뜻을 가지시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아까 우리 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제분들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더욱더 멋진 대한민국의 사내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행복하게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네, 강의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 또 오늘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는

0: 내용 다 좋습니다. 어떤 거든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1: 삼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아까 전에 뭐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차가 뭐 갑자기 깜빡이 없이 들어오거나 뭐 이랬을 때, 아, 저런 차 사고 나야지, 이런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의협을 짓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협이 자꾸 생활하다 보면 저한테 자꾸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소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거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더 스님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차 끼어드는 거를 이제 예를 드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평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훅 하고 동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부처님께서 의업을 강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보를 생각하면 어느 게클것 같아요? 신구의 삼업 중에 어느 게 클까요? 그렇죠. 신업이 제일 커요. 과보만을 본다면. 그래서 뜻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어났던 그 뜻을 내가 잘 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사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뜻이 일어나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표현했다? 이건 더 심각하죠. 그래서 과보에는 분명히 차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보들을 일으키게 되는 근원은 의협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자들이 일단 지르고 보는 분이 있어요. 속에서 불쾌한 마음이 들면은 일단 입으로 막 나와버려요, 뭐가.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심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절에 가면은 벽화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를 찾는 10장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순서를 설명하기도 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절집안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를 찾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해야 될게 뭘까요? 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그 다음 뭘 하죠? 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 나 뭔가 부족한데? 뭐가 지금 없는데,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갖는 것 있잖아요. 그게 소를 찾게 되는 시작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소를 처음에 찾습니다. 찾아 헤매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거사님도 제가 볼 때는 이 심우도에 생략된 제일 첫 번째의 그 그림. 아,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부족한 게 많고 남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수행자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사님들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고 생각해요. 최고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은 옳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영원히 소를 찾을 일도 없어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 부족함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이거는 답을 얻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달라고 한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초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존중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표현하는 남자들을 그 누구도 함부로 우습게 볼 수.

0: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잘하셨어요. 시무도를 보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진행되는 열정의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를 찾아 헤매는데 이 사람이 찾자마자 저기 있네 하고 소를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소를 찾아 헤매다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자국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찍혀 있어요. 뭐죠? 소발자국이에요. 그러면 이 발자국을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소가 가는 방향을 알아요. 그죠? 아, 소가 이쪽으로 갔구나. 알아요. 근데 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아직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가 갔던 방향을 알아요. 그리고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가 지나가고 나서 찍혀요? 아니면 소가 가기 전에 찍혀요? 지나가고 나서 찍혀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지나가고 나야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발자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 과거를 의미합니다. 맞죠? 소가 지나가고 나야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견적이 시무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가 그래요. 맞죠? 두 번째 맞을 겁니다. 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나간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일으켜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또 그렇게 또 그 생각했네. 아, 나 또 화냈네. 요거는 화가 일어날 때를 본 거예요. 일어나고 난 뒤를 본 거예요. 발자국을 보신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수행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을 밟고 계신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해서 점점 알아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정상적인 수행의 방법을 지금 걸어오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마음의 화를 강의 몇 번 듣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오랜 수십 년을 해왔던 나의 습관들을 막말을 뱉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강의 몇 번 듣고 뚝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은 배운 바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배운 반 여기 들어있는데 나의 입과 몸은 따로 놀아요. 다중이에요. 그래서 옛날 습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아차. 아차. 아, 또 그렇게 했네. 아, 또 그랬네. 아, 또 짜증냈네. 아, 또 말 함부로 했네. 요거 한 세 번, 네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차가 이렇게 돼요. 아, 나는 왜 이러지? 아, 나는 진짜 정말 글러먹은 놈인가 보다. 나는 수행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왜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그게 정상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공부를 하시는, 마음 공부를 하시는 이 땅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게. 배운 바대로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운 바대로 잘 안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배워요. 하지만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발자국을 보는 단계예요. 아, 내가 또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이제 소를 찾게 돼요. 소를 찾는데 다 찾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뭐예요?
1: 엉덩이.
0: 누가 봐도 소꼬리죠? 소궁뎅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찾는 거예요, 드디어. 이거를 견우

라고 합니다. 소를 발견한다. 발견해도 전부를 다 봤나요? 아니에요. 엉덩이만 본 거예요.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그동안의 어리석음이 항상 앞서가요. 습관대로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국만 보다가 이제는 엉덩이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면 뭐냐면 득우라고 해서 소를 잡습니다. 이제 드디어 잡아요. 그리고 나면 소를 올라타요.

0: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거사님이 아, 난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나서야 알고 공부한 대로 봐지지가 않는데 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발자국을 발견하는 다음 단계. 엉덩이 보시는 거예요. 가까워질 거예요. 요거를 저희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옛날은 생각을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해놓고 아, 나또 그랬네 이렇게 됐는데 생각이 일어나려고 궁뎅이를 들썩거리는 게 보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끼리 얘기예요. 스님들끼리 얘기예요. 옛날은 번뇌가 일어나면 아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번뇌가 없다가 어느 순간 번뇌가 팍 일어나요.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러면 아 내가 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관조하지 못하고 또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네. 그거는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생각이 일어나려고 궁뎅이를 들썩거리는 게 보여라고 하셨어요. 전 고사님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떤 엄청난 방편을 들여서 한 방에 이런 걸다 뛰어넘고 다 해결하고 이 단계를 마지막까지 뿅 간다? 글쎄요. 그 정도의 근기와 그릇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잘안 돼요. 저는 매우 매우 매우 차근차근 했어요. 정말 수많은 시간을 스님들하고 같이 지냈고요. 수많은 시간을 혼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했고 또 발견한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글로 쓰고 일기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는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이랬었어요. 네. 저는 화가 되게 많아서, 옳고 그름이 많아서, 화를 내놓고 항상 후회해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를 내놓고 수습하려고 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이 잘안 나요. 언제인지 그게. 그러면, 나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고사님, 지금 하시던 대로 하세요. 잘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명확한 공부의 순서대로 잘 가고 계시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저분의 말씀. 네. 해놓고 후회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해놓고 후회하는 거 공부의 수순이다. 자꾸자꾸 들여다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지 않고 발견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1: 예,
0: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2: 약간 어리석은 질문일까 또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뭘 배우는 이제 그런 교육 모임이 있었는데 맛있는 약밥과 그 음료수를 들고 갔었거든요. 그 매우 비싼 음료수를 들고 가서 그 봉사하시는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그분이 좀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분 거를 챙겼어요. 그리고 약밥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들고 갔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들고 온그 음료수를 안 이쁘게 확 이렇게 개봉한 다음에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마시고 그리고 약밥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보시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게 이제 그 사람이 들고 온 곶감을 줬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티를 낼 수가 없어서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먹고 일부를 쓱티안 나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봐 이렇게 버렸는데 이런 거는 저는 배려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의 태도가 눈에 자꾸 보여서 그게 계속 거슬려서 내가 너무 또 분별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아까 처음 질문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문현답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질문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질문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죠?

저 모르는 거지, 그냥. 모르는 거에 어리석고 지혜로운 게 있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그냥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무엇은 있을까요? 대답은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답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저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지, 질문자는 절대 어리석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하시라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약밥하고 비싼 음료수를 사가는데 혼자 그걸 다 까갖고 드셨다고요? 되게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근데 제가 볼때 포인트는 그렇게 다 까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내가 한마디를 했어야 되나? 그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들었을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 스님들을 정말 많이 비난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특히 부처님의 큰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 제가 볼땐 질투인 것 같아요. 비난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제자를 아무래도 뭐 훈계도 하시고 그러셨겠지만 많은 이 10대 제자들이 그 스님의 행방에 대해서 현재 그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 스님을 걱정을 했나 봐요. 경에 보면은 종기가 생겨서 죽었다고 나와요. 지옥으로 떨어졌다. 뭐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읽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통제일 목련존자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맞을 거예요. 이 목련존자가 지옥에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목련존자를 제일 많이 비방했거든요, 이분이. 그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를 찾아가시는데, 가서 이분을 면회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련인데요. 제 욕을 좀 많이 하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스님이 이 목련존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욕을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끝내자마자 이 스님의 혀를 뽑아서 쟁기로 갈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구업의 과보를 얘기한 거예요. 말을 뱉자마자 또다시 구업의 과보를 받게 되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항상 강의 때 질문을 하시라고 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고마운 건 뭐냐면, 물어놓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듣고자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듣고자 한다는 건요,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예요. 우리 산해진미 저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 가지 지혜, 삼해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맞아요, 문. 들을 문자잖아요. 문. 그 다음에 사. 아유, 공부 잘하셨네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어. 배운 바대로 닦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요세 개를 삼, 해.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오지? 어느 경전에서 제가 나오는데, 이거 위에, 요 1번, 2번, 3번,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이거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개, 네 개. 이게 완성체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안 하고 삼해라고는 해요. 요걸 삼해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가 또 있다. 이게 뭐냐면, 선지식을 찾는 마음.
이거예요.

선지식을 찾는 마음을 갖고 만나고 나면 듣고 사유하고 배운 바대로 수행, 닦아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죄송하지만 그 약밥을 혼자 다 먹으신 분이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갖추고 계셨죠? 글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를 갖추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닦으려고 해도 닦을 것이 없어요, 나한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깨달으려고 해도 들은 바가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누가 없다고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을 해줄 때는 그 말의 무게, 그 말의 색깔, 그 말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좋은 말을 해줄 게 아니라 들을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듣는 연습을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다면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 굉장히 쉽게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땅에는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가서 스승님들께, 많은 스님들께 가르침을 배웠던 것 중에 제 자신을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들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렸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 그때처럼 공부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라는 게 생기고 잘난 내가 생기고 아는 것이 생기고 내 말이 맞다라는 편견이 생긴 뒤라서 저는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는 고마워요. 정말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는 선지식을 스승을 찾으려고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무슨 그 아까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스님의 일화처럼 좋은 말을 해준다. 그분에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뻔히 어떻게 해야 고칠지가 보이는데도 약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저희 스승님께 그렇게 보였을 거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아, 저분은 이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만 고치면 저분 정말 인생이 달라질 텐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텐데 하는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항상 저는 잘 지켜봅니다. 뭐를? 듣고자 하는지.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건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나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아, 나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야.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을 거야. 난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울 거야 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식을 찾고 문사수를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지만 그분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도 제가 제시는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누군가가 쓴소리를 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가 비록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정말 여유롭고 유연하고 큰 마음을 가진 수행자들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누군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먼저 들을 귀가 열려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하는 수행자이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대답이 안된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제가 그분을 몰라서 이런저런 대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죠, 그죠? 네,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악한 업을 지을 거예요. 쟁기로 갈았다니까요.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나 먼저.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이걸 놓지 않는다면 그런 분한테 대화하는 것도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를 진행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남성분들은 아, 왜 이렇게 멋이 없어요, 못났어요 하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멋져질 거예요. 정말 자유로워질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요. 조금 더 용감해지자고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내진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남성분들, 또 우리 여성 불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BTN 스태프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저는 여기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계셔서 저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시다가 건강하고 밝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들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선자를 만나는 것은 즐겁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 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딸기 좋아하시나요? 서량 딸기의 경우 가을에 모종을 심고 겨울에 수확을 하는데요. 첫 꽃대가 올라오면 과감히 이 꽃대를 꺾어야 한다고 합니다.
1: 꽃대를 꺾는 이유는요. 첫 꽃대를 꺾어주면 식물이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린다고 하고요. 이후 꽃대에서 더 많은 양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네요.
0: 꽃대를 꺾어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실험과 실패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힘듦, 고통,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1: 맞습니다. 지금 지쳤나요? 아니면 힘든가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우리에겐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절 금지! 네.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보자고요.
0: 나상도,
1: 취혁진의 쾌남 열전!
0: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취혁진입니다. 오프닝에서 서량 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꽃대를 꺾어줘야 되는군요. 야, 형님 집에 식물 많잖아요.
0: 꽤나 있죠.
1: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0: 몰랐어요.
1: 아, 몰랐군요. 예,
0: 식물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예. 생존율이 한 5% 미만입니다.
1: 힘든 곳이네요.
0: 다양하게 제가 키워봤는데 예. 제가 또 햇빛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햇빛을 많이 보니까
1: 아니 그 친구들은 보게 해줘야죠.
0: 싫어요.
1: 그럼 왜 키워요?
0: 저와 한 몸인데.
1: 야, 아니 그러면 집에 있는 식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최애 식물?
0: 지금은 이제 뱅갈 고무나무가 제일
1: 뭐라고요?
0: 뱅갈 고무나무라고.
1: 뱅갈 고무나무.
0: 예, 생존율이 굉장히 저희 집에서 더 버틴 애들이에요.
1: 아, 예. 강한 친구네요.
0: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만 버티고 예. 한 그루는 제가 딴 데 갔어요.
1: 그럼 일부러 뭐 이렇게 숨을 죽이려고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0: 아유, 무슨 제가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요새는 또 재미를 들린 게 과일을 먹잖아요. 예. 그럼 씨앗이 있어요.
1: 그쵸.
0: 씨앗이 예. 나오는데 그걸 말려가지고 예. 약간 휴지 위에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얹어 놓으면 예. 이게 발화가 돼요. 예. 그걸 또 심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1: 걔네도 죽잖아요.
0: 지금까지 생존율 0%.
1: 아, 예.

0: 씨앗도 뭐 심으셨다고?
1: 멜론.
0: 멜론 씨앗을 심으셨다고?
1: 예, 이게 칠갑산 멜론이라고 청량에서 가지고 왔는데.
2: 희한하네.
1: 예, 뭐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없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야. 자,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함께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ARS 060-800-7000번 BTN 불교 TV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너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0: 나와주세요.

0: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2: 아유, 좋습니다. 저는 뭐 아연 씨가 너무 이렇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있으니까
0: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어야 돼.
2: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1: 안녕하세요. 전국 탑텐가요 쇼 토요일의 여인 배아현.
2: 토요일의 남자 나상도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0: 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반갑습니다. 씨가
0: 네, 안녕하세요. 네,
2: 최혁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0: 뭐 요즘 이렇게 뭐 라디오도 하고 우와.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2: 예, 그럼 라디오 하러 오시죠.
0: 예, 예, 예,
2: 좋습니다. 다시 바꿔주시고.
0: 재밌네.
1: 네, 예. 네.
2: 참 어색하다. 오늘은 좀 메인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아연 씨의 노래를 들으면 불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아, 거짓말.
0: 아, 진짜로.
1: 에이.
0: 아, 진짜 맨. 아, 그러니까
1: 믿고 불안하게 부른 적이 많았는데.
0: 없어요, 없어요. 저는, 아, 진짜 없어.
2: 저는 상시 불안했어요.
1: 맞아. 왜.
2: 너무 완벽하게 불러서 사람들이 AI라고 할까봐.
0: 그래, 이 말이 더 맞아.
2: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0: 이 말이 더 맞아요.
1: 오늘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2: 기계처럼.
0: 예. 아, 모란동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연 씨는 꽃 좋아하세요?
1: 아, 사실 저는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 다 본인이 꽃이니까.
0: 아니, 본인이 꽃인 거 아는 거지.
1: 아, 맞아요, 예. 예. 맞아요,
2: 맞아요. 이런 논란 마저 어색하다. 평소에 제가 뭐 칭찬 가든 거의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니까.
0: 그러니까. 아, 너무 친하시니까.
2: 바로 좀 얼굴 빨개졌잖아요.
1: 네, 오빠가 왜 그러지 오늘.
2: 그럼 본인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이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 형진 씨와 또 제가 어울리는 꽃도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1: 근데 꽃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2: 또 장미도 있고요, 호박꽃도 있고요, 메밀꽃도 있고요.
1: 저는 그냥 저희 팬 색깔이 레드여서 장미꽃.
0: 레드예요? 네네. 저도 레드예요.
1: 진짜요?
0: 네. 우와.
2: 레드 약간 짙은 레드.
0: 저는 약간 버건디 쪽.
1: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다홍빛, 약간 밝은.
0: 좀 더 밝은 네. 레드고 저는 약간
1: 좀 톤
0: 진한,
1: 다운된.
0: 톤 다운된.
2: 네. 이게 근데 진짜 팬 이게 팬덤 그 컬러 문화가 이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무슨 빨간색도 뭐 붉은스름,
0: 여러 개 있습니다.
2: 붉은 틴티, 빨간, 뻘근, 이게 다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저 버건디란 색깔도
1: 있고. 오빠는 호박꽃.
2: 호박꽃.
0: 네. 주황색 호박꽃.
1: 네,
0: 호박꽃
1: 주황색인가?
2: 네, 주황색이죠.
1: 그래요, 주황색 맞아요.
2: 물을 익으면 주황색일
1: 그리고
2: 거예요.
1: 그리고 마이크도 호박 고구마 하잖아요.
2: 예, 네, 그렇죠.
1: 그래서 호박꽃.
2: 호박 고구마 맞습니다.
0: 이거 잘 어울리네요, 호박이라는.
2: 호박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호박도 익으면 약간 주황색 돌면서 노랗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예.
1: 최혁진님은 메밀꽃? 메밀꽃 하얀색인가요?
0: 메밀꽃이 하얀색인가요? 보라색인가요?
2: 다들 메밀 하시는가? 메밀 국수만 먹어봤어.
0: 되게
2: 모르는 거지.
0: 꽃알못이라.
1: 꽃을 잘 몰라서 그래요.
0: 저도 잘 몰라요.
2: 감자꽃도 흰색이고. 아,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꽃이에요. 괜찮아요.
1: 예. 야,
2: 너무 이게 떠드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빨리빨리
1: 넘어가야 돼.
0: 아무튼 넘어가야 돼요.
2: 넘어갈게요. 자, 편안 초대석 일이 오너라 본격적으로 배아연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배아연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 배아연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배아연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웬만하면 제가 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해보죠.
2: 키워드 네.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0: 말괄량이.
1: 네, 말괄량이.
2: 아, 이게 예전에 그 탑세븐 활동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아연 씨 빼고 거의 다 말괄량이었어요.
0: 다 미성년자.
2: 그러니까 네. 아연 씨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일 맏언니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 본인이 언니처럼 이렇게 다 좀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본인이 말괄량이 아니잖아요.
1: 아, 네. 제 어렸을 때 모습으로 이제 말괄량이를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어렸을 때 말괄량이었어요?
1: 네.
2: 어느 됐어요? 정도의 행동을 해야 말괄량이죠?
0: 그러니까.
1: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희
2: 서울역 갔어요?
1: 아니, 서울역 비둘기까지는 못 가고 제가 잘 다니는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 이제 비둘기 잡으러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요가하시고.
0: 그럼 아연 씨를 막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어머니랑?
1: 네네네.
0: 어떻게 3살 때 그 생각을 하죠?
1: 그렇죠. 저는 땅꽃잎도 달랐고요.
0: 그래서 잡았어요, 비둘기를?
1: 잡고 그냥 다녔겠죠. 잡지도 못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2: 쫓아다녔네요.
1: 그 말괄량이를 항상 억누르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0: 그럼 원래 약간 선천적으로 말괄량이의

0: 성격을 갖고 태어나신 건가? 아니면
1: 네네네.
0: 약간 처음부터?
1: 네, 장난기가 엄청 많고요.
2: 아니, 근데 머리도 이렇게 말괄량이처럼 묶어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2: 머리께서 묶어주셨죠?
1: 그리고
0: 너무 예쁘다.
1: 이거 뭐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묶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0: 이걸 하도 묶어서 눈이 올라갔다고요?
1: 네, 진짜로 항상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시고.
2: 아니, 우리 엄마가 좀 묶어주지. 난 처져가지고.
0: 아니, 이게 묶어야겠다.
2: 네, 묶고 다녀야겠다. 네,
1: 그때부터 제가 눈이 올라가가지고 항상 눈이 좀 짜랍습니다.
2: 이 아예 본인 맞죠?
1: 저예요.
2: 귀엽다.
1: 왜요?
3: 아, 너무 이쁘다.
1: 이쁘진 않고요?
3: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2: 귀여워. 지금 춤추는 것 같은데.
1: 뭘 손 터는 것 같아요. 손 터는.
2: 오른쪽 느낌. 사진 뒤에 아저씨 발에 각질도 눈에 띄고.
1: 아, 네. 우리 엄마이지 않을까 싶어요.
2: 어? 네. 진짜요?
1: 아, 예.
2: 아, 죄송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이지.
2: 탈룰라. 좋습니다. 네.
0: 약간 지금 보면은 육아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아, 되게 의외이긴 합니다. 저는 말괄량의 이미지가.
2: 맞아요.
0: 다음 키워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웃사이더.
0: 아웃사이더요?
1: 네네.
0: 랩을 잘하시나?
1: 오. 난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2: 오, 좋아, 좋아. 다 받아준다니까. 다 받아줘.
0: 아웃사이더.
2: 네. 아, 근데 아웃사이더의 기질이 그렇게 있진 않는데.
1: 저는 그래도 지금 밝아 보이잖아요.
0: 그러니까. 네.
2: 엄청 밝죠.
1: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사춘기가 좀 세게 왔습니다. 네, 거의 원래는 중학교 때 오잖아요. 근데 저는 뒤늦게 고3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그냥 귀에 이어폰만 꽂고 그냥 혼자 돌아다녔어요. 오. 그냥 혼자서만.
3: 그 이유가 있어요? 왜?
1: 그냥 사춘기가 와서 네. 그냥 혼자 있고 싶고
3: 오, 혼자
1: 그냥
3: 있고 네,
1: 사람이랑 있고 싶지 않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웃사이더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불렸어요.
0: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이제 ISFP.
0: ISFP?
1: 네, 내성적이에요.
0: 아. 형 MBTI 뭔지 아세요? 성격을 그렇죠. 나타내는 그런 거 있는데.
2: 아 근데 뭐 다,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뭐 인티제라고는 하는데
1: 인티제
2: INTJ 그건데 뭐 그 질문이 너무 많아서 패스를 많이 했어요. 사실 분석적으로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귀찮아요.
1: 아 정확하게 네. 안 했구나.
2: 네 정확 안 했는데
0: 근데 형 뭐 하나 제대로 이거를 딱 집중해서 못 하는 스타일.
2: 우리 때는 뭐 그 사주팔자나 네. 혈액형 정도까지만
0: 혈액형
2: 네, 하는 걸로 혈액형 A형입니다. 그럼 말 조심하세요. 삐집니다.
0: 알겠어요. 아이고, 잘 알고 있죠.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런데 네. 아현 씨가 아웃사이더. 모르겠어요. 이게 초창기에 제가 아현 씨를 되게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1: 네.
2: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도 약간 요즘에 그러잖아요. 약간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1: 아. 네, 맞아요. 오빠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사회화가 덜 된 배아님이었어요. 25살 때 이제 저희가 같이 네,
2: 네.
1: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잖아요.
2: 네네. 트로시니까.
1: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랑 벽을 쌓고 살았던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근데 이제 트로시니 떴다 이후부터 이제 좀 사회화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좀 성격이 좀 그래도 밝아진 거예요.
2: 제가 볼 때 네. 아연 씨는 이제 오디션을 나와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가수가 된 것도 좋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는 게 네.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화가 좀 됐고 제일 좀 성장을 더 많이 했던 게 이제 미스트로 프로그램 나가면서 아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2: 그쵸.
1: 그러면서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죠.
2: 심지어 네. 또 맨날 혼자 있다가 또 갑자기 언니가 돼버려가지고
1: 맞아,
2: 애들
1: 맞아,
2: 챙겨야
1: 맞아.
2: 되고
1: 말괄량이었는데
2: 네, 저도 마지 출신이잖아요. 네. 오디션 때
1: 그게 참 꾹꾹 누르면서 이제 동생들을 챙겨나가는 게
2: 그러니까요.
1: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0: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1: 위에 오빠 있고요.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삼남매입니다.
3: 오빠, 동생.
1: 네.
2: 남자, 형제 사이에.
1: 네네.
2: 이쁨 많이 받았겠다.
1: 그러니까. 아니요. 네, 치고받고 많이 싸웠고요. 그 여동생처럼 자랐다기보다는 거의 형이랑 남동생.
0: 남자, 형제처럼 그렇게
1: 지냈구나. 남자, 형제처럼. 네. 거의 딱지치기 하고, 막 줄팽이 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저는.
2: 아, 어쩐지 대화가 잘 통하네. 좋아요.
1: 네.
2: 아, 좋은 MC야. 자, 좋습니다. 아, 우리 그러면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볼까요?
0: 네.
2: 다음 키워드
0: 보여주세요.
2: 아니, 근데 오늘 키워드가 왜 이렇게 어둡지?
0: 그러니까.
2: 암흑, 아웃사이더. 암흑?
1: 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20살 초반이었는데 제가 사회가 안 됐다 그랬었잖아요.
2: 네.
1: 그때 제 사람들이랑 벽을 치고 살 때여서 20살 초반부터 제가 데뷔를 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노래만 했었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랑 교류가 전혀 없었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주변에 있던 게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은 다 대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만나면 대화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가수 활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공감이 안 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아, 나 교수님한테 혼났어. 나 뭐 이런 뭐 알바 이런 거 해 하는데 전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친구들이랑도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2: 모르질
1: 있었고.
2: 않죠, 저희도.
1: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창 정말 아, 뭐 가수도 포기해야 되나 너무 우울하니까 암흑으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조금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세상 밖을 나왔던 예, 처음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이제 반려견이 생기면서
2: 구찌야 네.
0: 항상 같이 다니는
2: 구찌야 네. 오늘 안 왔나?
1: 왔어요. 생기면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친구 사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 자체가 사회가 안 됐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네. 많이 배웠어요. 다니면서 이제 그 다른 반려견 주인들이랑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도 건네고 이러면서 조금 많이 밝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암흑에서 좀 많이 밝아진
0: 네, 애기들이 엄청 됐죠. 큰 역할을 해줬네.
1: 맞아요, 너무 큰 네, 효과. 아,
2: 저희가 대기실에 있어도 아연 씨랑 저 보러 오는 사람보다 구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 맞아요. 네,
2: 거의 마스코트가 돼가지고 네. 사실 활동하면서도 이제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밝은 이면에는 항상 짙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무대에서 뭐 조명을 받고 화려하게 노래를 해도 항상 뭐 집에 오거나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외롭고 오히려 더 외로워요. 네, 반대로 더 외로워.
0: 극과 극이 되는 네. 기분이에요.
2: 근데 그 시간을 진짜 잘 맞아, 써야 돼요.
1: 맞아요. 네,
2: 근데 그 시간에 구찌가 함께 해주니까 네. 우리 구찌한테 고맙네요.
1: 네, 맞아요. 제 그 암흑 같은 이 공간에서 정말 구찌가 빛이 되어줘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체도 굉장히 밝아졌던.
2: 네. 아, 이거는 궁금해요.
1: 어떤
2: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고졸이거든요.
1: 네네. 네.
2: 그러면 대학을 안 간 거예요?
1: 아, 안 갔습니다.
2: 그러면 네.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대학을 다니는데 그 캠퍼스의 그 낭만 있잖아요. 좀 부럽지 않아요?
1: 부럽기는 했었는데 근데 또 굳이 또 제가 예,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약간 좀 약간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1: 네, 현실적이에요.
2: 아니, 혁진 씨도 어릴 때부터 이제 네. 아이돌 그 연습생도 하고 데뷔를 네, 하면서 네, 네, 네. 솔직히 뭐 그런 대학의 낭만 이런 걸 못 느껴보지 않았어요?
0: 저는 그래도 좀 느낀 편이에요.
1: 오.
0: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학교를 다니다가
1: CC
0: 아니 학교요. 아, 네. CC 아니 학교.
1: CC 커플 이런 것도 안 하죠?
0: 아니요, CC
2: 낭만 있네.
0: 아, CC 해봤어요. CC 해봤어요. 네.
1: 아,
0: 해보긴 해봤죠.
1: 부럽다.
2: 네, CC 시비 걸려가지고 씨 이렇게 했죠.
0: 그 CC 말고.
2: 아, 그래요?
0: 해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보고 이 사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안 해보진 못해. 아, 뭐 그래도 해보긴 해봤으니까 아연 씨보다는 그래도 조금
1: 예, 좀 즐기셨구나.
0: 뭐, 그나마.
2: 에허. 야, 그 대학생활. 즐기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1: 그치, 능력이 있다.
0: 요즘에는 진짜 막 유치원, 초등학생, 막 중학생부터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한 늦어도 한 고등학생 20살 때면은 그래도 운 좋게 데뷔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완전 포화 상태지만 그때는 조금 그래도 길이 좀 열려 있었기 때문에
2: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과연 좀 긍정적인 내용일까?
0: 제발 좀
2: 이렇게, 제발 좀
0: 어두운 거 말고
2: 좋은 얘기 좀 하고 싶다.
0: 그래.
2: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0: 보여주세요.
2: 에헤이. 아프다.
0: 아프고 네. 어둡고 이거 뭐.
1: 그래서 다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20살 때로 다시 돌아갈래? 하면 저는 절대 아니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0: 그럼 혹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니면
1: 없어요.
0: 지금이 그냥 최고.
1: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통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화가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간의 이런 교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대로 배우게 해준 게 미스트롯 3에서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성장통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사람이 된 네. 그런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2: 그 전에 얼마나 사람이 아니었길래 계속 뭐 성장통에 뭐 사회가 덜 되고
0: 그러니까.
2: 그 정도 아니에요, 본인.
1: 아,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고 아, 이 사람한테 그냥 눈을 피하게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좀 아예 교류가 없었어요.
0: 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1: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랑 소통 자체를 안 하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모르.

0: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아예. 그리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1: 그러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었었어요? 그 뭐 누구 사람에 대한?
0: 아무래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또 사춘기도 또 세게 오면서 좀 그게 더 컸죠. 아. 예, 그게 겹치면서.
2: 예. 아 근데 이게 삶이라는 게 네. 요즘에 그 100세 시대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냥 인생을 약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오해가 끝나면 클리닝 타임이라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야구가. 근데 지금 보세요. 20대잖아요.
0: 30살.
2: 30대예요? 네. 그럼 3회 초예요, 이제. 야구 9회까지 있는데. 네. 인생 아직 남았는데 뭐 이렇게 고통스럽고 네. 암흑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아연 씨는 오히려 반대예요. 본인한테 되게 깐깐하고 네. 남한테 오히려 이런 좀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해요.
0: 아 진짜.
3: 맞아. 네,
2: 저도 항상 제가 잘못해도 혁진 씨가 탓을 해요. 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진짜.
3: 맞아. 아, 네가 보면서 많이 배워요. 네.
2: 제가 말을 틀려도 아 네가 쳐다보고 있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3: 네. 형 이제 곧 오해여가지고 네. 얼마 안 남았어.
2: 좀 쉬어야 돼. 클리닉 타임이라.
3: 쉴 타이밍이 나서.
0: 아 타이밍. 네. 네. 네.
2: 그래가지고.
0: 아니 꼭 저렇게 얘기해도 나 삼도 오빠가 진짜 사람을 잘 챙겨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아 역시 네. 파트너 챙겨주는 건 우리 MC밖에 없네요. 네, 좋았습니다.
3: 진짜 잘 챙겨주고 진짜 잘 삐지고 그래요. 네. 네.
2: 그러니까
3: 여러 가지 많이 하십니다.
2: 예. 정확한 말로 가지가지 한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봐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키워드. 긍정적으로.
3: 대박 좀. 아 이제 부정적인 나무 건너뛸게요 그냥.
2: 일기장? 네. 네. 일기장이랑 어? 그래도 괜찮네. 네.
3: 일기장.
0: 아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라디오를 하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이야기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그런 이야기 인생 이야기들을 많이 적는 것 같아서 일기장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일기장으로 했습니다.
2: 사실 뭐 저희도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기존의 방송 녹화는 어쨌든 소통이 부재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라디오 유튜브를 할 때는 일단은 뭐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그런 면에서는
3: 맞아요.
2: 예, 많이 기억에 남긴 해요. 예, 근데 BTN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는 모든 가수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예, 지금 그 DJ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0: 1년 몇 개월 되지 않았을까요? 1년 2개월 됐다고 합니다.
3: 1년 2개월. 네.
2: 그러면 제가 선배인가요?
3: 얼마나 되죠?
0: 누가 선배님이세요?
2: 어허! 죄송합니다.
0: 제가 선배님이시군요.
2: 네. 죄송합니다.
3: 키가 점점 크세요?
0: 네.
3: 키가 점점 커요?
0: 아, 아니요, 그대로.
2: 아니요.
3: 와, 그냥 모델 같아요.
2: 아우, 키가 좀 압도적이죠.
0: 일주일 선배님? 일주일?
2: 아, 일주일 선배님? 아, 일주일은 동기죠.
0: 아, 그러면 동기인가요? 아, 이 정도면 동기인가요? 아,
2: 동기죠.
0: 아, 알겠습니다.
3: 아니, 별빛 달빛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네. 별빛 달빛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BTN 라디오 유튜브와 또 네이버 TV 울림 앱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2: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아연 씨가 키가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옆에 서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 오빠가 키가 커서 그래요?
2: 아니요, 그게 아니라
3: 아니, 큰 편이라고 그러지.
2: 네. 이게 아연 씨가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하다 보니까
3: 모델 같은 비율.
2: 거의 진짜 180. 저 컨디션 안 좋은 날은 2m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170 정도밖에 안 되죠. 70?
0: 네, 170. 네.
3: 여성분이 70이면 형 엄청 큰 거죠.
2: 아니에요. 근데 보기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은.
0: 아...
3: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팔다리가 길고 어떻게 말랐고 얼굴이 작아요.
0: 팔다리가 커요.
2: 그러니까요.
0: 팔다리 씨가.
3: 완전 모델 비율이에요.
2: 그렇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커 보인다는 거예요.
0: 에이.
2: 실제 키보다. 전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0: 아...
2: 누가 보면 180이라고 믿는 줄 아니까.
0: 180으로. 예.
2: 좋습니다. 다음 코너 가보겠습니다.
3: 솔직한 남편, 아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배아연 씨에 대해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배아연 씨의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우리 배아연 씨 팬분들께서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배아연 가수님 팬입니다. 제가 배아연 가수님한테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0: 가수 생활하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가장 애정하는 숫자와 가수 생활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2: 숫자가 궁금하실 수도 있구나.
3: 숫자?
2: 되게 신선하다.
1: 네. 아, 이게 근데 숫자에 따라서 약간 뭐 이거 심리 게임 이런 건가요?
2: 그런가?
3: 근데 있습니다.
1: 있어요?
3: 제가 항상 이제 마이크 번호가 있어요. 네. 마이크 번호가 예전에는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커스텀 마이크를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일반 마이크를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항상 받았던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거든요.
1: 4번?
3: 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1: 우와. 아니, 보통 우리가 4 하면
3: 안 좋을 것 같아요.
2: 그치.
3: 네. 근데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순서, 뭐, 제가 가수가 되기 전에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이제 그런 대회, 각종 대회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참가번호 4번일 때 항상 좋은 성적을 얻었었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좋아하는 숫자 하면은 4번이
1: 있어요. 본인의 되게 길한 그런 느낌이 주는 숫자구나. 우리 혁진 씨는?
2: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
1: 네.
2: 내가 그럼 이거면 되고 이게 아니면 내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싶어서. 근데 그나마 좋아하는 거는 숫자 2를 좋아합니다.
3: 2?
2: 예. 네, 제가 그러니까 뭐 큰 이유는 없고요. 제가 92년생이고 생일이 2월 달이고 네. 또 2월 28일이어서 2가 많이 들어가서
3: 그럼 2년이 있네.
2: 왠지 그냥 2 같은 느낌.
3: 5번은요?
1: 전 7이죠, 7.
3: 럭키 세븐.
1: 그냥 럭키 세븐이니까 옛날부터
2: 행운이.
1: 아, 그리고 저희는 학생 수가 되게 작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이제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출석 번호가 다 거의 전부 7번이었어요.
3: 어? 네? 왜?
1: 걔들이 그대로 진학을 하니까 거의 그대로.
2: 김씨니까 또 아끼고.
1: 김씨니까 전부 7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 그렇구나.
1: 전부 7번.
2: 근데 저 지금 진짜 소름 끼친 게 있어요.
1: 왜요?
2: 아까 모란 동백 부르셨죠?
3: 네.
2: 그 마이크 번호 확인하셨어요?
3: 안 써있네.
2: 안 써있어요?
3: 네, 안 써있습니다.
1: 안 써있는데 왜 소름...
2: 우와! 깜짝이야,
1: 진짜.
2: 우와, 진짜.
1: 74번이에요?
2: 아니, 보여드려.
1: 이거 말 맞춘 거예요?
2: 아니,
3: 거짓말하세요.
2: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3: 아니, 이거 우리 작가님이랑 미팅할 때도 얘기 안 한 얘기예요. 4번.
1: 그래요?
2: 아니, 어머니가 4번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 보통은 이렇게 이거 혼자 마이크를 가지면 1번을 주는데.
2: 그쵸, 무조건 1번이죠.
1: 야,
3: 4번. 마이크 잘 뽑았다.
2: 와, 대박.
1: 내년 연말에도 좋은 일 생길 것 같습니다.
3: 4번.
1: 야. 자, 이로 인해서 제 7 얘기는 그대로 넘어가고.
2: 예. 너무 약했어요, 형. 4번 너무 셌어요.
1: 좋습니다.
2: 대박이다.
1: 자, MS00님께서 가수 생활하면서 후회한 적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있겠죠.
3: 예.
1: 누구든 뭐 다 있으니까.
3: 누구든 다 있죠. 제가 그 첫 번째 오디션 얘기해도 되나요? 어디인지?
1: 얘기했는데.
3: 네, 트롯신이 떴다.
2: 그게 첫 번째예요?
3: 네. 프로그램 전에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이제 그 기회가 너무 안 보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만두고는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께서 열심히 또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에 또 관둘 수는 없고 근데 앞은 안 보이고 이래서 그때 많이 이제 가수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이건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가수분은 없을 것 같고 형님도 그랬던 적이
1: 제가 제일 길게 했을 거예요.
2: 형은 진짜 너무 오래
1: 했으니까. 보통 이제 뭐 어떠한 꿈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아연 씨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을 달려가다 뒤를 돌아봤을 때 너무 힘들게 이렇게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그때 좀 그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그만두고
3: 다른 걸
1: 일반 좀, 일반적인 직장을 갖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이게 또 꿈이라는 게
2: 맞아요.
1: 쉽게 포기가 안 돼요.
3: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그게 아깝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3: 그러니까.
2: 그런 시간들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버텼기 때문에 배현 씨가 있고 나성도 씨가 있고 또 최혁진이가 있고 또 팬분들 앞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1: 성장통!
3: 성장통.
1: 성장통이에요.
2: 좋습니다. 야, 좋아. 잘하셨습니다, 우리.
1: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질문 주세요.
4: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 살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4: 배한 씨,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건강 꼭 챙기시고 파이팅 하세요. 지나온 시간

0: 가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1: 기억에 남았던 순간.
2: 누가 봐도 밑에 보면서
3: 누가 이거 읽고 계시죠? 읽고 있어.
2: 네, 이용현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수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3: 아, 근데 이거 하나만 뽑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4: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지금은 그래도 팬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으시지만 없었을 때, 근데 한 몇 분 안 계셨을 때 한 팬분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대전에서 그 3단 케이크를 이제 제 그 노래 나온다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타고 3단 케이크를
2: 들고요?
4: 직접 들고 오셨던 그런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1: 대박이다.
4: 그분이 안타깝게 이제 그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가수 활동하면서 그때가 제일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 절대 잊지 못하는 팬이다라고 이제 항상 말을 하고 다닙니다. 네.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2: 그분은 이제 평생 평생 보내실 것 같은데.
1: 네. 아연 씨한테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순간을 남겨주시고.
4: 네. 네. 근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차도 없으시고 막 고속버스 3단 진짜 엄청 크잖아요. 그 케이크를 막 이고지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저희가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연 씨 팬분들께서 이제 오시면 그 트럭을 몰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4: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딱 중간에 딱 이렇게 파킹을 딱 하시면 온 차가 그냥 팬덤 색깔이에요. 팬덤 색깔. 아연 씨 얼굴도 이따만 해가지고. 네. 그 보고 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4: 근데 그 처음으로 지금은 다른 분이 몰고 다니시지만 그 처음으로 그 트럭차를 몰고 다니셨던 분이 지금 아프세요. 그래서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꼭 이겨내시라고 여기 쾌남 열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트럭 하니까.
1: 아연 씨의 노래가 치유가 될 겁니다.
2: 이거를 보시고 진짜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꺾기인가 문화재 배아연 가수님을 응원하는 팬입니다. 배아연 가수님 MBTI가 ISFP로 알고 있어요.
4: 피로
5: 살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가까운 가족들에겐 좀 잔소리를 듣지는 않는가요? 궁금합니다.
1: 근데 지금 팬분들 성격이 확실하시네요.
2: 왜요? 되게
1: 아니
2: 무게감이 있으시고
1: 그리고 일단은 얼짱각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아래 땅 거
2: 아니 이게 좀 나중에 알려줘요. 이게 남성분들이야 모르는 거
1: 다른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찍었거든요.
2: 이거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찍으시는 거야 왜?
4: 가수도 사진을 잘 못 찍거든요. 셀카나 이런 걸 잘 안 찍어서 저도 셀카 잘 못 찍는다, 방티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1: 제가 최근에 DM 보냈죠.
4: 그래도 뭐라 했지 조금만... 오빠가? 네? 뭐라 했죠?
1: 그 예전에 그 김수희 선생님 M.O. 부를 때 모습 같다.
4: 왜 이렇게 입술 색깔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예. 전 진짜 예쁜 표정과 예쁜 각도로 활기차게 딱 찍어서 했는데 오빠 뒤에 야 너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보이냐? 막 입술색도 막 없다 막 이러니까. 아무튼 셀카를 제가 잘 못 찍습니다. 저희 팬분들도 가수 닮아서 그래요.
2: 우리 팬분들이 이제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1: 그러니까요.
2: 이거보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예.
1: 그리고 저 P를 성향이 계획성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4: 맞아요. 무게.
1: ISP 뭐
2: 즉흥적.
1: T랑 P 차인가?
2: 아니 P랑 J.
1: P, J. 네.
2: J가 좀 계획적이구나.
4: 계획적. 네. 오빠 계획적이시죠?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미리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1: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2: 근데 내가 아는 형 약간 반반 같아.
1: 저는 진짜 반반인 것 같아.
2: P반 J반인 것 같아.
1: 그래요? LI 모르겠다도 있고. 근데 LI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4: 어떠세요? J세요? P세요?
2: 저는 완전 J.
4: 진짜요?
2: 네, 완전 J인데 P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J여서.
1: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J예요. 거의 이선이.
4: 네. 저는 이제 P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J세요. 그래서 이제 막 방청소 오빠 빨리빨리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옷 같은 것도 바로 벗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정리를 안 하니까 그 잔소리 많이 듣죠, 아빠한테. 근데 그래서 아빠한테 웬만하면 1층에 내려오지 말라 그래요. 안 보면 되니까.
2: 그러면 이 피의 성향 때문에 뭐 어머니랑 뭐 다
3: 엄마도 피해요.

0: 그래서
1: 같이 피세요? 아버지만 제이세요?
0: 네,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못하죠. 엄마도 똑같으니까.
2: 전지 아버지가 흰머리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1: 아, 힘드시겠다. 아버지 힘드시겠어요.
0: 네.
2: 자,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양 가수님 팬입니다. 아양 가수님
1: 닮았어요.
3: 항상 이제 바쁜 스케줄로 공연 다니시고 방송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체력 관리하시면서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0: 관리.
1: 이소정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스케줄이 바쁠 텐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2: 안 합니다.
0: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살기. 그러면은 괜찮던데요? 이겨내시던데요?
3: 그렇죠.
0: 네.
1: 긍정적인.
0: 저도 배우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이 재밌지가 않아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어, 맞아.
3: 보통 근데 재미로 운동하는 사람 있나요? 그 남궁진 씨 빼곤 없지 않나요?
0: 아 근데 있더라고, 재밌게 하는
3: 진짜요?
1: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3: 맞아요. 그렇죠. 네. 힘들죠.
1: 아 배현 씨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정 듬뿍 담긴 영상 보내주신 배현 씨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쾌, 상쾌, 통쾌했던 영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나상도
1: 취업진의
3: 편안열전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배현 씨에게 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배현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어떤 곡일까요?
0: 아 조약돌 사랑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키워드를 만들어준 이제 꺾기의 달인 꺾기의 문화재를 만들어준 노래라고 생각해서 조약돌 사랑입니다.
1: 그럼 이 노래 한번 직접 한번 불러주시면
0: 네네.
1: 어우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자 그럼 배현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조약돌 사랑 박수로 청해 드리면서 배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배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마이크 조약돌 사랑.

0: 팬분들 되게 경찰할 뿐.
1: 여경, 여경.
2: 없어요.
0: 돈이 없는 것 같아요.
1: 홍국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3: 사랑해요, 배아현. 먹이여왕 배아현. 따뜻한 가슴이?
1: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0: 아,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4: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네. 유트로 트롯을 추천합니다. 아... 제목은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0: 꺾어서? 올려서?
1: 아, 진짜?
0: 좋은데? 꺾고 돌리고 사랑하고.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0: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탕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결코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악행을 먼 옛날에 저질렀건 또는 남모르게 저질렀건 간에 그 무엇이든 방심이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갚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했다면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이 옛날에 한 것이든 남몰래 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근심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선 이제 강의 이전에 질문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칠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칠보라는 건 일곱 가지의 보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일곱 가지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칠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칠보는 또 이제 칠각지라고 얘기를 해서 일곱 가지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수행을 바로 칠각지 수행, 또 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보타품에 나와 있듯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으로 놓고 본다면은 칠각지로 놓고 보면 정진각지라고 해서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생각도 견고하고 또 육체적으로 견고해지는 뭔가 좀 굳건한 그런 마음의 보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이라는 것은 이제 칠각지로 보면 택복각지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우리가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해가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이 택법각지인데 은에 해당하고,

또 이제 유리라는 것은 희각지에 해당하는데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청정 이런 뜻이죠. 깨끗함.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건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핍박, 스스로의 핍박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롭고 또 기쁨의 마음 이러한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칠보 중에서 유리로 본인이 장엄된 마음이나 또 현상계 유리라는 것은 우리를 청정과 선택을 가져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쁨. 이 자거라는 것은 이제 칠각지의 경안각지라 해서 이 가볍고 편안한 그런 마음.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손익을 따졌을 때 이익이다 그런 얘기죠. 편안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가벼운 생각을 갖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게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함, 평온함을 이제 자거에 비유를 하고 그 마음의 보배. 거기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은 우리가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지형상으로 보면은 뭐 양자가 들어가는데 뭐 밀양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담양은 대나무가 잘 큰다네 보니까 그 기운이 있다는 거죠. 결국 칠보에도 기운이 있는 거고 또 곡자가 들어가면 온천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자라든지 뭐 도곡이라든지 뭐 부곡 또 뭐 우리 상계학에도 파면 나옵니다. 우리 절 밑에 파면 나옵니다. 온천이. 그러듯이 그러한 칠보의 기운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만호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 이게 사각지라고 합니다. 버리사자를 써서 버리는 마음. 이것도 수행이죠.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그 모형화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것이.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어둠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형상화했을 때는 어둡고 뭐 좀 음침하고 침침하지 않습니까? 밝으면 이제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그림자라는 것은 밝음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밝음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림자와 밝음, 고락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괴로움은 안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또 즐거움만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밝음 속에는 항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없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정말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이 있고 평온한 세계가 있는데 꼭 우리는 한쪽으로만 받아들이는 본인의 입맛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도 버리는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수행 또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는 바 그대로 사는 거죠. 뭘 본인이 능력도 안 되는데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시리에 빠지고 실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 밝음의 이면인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고 즐거운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일종의 버린다는 것은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버리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 정각지라고 합니다.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바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정에 할 때
정의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 어떤 진주를 뭐 차고 다닌다든지 진주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현상계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이 동요가 안 된다는 것은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삶을 열심히 잘 살 수가 있다. 근데 주변에 뭐라 흘든 말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동요되고 끄달려가는 것이 결국 그게 번뇌고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떤 이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로 체험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긴가 민가 헷갈려요, 그게. 그런데 어느 이론 쪽으로라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어떤 호흡에도, 호흡하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은 누가 좋다고 하면 그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데 그게 동요된 마음이 결국은 번뇌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절에서도 사경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경을 좀 서운하고 또 시대에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괴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신 분들은, 근데 많이 써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이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양이 질보다 모든 것도 아니고 또 양이 질보다 이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을 쓰더라도 그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야지 그게 사경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몇 번을 썼다 이것은 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독송도 마찬가지예요. 독송도 뭐 내가 몇 번을 읽었다, 뭐 지장경을 몇 번을 읽었다, 법화경을 읽었다 그건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본인 마음 속에 수지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지 독송 해설 서사는 바로 보조적인 수행이고 수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비로자 나불이란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으로 불러야지만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름으로 몇 번만 불렀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새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경도 그동안에 뭐 수백 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몸도 상해서 지금은 뭐 사경 못 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공덕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사경을 해본다면은 처음부터 한자 한자 새기고 또 우리가 한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 뜻을 새겨야 되는데 뭐 좋다고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해가지고 뭐 폼 잡을 일이 있어요, 그게?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문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동요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을 해서 정말로 또 말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보살 입이다고 그 말대로 뭐가 되기 때문에 보살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법화 행자들을 비방하는 것도 큰 죄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한테 돌아가는데. 그런데 자꾸 법화경을 한번 접어들었으면은 거기에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흔들려요, 그게. 누가 뭐라고 흔들리는데 그게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말로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 법신인데 상주 불멸하고 근원적인 하나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주에 있어서 내가 그 어떤 발언이라든지 소원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곳에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고 유지시켜주는 그 근본적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에요. 그게 법신은 온유하고 상이 없는 무이상이다.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께서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러니까 연기적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실상을 깨달으신 거죠. 그게 연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화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란 말은 그런 얘기에, 무아는 대연이라고 해서 인연을 기다려서 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상무아입니다. 그게 인연이 되면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이 돼서 생기고 없어진 것의 근본적인 하나, 그것을 바로 관을 해, 실상을 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방법은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듯이 조용히 앉아서 실상을 관해라. 실상의 내용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유여허구 마치 홍처럼 하라는 것을 관을 해라 그 말이죠. 모든 부분은 무량어처 삼매 한 곳에서 나왔다, 근원적인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을 관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제업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업장이 사라진다. 이 법화경은 대학생이 공부하는 공부인데 자꾸 본인들은 대학생이 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대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직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 그 말이죠. 동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정이란 말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주를 차고 다니는 진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가진다. 우리가 곰곰이 가슴에다 손을 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행위를 합니다. 수준이 다 돼 있는데도 달의 밑바닥 가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게 왜냐하면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전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뭐라 하겠다 누가 뭐라 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정리를 해야죠. 그게. 무상과 무아는 근본적인 게 뭐냐, 실체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인연 과합으로 인해 가지고 실체가 없는 공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실상이고 인격화해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로자나불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불러댔는데 그게 감흥이 오냐 그 말이죠. 그게 의미도 모르고 학습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데서 체험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화두를 잡아도 왔다리 갔다리,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고 이 경전을 봐도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고 금강경의 뜻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를 깨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다고 자랑하는 것이 금강경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면 그게 맞지도 않지 않냐 그 말이죠. 모순이죠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상을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상이 좋니 저 상이 좋니 그러면은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말과 행이 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들은 각행원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알았으면 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근원적인 힘, 에너지, 이게 법신인데 그 법신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마음이죠. 흔들지 말아라. 또 버리는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때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소신공양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월이라고. 뜻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미혹이에요.

무상한 거 모르면, 무상한 거 뭐라 모르면 미혹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모든 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뭐 중도 실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매교라는 것은 염각지라고 그랬죠. 이 생각이 정리가 된다. 생각의 확고함. 우리 생각의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라는 보물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 칠보에 대한 금은 유리 자가 만호 진주 매개. 우리들이 필요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칠보탑의 법화 칠보탑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어서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페이지 마지막 줄 24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은 한량없는 다라니와 걸림없는 요설변제를 얻어 심히 깊고 미묘한 개송을 연설하고 유의해서 법에 청정한 못에서 목욕하고 혹은 뛰고 날아서 신족을 나타내며 물과 불에 들어가고 나오되 몸은 자유롭네. 예, 부처님의 그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잘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신이에요. 우리 공덕을 짓고 이런 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보신인데 이 선업을 우주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선업을 지으면은 남을 도와주면은 나에게 돌아온다. 공덕이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보신입니다. 그 공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공덕을 지어라 그 말이죠. 남을 도우면은 그게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을 도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에게 잘해줘라. 남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질책을 한다든지 또 책망한다든지 이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누구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 서야지만 이해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기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남이 나에게 질책으로 책망하면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왜냐? 그걸 받아들이면서 업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은 삼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 서 봐야지 알지. 뭐니 본인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공부한 사람은 특히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책망하지 말고 본인이 책망을 들으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보신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보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한량하면 다라니. 왼쪽에를 보시면 무량 다라니라고 나와 있죠. 다라니란 말은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막는 것을 이제 다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은 그러한 공덕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 다라니죠. 선업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업을 같은 똑같은 출발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지만은 그 선업의 공덕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삶이 어떤 사람은 제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함이 있는 것은 전부 그 선업의 공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을 쌓아야 된다. 제약막작 중선공행이란 말이 다라니. 그러니까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다라니죠. 결국은. 그럼 무량 다라니를 얻는다.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무량 다라니를 얻기 때문에 선업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무예 요설 대변제라고 그랬잖아요. 걸림없는 요설. 대변제란 말은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을 변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뻐하면서 가르침을 설하는 것, 말을 할 때도 기쁨이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변제, 무예 변제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심히 깊고 미묘한 개송을 연설하고, 이 개송이란 말은 19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연설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믿는 마음 가지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연설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할 수가 있다. 유의에서 법에 청정한 곳에서 목욕하고, 유의란 말은 기뻐하는 것을 유의인데, 상대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유의라고 해요. 상대방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유의. 그러니까 소신대로 법을 설하는 것이죠. 또 법에 청정한 못,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조욕 법청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욕이란 말은 목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법청거. 이 거라는 것은 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에 청정한 또랑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다.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고 부처님의 법에 그 법수로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하다 그 말이죠. 우리 영가님도 관욕이라고 그래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법수예요. 그게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 약, 비 등 현 신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뛰고 날아서 신족을 나타내면, 신족이란 말은 신족통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 못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간다. 결국 자유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고 난단 소리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이 자유자재하고 발전이 있고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겸행수행, 수지독송, 해설서사의 5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베풀어주고 잘해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물과 불이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나오되 몸은 자유롭네. 그게 몸의 자유로움이라는 얘기죠. 물과 불이라는 것은 장애, 막힘, 박해, 유혹, 우리가 말하는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본인이 힘들고 핍박당하면은 바로 법화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행자들은 앞으로 발전만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확고히 가져야 돼요. 왜냐? 부처님을 크게 믿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그 기운을 우리는 도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경전에 있는 것은 애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고 애우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계속 있고 그러는 거지. 계속 생각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불에 들어가더라도 또 물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수재, 풍재, 화재라 해서 삼재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근데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교생활은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많이 알더라 그대로 믿음이 갖고 오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어쨌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살지인, 그런 살지인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자유롭고 마음이 평온하고 또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보다도 행복이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의 법륜상은, 법륜상이란 말은 가르침을 설하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륜상은 이와 같이 청정하고 가없고 끝이 없다고 말이죠. 깨끗하고 끝이 없고 생각하기도 어렵나네. 이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왼쪽에 보면 난사이라고 해. 불가사의하다. 가르침이 불가사의하다. 그러한 스승 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애란 말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열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오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부처님은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처럼 못 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부처님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공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우주의 이치에 맞게 잘 해주면은 선업을 쌓으면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공덕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이 그게 돌아와. 집안 사람들을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은 내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바람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를 잘해주면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사람들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이런 얘기를 집에서 가서 좀 해요. 절에 가니까 스님이 그러는데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절에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불 놔뒀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안 씁니까? 좀 쓰지. 절에 가니까 스님이 꼭 집안 사람들을 잘해주라고 남편한테 반찬도 잘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잘해주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아마 차로 아마 이렇게 태워다 줄 거예요, 아마. 예? 절에 빨리 가라. 절에 가가지고 부전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대접받는 것 아닌가요? 이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본인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다니까, 그게. 돌아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인과의 소치야. 인과가 둘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은 함부로 행동을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 부처님의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생각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부처님 옆에 항상 계시는데 허튼 수작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혼자 있더라 하더라도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의 도구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나오죠. 법화경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최고의 가르침.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쭉 배우는 것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한 바탕이다, 그 말이죠. 기초적인 가르침이야. 그래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왕들이 배우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거지들이 공부하는 것을 한다든지 어디 집사들이 공부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방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점잖은 얘기하니까 잘못 알아먹더라고요. 그게 바보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알아먹어. 점잖으니 방황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봐. 그래, 방황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자극이 올라간 건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 떨어지냐고 말이요. 그래, 직연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이라고 맨날 입으로 하면 뭐합니까? 해탈을 보니 했다는 걸 직연을 해야지만 떨어지지 않지. 괴로워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사이란 말은 불가사의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불가사의하다.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머리 숙여 귀의한다 그 말이죠. 여기는 개수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천수경 보면 개수관음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 함께, 우리들이 다 함께 이 머리 숙인다는 말은 존경, 귀의라는 뜻이죠. 존경하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귀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법륜,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전법륜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리는 것이죠. 법륜전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굴리실 때, 때란 말은 때를 맞추어, 잘 때를 맞추어가지고 적절할 때 굴리신다 그 말이죠. 그때 때, 그래서 이 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때를 적절히 맞춰가지고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때를 잘 맞춰가지고 굴리신 데에 귀명하나이다. 귀명합니다. 머리 숙여 맑은 음성에 귀의하나이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귀의한다는 뜻이고, 맑은 음성이라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음성이라고 얘기했죠. 아름다운 말, 편안한 음성. 전번에 우리가 파량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고 말이죠. 부드러운 유연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들도 말이 좀 부드럽게 해야 돼. 유연한 마음, 유연한 음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숙여 12인연 4제 6도 법문에 귀의합니다. 이 12인연 4제 6도 법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사제는 바로 고집멸도죠. 이 고집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들의 인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이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 열반의 인과에 대한, 멸도에 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세 번을 굴리는 것을 삼전 12행이라고 하고, 12연기는 두 번을 굴리죠. 재전이라고 하고 육바라밀을 한 번 굴린다 그 말. 이 세 가지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성문과 영각과 보살도 하나다. 결국 일불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세존께서 지난 과거 한량없는 겁에 마음과 몸을 다해 여러가지 덕행을 닦고 익히시어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용과 신왕을 위해 널리 모든 중생에 미치도록 하셨네. 보면은 이제 왕성 무량겁이라고 나와있죠. 무량겁이라는 것은 이 한량없는 겁,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찰나가 뭐 75분의 1초라고 그러는데 1찰나에 90겁이 윤회를 해버린다는 거죠. 1찰나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속도가 이 그 전자 공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찰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장 긴 세월을 이제 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겁나게 많은 세월이 겁이요. 무량겁. 그런데 왕석이란 말은 오랜 세월을 옛날에,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오래 전.
지난 과거

그러니까 세존께서, 부처님께서는 지난 과거 한량한 겁 동안에 전생의 수행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 여러 가지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덕행이란 말이. 덕과 행을 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부처님이 같은데 왜 다르냐? 이 덕행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중생도 이 수행에 따라가지고 덕과 행을 쌓으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이 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보신이 필요하다. 덕행을 닦고 익히시어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영과 신앙을 위해 널리 모든 중생에 미치도록 하였다. 중생들을 위해서 한량 없는 겁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 금고 수습 중 덕행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고 6년 수행이라고 나오죠. 6년 동안에 수행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기 보면 부지런을 끈자예요. 금고 수습 부지런히 수행을 했다. 이 괴로움 꽃자는 힘을 다해서 힘을 써서 수습을 하고 많은 덕행을 쌓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새도 부지런한 새가 굶지 않는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정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말다. 그렇지만은 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 얘기는 사람이 정진력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더라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100번 하면 되잖아요. 100번. 그것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완전히 하다가 중단해 보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공부하는 것도 태구심이 생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부지런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덕행을 닦고 익히셨다 그 말이죠. 덕도 쌓고 수행도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람과 천신과 영과 신앙을 위해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미치겠다 그 말이죠. 그 미치겠다는 소리는 잘 해줬다 그 말이죠. 하와 중생 모든 사람들 일체 중생에게 잘 해줬다. 그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런 공덕을 쌓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몸을 가지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능히 버리기 어려운 온갖 것을 버리시니 제보와 처자와 나라와 성을 버리시고 법의 안팎에도 아끼는 바 없으시며 머리와 눈과 골수를 모두 남에게 보시하셨네. 근데 이건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머리를 보시하고 눈을 보시한 것이 아니라 눈의 이 작용, 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몸을 버려버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니까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진짜로 몸을 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학습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손과 발을 태워가지고 내 몸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이나 중생을 구제하라는 뜻이지 열정을 다해라는 소리지 그걸 실질적으로 몸을 태우라는 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태우라는 얘기였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그 깊은 우중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태우라는 것은 정말로 몸을 태워가지고 정열을 다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써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도 그렇게 했느니라. 그래서 야광보살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야광보살의 본사, 부처님의 전생은 본생이라고 하고 보살들은 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덕행이 있었기 때문에 야광보살이 됐느니라 이런 얘기인데 잘못 이해를 못하니까 학습적으로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몸을 태운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팔을 태우는 것을 소비 공양이라고 하고 소지 공양, 손가락을 태우는데 손가락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발가락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과 발을 써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뜻이야. 잘해줘라. 하와 중생이라는 뜻을 모르고 손가락, 발가락을 태운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신문계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란 네 구절을 알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몸을 버렸다 그런 얘기죠. 몸을 버려가지고 희생을 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까닭으로 해가지고 두 구절을 알았다. 그걸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깨달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그런 것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자타카의 내용을 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처자를 버리고 이런 것은 진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게 다 나중에는 전부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된 난상이나 전도 몽상은 큰 허물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무명의 소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 시대에는 잘 알아야 돼요. 소비 공양이 무엇인지 소신 공양이 무엇인지 또 손가락을 태우는 소지가 뭔지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범한다. 그래서 탐진체 중에서 바로 어리석음이 헤비급이다 그 말이죠. 어리석기 때문에 탐을 하고 성을 내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고 6년 수행을 해서 이러한 것을 얻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그런 마음 갖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이는 복을 짓고 은혜를 잊고 배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떠나며 결국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원이요 행복이 머무는 첫 자리이다.

0: 여명 천사, 여명 808, 미역캔 판매 기적, 한국 표준화폐, 한국 웰리스 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 분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온갖 사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쏜살같이 흘러내려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도 같으며 푸석푸석한 모래로 덮인 땅이 견고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0: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1: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0: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1: 네? 뭔 소리야?
0: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 이윽.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0: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1: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안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0: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1: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3: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모십자,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2: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3: 아마 안 될걸요.
1: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3: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2: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 얼마든지요.
1: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2: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1: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2: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0: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살거라.
0: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2: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0: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2: 그게 뭔데?
0: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2: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0: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2: 아...
0: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3: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4: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3: 더 올라가야 합니까?
4: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3: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4: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3: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0: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3: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0: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0: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2: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0: 뭐가?
2: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2: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2: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2: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5: 윤필거사!
3: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5: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3: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5: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3: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6: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0: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2: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3: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0: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1: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2: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3: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의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0: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한 걸로 합시다.
3: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4: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3: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4: 마의 미륵 보살 말이야?
3: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4: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3: 믿기 힘들면 마의 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에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2: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3: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영혼이 무엇이냐?
2: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3: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2: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의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3: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의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의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4: 뭔가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6: 귀신이라니?
4: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6: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4: 난 또 괜히 겁먹었네.
6: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4: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6: 오, 제법인데.
3: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국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4: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0: 왔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2: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3: 오해십니다.
2: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4: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3: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4: 백년사에 추성 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3: 네, 추성 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1: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 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4: 추성 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3: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주게.
1: 추성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3: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1: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0: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1: 있지, 여기에.
0: 여기에?
1: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0: 저기 저 조각 말이야?
1: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5: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2: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6: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 주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6: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1: 둘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6: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2: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1: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부상을 조각해 달았죠.
2: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1: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실로 이 세상에 있어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원한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원망은 원망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0: 여명천사, 여명808, 2억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한국웰리스지수, 22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출가하여 기원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해지고 검수도 산 날선 칼날 연꽃으로 변화되어 고통받던 저승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전건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난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0: 이익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팬분들 되게 경찰같은
2: 여경이요?
3: 없어요.
1: 저도 없는 것 같아요.
2: 박사님을 아세요? 아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4: 사랑해요 배아경. 꺾인 여왕 배아경. 따뜻한 가슴님?
2: 아, 온탕과 냉탕 같은 여자.
1: 어, 온탕 냉탕 둘 다 있는 여자.
5: 배아연님의 시그니처인 정통 트로트에 세련된 댄스 리듬을 더한 퓨전 뉴트로 트로트를 추천합니다.
2: 아,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모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옥상 수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삼이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설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야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보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0: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0: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0: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 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마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천태종 제2대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4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

0: 기자는 주재료 열린 강공에서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서울 도심 빌딩 숲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발하며 화엄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사에서 제16회 국화 화엄 축제가 개막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의병이 모였던 곳에서 한일 전 총리들이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으로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 열반 33주기를 기리는 열반대제가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마녀 사부대중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 영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향과 꽃을 올립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 강명전에서 대충대종사 제33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열반대제에는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올로원장 정산스님, 종회의장 용구스님, 감사원장 경혜스님, 이충재 중앙신도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BTN 불교TV 유건욱 전무 등 사부대중 일반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대충대종사의 요운을 받들어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을 믿어 애국대중생활법의 뜻을 받들고 온 누리의 천태의 법정을 이어받들어 일심으로 나라의 안녕과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오직 성불의 한 길로 힘차게 정진하라.
1: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부원장 월도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밤늦도록 중생들의 고뇌를 보듬어 안았던 대종사의 생전 자비행을 회고하며 초발심의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3: 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비늘 한 장 두르고 밤을 지새우던 그 초발심으로 돌아가 다시 정진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1: 이충재 중앙신도회장은 생활 속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다짐했고 김문군 단양군수는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대종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4: 우리 천태불자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정진을 생활하며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나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또 구인사의 발전이 곧 우리 단양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천태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1: 상어론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오른 뒤 1993년 원적에 들기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간음정진을 이어가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대충대종사. 열반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0: 전국 각지에서 교화와 수행에 매진해온 진각종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기 80년 추기 스승 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심공의범을 잘 지키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공에서 스승들은 각자 수행을 돌아보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세웠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진각종 총인원에 육자진원 온만이 반매훔 염송이 울려 퍼지고 총인 덕일대종사 훈향을 시작으로 스승들이 헌화합니다. 진각종이 어제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에서 1박 2일간 진기 80년 추기 스승강공에 돌입했습니다. 춘기와 추기 1년에 두 번 열리는 스승강공은 전국 교화 현장의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법을 연찬하고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강공은 창종 80주년을 목전에 두고 개최돼 종단에 응집된 원력과 미래 지향적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7: 참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서원과 정진 원력을 모으고 진각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 성취와 회향을 위한 종단의 응집력을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 덕일 대종사는 이번 스승강공 주제를 심공의범을 잘

0: 지키자, 내 시간, 자리, 마음을 잘 지키자로 지정했습니다. 진각종의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 속 시민을 밝히고 부처님 지혜를 실천하는 생활불교로 규범에 따른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1: 의범을 잘 지키는 것은 교화 스승의 본분입니다. 시간과 자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0: 창종 80주년을 맞아 인재 양성과 재원 마련, 시스템 정비를 3대 축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1: 수행정진과 교화방편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다운 인공지능 이용 지침과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진각의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0: 총인 법어에 이어 교육원장 정법정사의 주제 강론에서 스승들은 계율의 역사와 가치, 정신을 깊이 되짚고 시민 공부를 잘하자는 뜻을 모아 일상 속 참회와 서원 생활화를 다짐했습니다. 창종 80주년을 향해 도약하는 진각종이 이번 스승 강공을 계기로 참회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더 많이 꽃피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가을비가 촉촉하게 적신 조계사 도량에서 제16회 국화화엄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한 가을축제 현장에 이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조계사 도량이 짙은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가을비가 축제 개막과 함께 그치면서 맑게 갠 하늘 아래 활짝 핀 국화들이 한층 더 짙은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조계사 국화 화엄 축제가 어제 오전 대웅전 기당과 백송 앞마당에서 점안 의식으로 한 달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4: 국화 한송이 한송이가 모여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이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3: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도량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수미산을 비롯해 12지 신상 등 국화 장엄물에 청정수를 뿌리며 부처님의 법이 도량 곳곳에 피어나길 바라냈습니다.
5: 불교의 최고의 산, 수미산을 상징합니다.
6: 온갖 신과 고통을 이 수미산에 다 걸어놓으면 그 고통은 소멸되고 좋은 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큰 수미산을
3: 수미산을 비롯해 성도상과 코끼리상, 아이들의 웃음을 부르는 동물가족까지 부처님의 법이 국화꽃으로 피어 조계사를 화엄세계로 장엄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국화꽃내음으로 가득한 도량은 신도들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7: 국화의 향연을 가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다양한 국화 장엄물과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외국인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8: We love the immersive experience to be able to hear the chanting and see the beautiful flowers and the ceremony around the chrysanthemum festival. It's just beautiful and the temple gorgeous.
9: We come from Canada, so this is very unusual for us. I don't think there are many Buddhists in Canada. And so to see these people and the beautiful temple and the flowers and the ceremony, it's very nice.
8: And also the cookies.
3: 오는 17일 오후 4시에는 조계사 극락전합 특설 무대에서 맑은 소리 합창단 정기 음악회가 열려 가을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번잡한 도심에서 가을이 주는 계절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 조계사. 회색 빌딩 숲 사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물든 조계사가 종교를 떠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개산 1232주년을 맞아 법보의 공덕을 기리는 정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우천으로 법왕로에서 권공의식과 법성계를 봉독하고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신도회가 대표로 화엄경 인경본을 정대하며 야외 도량요잡을 대신했습니다. 주지 원명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의 등불로 모시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정대불사라며 꾸준한 정진으로 일상에서

0: 저도 정대불사를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법왕로 안팎을 가득 메운 처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에 머물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으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서산연합회와 수덕사연불원,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설행위원회가 2016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내포 가야산 보원사지에서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 조계종 호계원장 정목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서산연합회장 해산스님,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수륙제는 법계의 성현과 범부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다시 회양하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아 우송 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에 푹 젖어 한 생각이 월등해지면 걸음걸음이 저절로 보살행이 된다고 법문했습니다. 이날 서산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천주교 복지법인 세간마을에 쌀 200kg과 이주민 다문화 지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 불교 문화의 맥을 잇고 수륙 고혼을 천도하는 제72회 백제 문화제 부여 수륙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보존회는 지난 10일 부여 구두래 선착장 일원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부여 불교 사암연합회장 정덕스님, 이용우 부여군수, 민병희 충남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보존회장 태설스님은 수륙대제의 공덕으로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의 자비와 화합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길 간절히 발언한다고 봉행사를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백제의 선현과 호국 영령, 일체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오늘의 법석으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해 백제의 문화와 불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과 을병이 뜻을 모았던 곳에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장군들의 후손도 참석한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노량해전 당시 칼끝을 겨눴던 이순신 장군과 일본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의 후손이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서로 다른 편에 섰던 두 장군의 후손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라는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옥천 가산사에서 지난 12일 호국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 제2회 한일 평화의 날 현장.
2: 지금 과거로 잊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제 소망입니다.
3: 모든 희생을 받은 분들에게 もう心からのご冥福をお祈りしてます。今日のこの平和の行事をきっかけにこの灯火を燃やして愛と平和で世界も平和になるようにね、やっていければなと思ってます。
1: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참석해 평화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외면해서는 진정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없다며 일본이 역사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역사적으로 일본이 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 무限責任でございます. 조선半島의 人々가 もうこれ以上
1: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평화는 선언을 넘어 양국가와 민간의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오늘의 이러한 노력이 한일 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 가산사 주지 지원 스님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일본 교토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귀향을 제시했습니다.
6: 일본 교토의 이비총에 잠들어 있는 원혼들을 4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와 편히 잠들게 하는 것, 이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평화와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7: 한일 양국의 지도자와 불교계 그리고 민간의 모든 발걸음이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대장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가산사에서 모은 평화의 다짐이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서울 마포 석불사가 인접 건물의 추가 증축으로 한강 조망과 수행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석불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증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측은 인접 건물이 여필지까지 7층 규모로 증축되면 사찰 정면이 가려지고 사생활 침해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이 경관심의를 거쳤다며 심의 의결서 등은 공개했지만 심의 도서와 조건 이행 자료 등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8: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이 들여다보여가지고 그쪽 창을 아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기도 도량이 오픈되어 있다는 점, 사적인 영역들을 침해하고 방해하고 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0: 육군 군법당으로 출발해 창원 도심포교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온 안국사가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새롭게 모시고 도량에 사격을 일신했습니다.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안국사 점안 봉불식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영축총림 통로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군법당.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 장엄한 후불탱화가 여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9일 복장의식에 이어 10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의 증명 아래 안국사 삼존불 및 후불탱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주지로 취임한 영산스님과 사부 대중의 간절한 원력이 모여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10: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포교하고 도심 포교당 밖에 아이들을 통한 인재불사, 그리고 명상, 선명상을 통한 불교 문화 창달에 매진하겠습니다.
9: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부 대중이 한마음으로 정진해 지역을 환히 밝히는 도량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 우리의 시대 정신을 주인신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한국사가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의 원력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 주요 내빈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10: 이 안국스님은 이 창원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내놓은 만큼 뛰어나게 비약적으로 또 발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12: 여러분, 번뇌를 멈추고 공덕을 짓고자 하거든 우리 안국사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불사에 동참하시면 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9: 이날 법석에서는 삼존불과 탱화 조성 등 불사의 정성을 보탠 공덕주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통도사 우단바라 합창단의 음성 공량이 더해져 환희심을 높였습니다. 육군 39사단 군법당으로 출발해 2022년 창원 도심 속에 새롭게 신축 개원한 안국사. 명상실 사유방 개원과 삼존불 봉안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선명상 포교 도량으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0: 전주 보악산 자락에 자리한 금서남은 효행 근본 도량으로 이름난 사찰입니다. 금서남 신도와 지역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펼치는 효 잔치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3: 지난 11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야외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열린 전주 모악산 금서남의 보은 문화제. 금서남은 도 유형 문화유산 불설대보 부모 언중경 언해를 소장하고 있는 효행 근본 도량으로 일찍부터 효문화 선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사회 옅어지는 효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비와 나눔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자는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올해로 6번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지역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종교와 세대, 이념을 뒤로하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눈 합의 장입니다.
14: 금선 보훈문화재는 효문화 개선과 선양을 위해

0: 열리는 야단 법석입니다. 금서남 신도와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1: 금선 보훈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효행사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 정관계인사와 불교계, 봉사단체의 응원과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저도 도지사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잘 모시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따뜻한 효문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잔치를 마련해 주신 덕산 스님과 우리 금선 자비공덕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법진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 여러분께도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 완주 송강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은사 도영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백산 장학재단 장학금 1,000만 원을, 식품기업 동원 FNC는 라면 100박스를 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는 퓨전 댄스 장구 공연과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 서울반점은 정성껏 마련한 짜장밥 봉사로 즐거운 효잔치를 도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따라 팥빙수, 빵, 간식 기부와 미용봉사, 건강, 의료봉사를 벌여 금선 보훈문화재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공경과 나눔으로 어르신 효잔치를 이어가는 금선암 대중과 봉사자들은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한라산 자비도량 제주 정방사가 창건 102주년 산사음악회와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정방사는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스님과 김성범 국회의원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수 천안합창단의 음성공약을 시작으로 가수 윤정과 이서현, 기타리스트 권설경의 다채로운 무대는 가을밤 산사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주지혜일 스님과 백성식 신도회장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의 포교도량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혜일 스님의 60년 수행 여정을 담은 에세이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봉정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선교종에서는 오는 11월 1일 사천왕사에서 네팔 대재난 희생자 세계평화 생명존중 위령대제를 봉행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영가를 추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462-6652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0: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청정 미륵 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0: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 내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임명종시에 죽음에 다다라서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인식이 떠오르는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신구의 삼업,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삼업이 윤회하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상속되고 재생 영렬식 되기 때문에 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카르마, 산스크리트 보모는 카르마라고 그러고 니카에서는 칸마라고 그럽니다. 세계 철학 사전에는 업 하면은 영어도 아니고 산스크리트 보모, 부처님이 쓰시던 말씀 카르마로 되어 있습니다. 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의 표상, 업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업의 표상이라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 업의 표상이란 얘기고,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건 자기가 죽음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인식하는데 태어날 곳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나쁜 표상이 떠오르고, 좋은 선근종자를 많이 심었으면은 좋은 표상이 나타난다. 가티 니미타, 가티는 가서 태어날 곳을 얘기하고, 니미타는 표상,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모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업, 카르마, 칸마는 과거에 남에게 보실했을 때, 내가 임명종시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내가 생애에서, 일생 생애에서 60을 살든 90을 살든 보시했을 때나, 성근공자 심은 거예요. 화를 냈을 때, 좀 불쾌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악근종자 심은 거죠. 선과 악의 의도, 업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업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해야 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업이 되고, 의도가 아닌 것은 소멸된다는 말씀을 부처님하고 계십니다.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업이 나타난 경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의도가 죽음 직전에 대상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간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업의 표상, 카르마입니다. 업의 표상, 자기가 선근종자 심은 거, 악근종자 심은 것이 죽음 직전에 인명중시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죽을 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요. 부처님이 계시던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는 누구하고 대화했거나 누구하고 싸웠거나, 나쁜 업을 졌을 때는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런 대상이나 또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면은 공양은 뭐 사과 과일이었는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과자였나, 아니면은 사람을 해할 때 내가 몽둥이 가지고 때렸나, 아니면 칼로 해했나,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인명종시에. 그래서 이것은 업의 표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회, 태어날 곳의 표상, 가치님이다. 가치 얘기, 다시 얘기하면은 인명종시의 죽음에 이르러서 표상이 떠올렸는데 태어날 곳이 떠올린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인명종시에 나타나는 표상을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갈 것인가를 미리 본인은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어. 공양을 올린 적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한 의도, 내가 어떠한 의도,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아니면 부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공양을 한 의도한 마음이나, 공양 올릴 때 일어난 기쁜 마음, 공양 올때 환희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올릴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은 업이고, 그게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선근종자의 업이고, 공양을 올린 음식이나 부처님 형상처럼 부처님께 올리려면은, 아, 거룩한 부처님이 내가 공양을 올리니까 웃고 계시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음식이나, 공양하는 게 과일이냐, 과자였느냐, 아니면 맞이였느냐, 이런 것이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 등은 업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짓는 때 마음의 기쁨, 그건 업이 되고, 그 업을 질려면은 여러 가지 도구도 있고 내가 움직이는 행동도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이 업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태어날 곳의 표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다다라서 인명종시에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이다. 가티 니밋다. 태어날 곳의 모양이 나타난다.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백정 준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곳이 바로 이 경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백정, 부처님 당시에 백정 준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고기 맛이 좋아서 더 값을 많이 받으려고 몽둥이로 투지로 패서 이제 패고, 그러면 고기가 이제 질기지 않고 부드럽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죽줄아 했는데 뜨거운 물 갖다 입에다 벌리고 넣어가지고 속에 게 전부 개어 나오게 해서 고기 맛을 좋게 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난 거예요. 평생 살생을 한 직업도 좋지만 그냥 괴롭지 않게 해도 되는데 두드려 패고 물충을 빼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일주일 동안, 전부터 죽기 일주일 전부터 지옥의 불길이 본 것이에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이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생각이 좋은 일한건안 떠오르고 그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진업에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90% 이상. 그래서 돼지처럼 기어다니다가 돼지 행동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지옥의 불길을 본 것이 태어날 곳에 표성이 나타난 거와 그런 경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가티 니미타, 태어날 곳의 표상인데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날 때에는 직접 갈 장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될 사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제가 티베트 파두마산바바 1300년 전에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사자에서라고 번역이 된 건데 죽어서 이런 걸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날 때 사자에서에 보면은 빛이 나타나는데 죄를 많이 난 사람들은 그 빛이 무서운 빛으로 나타나고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무섭게 들리고 색깔이 나타나는데 팔주노초 파남보처럼 많은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면 나쁜 데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소리, 빛깔, 응? 그 다음에 그런 나쁜 그 뭐, 저 영상 같은 게 나타날 때 거기에 홀리고 무섭고 두려우면 무조건 지옥 아귀 축생 나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서를 임명할 때부터 돌아가시 전부터 귀에다 대고 크게 독송해 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바로도 중음신, 임명종시부터 49일 동안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중음신 기간 동안 가족이 아니면 스님이 사자의서를 독송해 주면 죄를 많이 졌더라도 해탈할 수 있다. 바로도는 중음신이란 말이고 태도론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남아미타불을 불러주고 본인한테도 남아미타불을 외우라고 하고 아미타경을 독송해 주고 등등 그 전연연부를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에 궁전이 나타나고 그건 좋은 일만 많이 한 사람이죠. 삼손도 좋은 거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면 천상의 궁전이 나타나고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습이나 들판에서 강 같은 것에서 놓일 수 있는, 보일 수도 있다. 축생들이 거기서 새로 날아다니고 소나 이런 것은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놀잖아요. 축생 갈 사람은 태어날 곳의 표상이 임명중시에 다다라서 죽을 무렵에 다다라서 나타나는데 천상에 내려간다면 천상의 궁전이 보이고 짐승 되려면 수비냐 들판 강 같은 것이 보일 수도 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경우 아기 귀신 세계에 짙은 어둠이 나타날 수 있고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 지옥의 불길이나 저승사자 등이 보일 수 있다. 저승사자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저는 상담하면서 많이 들어요. 저승사자가 둘이 일치사자 월치사자 검정운이고 검정모자 쓰고 둘이 나타난다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꼭 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좀나 저승사자 문 누가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순간 문을 열어주는데 친정의 부모가 찾아왔는데 순간에 일치사자 월치사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훅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이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냥 그 순간 문 열어주는 사이에 띵동해서 그 사자가 훅 나타나고 또 없어졌는데 아들이 방에 없는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 등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의 불길이나 쭌다 살생 직업한 사람 백정 얘기하듯이 지옥의 불길이나 저승사자 등이 보일 수 있다.

인간계에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태어나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이 우리의 내생을 좌우한다. 이건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한 마음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그게 지배해서 힘이 세서 그 생에 먼저 떠오르겠지. 참회도 하게 되고. 그런데 죽은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는 없어도 머릿속에 두고 내가 다니던 부처님 상을 떠올리고 저는 중요한 기도할 때마다 석굴암 부처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새벽에 참배하러 갔다가 사실 아직까지 내가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희심이 나가지고 처음에 석굴암 참배할 때 그래서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인식 과정 우리의 내생을 좌우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업이 아주 강하거나 불선업이 아주 강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힘센 놈이 이긴다고 인명중시에 마음이 약하고 다 두렵고 무서울 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나쁜 일만 주마등처럼 필름이 쫙 흘러가.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은 일 하는 게쭉 흘러가. 마음이 편해. 두렵지도 않아. 저승이 자음세계가 있다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갈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가는 거. 그런데 선업이 강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뉴스로, 불교 TV 뉴스를 보니까 30년 동안 절에서 공양주 하신 분이 1억을 모았어. 1억을 모아서 쓸 데가 많이 있겠죠. 자식도 있고. 그렇지만 동국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걸 뉴스를 보고 제가 박수를 치면서 텔레비 보면서 너는 좋겠다 그랬어요. 보살님이 좋겠다 한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했어요. 말로 생각만 한게 아니라 너는 좋겠다. 왜? 그 보시한 공덕으로 당신은 다음 생에 귀하게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참 잘했구나. 또 하나 선업이 아주 강하게 많이 진 사람 귀에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시대에 김대성이 지었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현존하는 불국사 석굴암. 그분이 전생에 어머니와 아들이 절에서, 아니, 절에서가 아니라 부잣집에 어머니는 요즘 말하면 가사도우미로 공양실에서 일을, 공양실이라 하죠. 부엌에서 공양을 지었고 아들은 어린 나이에 밖에 청소하고 밖에 일을 봤어요, 둘이. 그런데 이 강한 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흥복사에서 스님이 시주를 왔어. 절을 중청하고자. 그러니까 주인이 부잣집이니까 많은 것을 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더 귀하고 부자 되게 태어나게 축원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듣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스님한테 시주하는데 스님이 이런 축원을 합디다. 그러니까 어머니 20, 30년 사경이라고 그러지, 그걸. 맨날 충청도에서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월급 받은 거. 그걸 우리도 전부 다 시주합시다. 그러니 아들이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시주를 다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쉽게 해서 막말로 얘기한다면 종살이해서 그 보시 받은 걸 하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죽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좋은 일인데 죽다니 부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라고 할수 있는데 죽어서 다음에 김대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어쩐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김대성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이다. 그 설명은 지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약하는데 가서 보니 태어나 있어. 그런데 표시가 돼 있어.

손을 펴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그 양반이 김대성이가 불국사 전생 부모를 위해서 자기 부모 위해서 석굴암 지었고 이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두 양쪽 다 불국사 석굴암 그렇게 해서 원찰이에요 원칙은 그렇게 지은 거 그래서 선업을 아주 강한 거 공양주가 지금 동국대 1억 기부한 거나 그건 강하잖아요 불선업 같은 건 이제 누구를 뭐 살해하고 이런 건 불선업이래 이건 여지가 없어요 죽을 때 마지막 인식 과정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어 이건 무조건 지옥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은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인간으로서 양심껏 산다면 할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업이 아비 무간주에 간다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의 힘이 어중간해 좋은 일도 많이 한것 같고 나쁜 일도 많이 한것 같아 그러면 두개다 나타나 두개다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신을 바짝 차리고 싸띠 알아차려야 된다. 설사 이 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참을 유지한다. 선정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죽을 때 생각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게 죽을 때 모든 소리나 빛에 홀리고 두렵고 무섭고 자기의 악한 일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더라도 그걸 물릴 수 있는 건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 염불심, 선정닦은 그 힘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악업을 많이 졌더라도 좋은 일한 거, 마음 닦은 거, 염불 많이 한 그런 업을 떠올려서 그런 걸 물리치고 선업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의 힘이 어중간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죽을 무렵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나쁜 업을 많이 졌으면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희생을 떠올리도록 노력하고 그런데 힘의 지배 논리 때문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떠올려도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주 불선업은 짓지 않고 반반 50은 좋은 일만 성근유자 심었고 50은 악근유자 많이 심었다면 죽을 무렵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일 생각했던 것만 몸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했던 걸 떠올려서 하면 지옥에 갈 것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그 순간에 선업을 짓거나 이전에 지었던 선을 기억해 할수 있다. 지금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생에서 악업을 지은 것이 많이 있어. 죽음 직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띠 알아차리고 나 이것은 떠올리면 내가 지옥 가라. 나쁜 데가 사막도에 가. 선업을 짓거나 선업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 좋은 이런 걸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수행력과 성근종자, 복을 닦고 보시하고 이런 공덕이 있을 때만이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좋은 데 간다. 못 살으면 나쁜 데 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처에 떨어질 것을 선처에 태어날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잘만 정신 차리고,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 법문 듣고. 아, 내가 죽을 때는 어디에 속지 말고, 악업이 떠올리려도 빨리 지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눈 감을 거야라고 각오하고, 소리로 낼수 없으면 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남아미타불을 생각으로 한다든가 할 때, 선처로 바꾸어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종 전에 죽을 무렵에 나타나는 표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깊이 유념하자.
열심히 수행해 바른 기억, 바른 암, 정견에 의한 여실지견, 세상을 뜬구름같이 인연법에서 태어났다, 인연법에 사라진다는 이? 진리를 여실지견한다면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견에 의한 모든 행위, 말, 바른 말, 바른 견해, 세상 이치를 제대로 본 모둠의 바른 말, 바른 직업,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기억 해서 악체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한 걸 명심하고 부지런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진하고 정진한다면 삶의 마무리, 갈무리를 잘하고 다음 생까지 더 창상일로한 삶으로 삼손도 인간세계,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자, 지금 직진에 일어나는 그 태어날 곳에 대한 그런 표상에 대한 걸 마치고요. 조금 내용을 바뀌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타스님 모친, 일타스님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그런데 잠깐 소개하면은 해인사에 오래 사셨던, 지조감에 오래 사셨고, 해인사에 대율주를 하셨고, 저는 해인사에서 일타스님한테 의식을 배웠습니다. 계율을 배우고. 그래서 일타스님은요, 그분은 양 손을, 바른 손이죠, 바른 손을 칼로, 어쨌든 다 잘렸어요. 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이 집착을 해서 안 되겠다, 이 몸을 집착, 그러니까 고행이죠. 그래가지고 해인사의 벽화는 일타스님, 큰 스님이 다 쓰신 건데,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아닌데, 글씨 참 잘 썼습니다. 해인사가 벽화 가면 일타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데, 이 얘기도 있고, 일타스님 가족이 49명이 출가했다는 이야기. 1940년대부터 일타스님 가족 일가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49인이 왜 출가했나 이 얘기는, 공주분들이거든요. 그 외조모가 그 마옥사 은재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방화했다는 이야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7일자 그랬는데, 7일 동안 방황을 해서 가족들이 전부 보고 그 신기한 기적을 보고 일가 친척 49사람이 출가했다. 부처님 말고는 최고로 가족이 출가한 건 일타스님 가족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구니 어머니가, 일타스님의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성호라는 법명을 지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됐는데, 그분 업보 이야기, 일타스님의 지은 책에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지은 거. 일타스님 어머니가 대구 동화사에, 지금 네오남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얘기는 들었지만 네오남이 있답니다. 그래서 화주보살로서 불자인데, 사는 게 그래도 넉넉하고, 양반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넉넉하고 지식도 많이 하고 사서상경을 다 배운 분이, 그 일타스님 책에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머리 이제 비운이가 된 이야기인데, 동화사 내원함의 화주불자라면은 동화사 모든 살림을 다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소달구지 바퀴 달, 소 바퀴 달린 그 달구지, 그 거기다가 온갖 절 살림을 걸 싣고서 가는데, 쉬어서 이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소도 쉬고 사람도 쉬는데, 그냥 다리 뻗고 이제 그냥 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와서 물었는지, 파리가 물었는지 소가 가버렸어요. 뛰어갔어요 조금.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
일타순이 어머니 발등을 넘어가서 다 깨져가지고 대구 동산병원. 저도 거기 행사 공부할 때 뭐 며칠 입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일타스님이 문병을 가셨어. 그런데 두 다리가 다 깨져서 갈라진 양반이 기부 쓰고 하고 있는 양반이 싱글벙글하고 울고 웃고 계셨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세요? 웃고 계시게? 그랬더니

가사백천거 소작업 불망 인연 내우시 과보 난면의 이분이 일다선 문병으로 오니까 어머니까 백천겁을 가사 가령 백천겁을 지나도록 소작업 자기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망 없어질 망자 자기가 지은 백천겁에 내려오던 그것은 소작업은 지은 업은 도망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명하고 사는 건 자유야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쓴 걸 심으면 쓴맛이 오고 단 걸 심으면 단 것이 단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업을 지은 것이 금생에 오든지 내생에 오든지 다음 생 몇 생에까지 온다고 3세 양중궁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금생에서 금냥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금생에 인연이 올 수도 있고 인연이 만날 때 인연이 와서 만날 때 조건이 만날 때 모든 건 씨를 뿌려도 조건이 햇빛과 모든 있어야 인연이 되고 때가 돼야 밥도 때가 돼야 뜸들이고 하듯이 인연이 올 때 업진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연이 왔을 때 과보가 면하기 어려울 난자 어조사의 의자 가사 백천겁 동안 소작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 내우시 인연이 오면은 조건이 오면은 맞닥떨어지면 시절 인연이 오면은 과보는 면하기 어렵다 이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서상경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계승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에 사고를 바퀴가 막이 다 낙이 바퀴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두 다리가 깨질 정도니까 기절했죠. 그런데 기절하는 그 찰나에 닭이 달아난 겁니다. 꼬꾸대 가고 닭이 달아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순간 기절하는 순간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3년 전에 할아버지 점심을 준비할 때 3년 전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점심을 준비할 때 부엌에 닭 한 마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깽이를 던졌더니 두 다리가 부러져서 꼬꾸대하고 날아갔다. 기절 순간 느낀 게 이제 닭이 죽어서 소로 태어나는 악연을 느꼈다. 이건 악연을 느꼈다는 게 이것은 기절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절 순간에 닭이 죽어서 자기는 소로 태어나는 악연을 느꼈다. 바퀴 넘어가는 순간 닭이 나타났기 때문에 3년 전에 지은 죄의 과보를 빨리 받았어 이분은 대행이 다른 죄까지 다 같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1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일다선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절에 살림을 한, 그, 저, 마차에, 에? 실고서 가면서 모든 걸, 살림을 다 사는 거요. 그 정도 공덕 닦았으면 두 다리가 깨져서 되겠냐, 이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절에 올 때나 갈 때, 우리가 요새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동안 때는 달구지가 움직였지만, 지금 같으면 승용차 움직였겠죠. 그런데 절에 오면서 그렇게 당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절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절하고 인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접촉사고로 끝났다. 크게 당한 건 세례 공덕 닦고 오는 바람에 면했다. 이리 생각을 하셔야 되네. 이분은 두드려 다 깨졌어도 세세생생 받을 그 업보를 알고 있어, 다.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거기서 아프지만 싱글벙글 웃는다. 그래서 일곱 만에 퇴원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생한 고기가 아들로 태어나다. 부산에 있는 대원성불자. 처녀 때부터 방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서 방생을 얘기하는데, 방생은, 왜 불교에서 물고기를 놔주고 날아가는 꽁을 놔줄까요? 인본주의가 아니야. 불교는 중생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금 기후변화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주의. 생명 있는 건 모든 건 행복하여라. 존귀하여라.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자. 불교의 유일한 의식이죠. 50년 전 일타스님께서 낙동강으로 방생을 갔을 때 배가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나이 젊은 아주머니가 붕어통을 이고 와서 다급히 말합니다. 스님, 스님 이것마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 전에 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주고 고기를 사. 이거 그래야 이게 공덕이 되기 때문에 스님이 산 거예요. 1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가서 방생을 하는데 대원성불자의 관세음보살 염불하며 고기를 방생하라고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붕어가 한통 있는데 고기가 큰 고기 한 마리를 들고 스님 이거 고기 참 좋아 보이네요. 크네요. 그래 그 고기는 내거 해라 하고 너 가져라 하니까 방생 대원성은 방생했어.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시집가서 태몽을 꾸었다.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하던 태몽이에요.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고기 비늘이 번쩍번쩍하더니 그때 놓아준 고기가 자기 집 안마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는 꿈을 태몽 꿈을 꿨다. 그 꿈을 꾼뒤 아들을 낳았고 문수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 이야기. 일타 스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저는 믿습니다. 하도 여도 올곧게 여법하게 올바르게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고 자 그래서 아이의 눈은 그런 게 이제 태어났는데 둥글둥글하며 반짝반짝 하는 것이 꼭 고기 눈과 같았다.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그 고기가 죽어서 대원생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물고기가 윤회를 믿고 육도 윤회를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방생한 공덕으로 문수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심이 두꺼웠다. 그걸 믿습니다. 예, 또한 가지 소개를 방송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방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육도윤회를 믿는다면 중생주의요. 그래서 살생금지가 부처님 계율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개미 목숨 하나, 비둘기 목숨 하나 하고 사람 목숨 똑같다. 그건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자타까라고 죽은 목숨 하나. 비둘기 한 마리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다. 무게를 달면 목숨 귀하기가 우리가 지금 지구나 모든 짐승들이라 마구 때려잡고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지구가 구태탈 일으키는 게 지금 인간 지금 기후 변화 이 모든 것이 사고 비가 많이 나고 네팔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생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똑같이 보고. 자비 연민심으로 방생해주고, 개미를 살려주고,

7일 안에 죽을 뿐이 8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 뒤에 못다한 얘기는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삶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7000번을 공들여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이 보태어서 삶의 큰 공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려의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

0: 선포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5: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염불을 이어가는 염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염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염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염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염불만일회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0: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1: 비티엠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마워.

울산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듣지 않아도 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전부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한철 났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되 너희들이 떠날 때는 너희 몸뚱이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이 듣는 게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짧은 기간에 길대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에 한철 걸망짊어지고 캠핑 나왔다가 놀다가 또 헤어지는 것을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리탄내탓 다투면서 싸워가면서 집안이 홀깍 망하는 수도 있고 그 성질 때문에 파산이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가 인생이 그렇듯이 또는 일체 만물 만생도 역시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 길을 떠날 때라도 물이 흐르는 걸 봐도 그 만 생명을 그 안에 넣고 굴림을 굴리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물의 흔적을 볼 때 걸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려면은 아 물이 말을 하는구나 물이 나같이 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아니면 또 산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나무가 흔들리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길을 걷듯이 그냥 그대로 말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 나무들도 모두 나와 같이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돌 또는 산천초목이 다 살아있으면서 움직이면서 찰나찰나 화하면서 이렇게 정신세계의 50%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도 물질 50%에 그 물질계의 50%와 더불어 같이 상응하면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살아나가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모습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말입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사람의 살림살이와 그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 모든 일체 만물의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만 다르고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서 돌아가고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니 어디 그게 둘이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 만생이 다 나같이 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도 나도 모두가 나투면서 찰나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모두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은 그 당신이 높아서 혼자만 높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 당신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이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놓고 또는 노동꾼은 노동꾼대로 놓고 거지는 거지대로 놓고 일체가 다 만물만생이 제각금 높으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애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여러분들이 부처여 여러분들이 여여하게 그대로 쉬는 것도 없고 쉬지 않는 것도 없이 여여하다는 그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열애의 집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는 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이요 그 근본이 불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자체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란 이 자체가 너무나 광대무변해서 우리 마음이 마음 빼놓고는 이 세상에 창조력도 기를 수 없고 창조도 해낼 수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각계각층이 전부 내가 태어났으니까 잘못됐든 잘됐든 부딪힘이 있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부처도 없고 또는 아무것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아서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타이에다가 상대를 두고 빕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봤자야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해결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났던 잘났던 여러분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모든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고 세상과 하고도 가설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군요. 그런데 병고가 오면은 야, 내 깊은 한 마음 속에 바로 거기서 병고도 나온 거니까 낫게 하는 것도 거기 아닌가? 내 몸을, 내 시자를 내가 건강하게 끌고 댕겨야지 하고 거기 놔야 되는 이치가 아닌가 봅니다. 또는 명이 짧다 하면은 이 안에 칠성이 됩니다. 칠성 부처가 돼요. 금방 화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은 한마디 할까요? 속가에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금방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이 됐다가 금방 형이 됐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주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왜 그래? 하고 그 행동과 말과 뜻이 그대로 남편 노릇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도 아버지 하면은 금방 아버지 노릇으로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듯 어떤 에고가 생긴다면은 그 에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산신도 되고 또는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약사가 되고 좋은 도로 가지 못해서 거기 놓을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그 한 군데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굴리면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름해서 말을 하셨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수레공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오신통에 이런 말 있죠. 숙명통 이랬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돼서 현실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말을 하자면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데 컴퓨터는 물질적인 컴퓨터는 입력을 해야만이 그게 나오지만은 이 마음의 컴퓨터는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그 업식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왜 내가 주인공에 되돌려놔라 하느냐 하면은 모든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없고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름해서.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일체가 다 나지,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딪힘도 있고 화도 나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런 이치가 생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되돌려서 거기다가 놓는다면은 바로 새로의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망상이다, 꼬리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 생각이 망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없다면 목속일 것이고,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 정말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 목속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자기를 수행시킬 수 있는 바로 인간의 수행의 길이라고 봅니다. 망상이기 이전에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요,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면 목속이요, 생명이 없으면 또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모든 망상이나 이런 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노린다고 해서 뭐 재산도 또 무엇도 다 노라고 본다고 해서 다 놓지 않고도 놓을 수 있고, 또는 놓으면서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게 아니라 자긴 관리인이지요. 관리인이지 영원히 자기 것도 아니요, 영원히 붙들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놓으면은 입력이 다시 돼서, 왜 카세트에 노래를 넣었다가 다시 노래를 넣으면은 그 앞서의 노래가 지워지듯이 그것은 그대로 여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이게 뭐고 하고 있어도 뭐긴 뭡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나오기 이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씨를 올 봄에 쓴 것더니 싹이 돼서 화했더라.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려서 씨가 그 안에 있으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에 그 수박씨는 자기한테 있으니 바로 그 수박을 그냥 쬐개서 맛을 보고 씨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먹고 하고서 10년, 20년 가도 도대체 그 씨는 회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으로 과거 씨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기 이전을 찾기 때문에 현실에 다 들어있으면서도 둘 아니게 공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역력히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수십억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십억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모습만 보고 이름만 듣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오신통 이 통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모든 것은 마음에다 되돌려놔라.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가정이라도 모든 어떠한 남편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말로 그 몸뚱이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심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전기줄과 전기줄이 맞닿아야 불이 번쩍 들어오듯이 모두가 가설이 되어 있으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되돌려 놔도 아 부부, 자식, 부모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거기꺼정 불이 들어와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 많은 그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어떠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야지. 그걸 일일이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그 길을 딛고 일어나죠?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지죠. 허공을 허우적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지금 훌떡 벗어나서 멀고 가꿈도 없이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너무나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자유자재할 수도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 업식으로 인해서 그 관습으로 인해서 이거를 하면은 안 되지,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꼭 될 거야, 땅 짓고 헤엄치기지 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것이 그게 아닙니다. 뭐든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마음으로서 탈피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항상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또는 산다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고 내일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마음을 잘못 써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업식에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 놓고 죽어도 갈 때 꼭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업식 말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두 그 무명을 쓰고 나옵니다. 어떤 무명이든지 무명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만이 무명을 쓰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는 것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올 것입니다. 미래 오늘. 그래서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영원한 오늘 말입니다. 그러니 제옥이다 천당이다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옥도 천당도 이 자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그냥 내뱉고 화나는 대로 그냥 내뱉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너는 깡통밖에 못 찬다 한다든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도 없이 말을 해도 그것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에 의해서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 속의 업식들이 수십억의 업식들이 다 그걸로 따라갑니다. 이 입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 함부로 하는 거와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와 부부지간에 함부로 하는 거와 모두가 이게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는 알고 나오게 마련이고 모르고 하는 거는 모르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행동 한번 하기가 어렵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 한마디 해도 한 대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한 생각을 어떠한 문제라도 잘못됐든 잘됐든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안 된 거라면 거기서 안 된 것이 나온 거니까 잘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거기다 하고 되돌려 놔야만이 모든 우리가 인생의 근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 발이 평발이라고 한 것은 왜 평발이라고 했을까요? 허다못해 지뢰의 발도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뢰의 발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겠죠? 하여튼 불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부처님 항상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나셨다가 열반하셔서 이제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일체 재불이 다 여러분들의 한 생각에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십니다. 왜 물질적인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50%에 매달려서 그렇게 허덕입니까?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거치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이 100%의 이 한 세상을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정신계의 50%를 우리가 서로 둘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